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준성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0: 다들 준비됐지?
2: 똑똑한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해롭다, 해롭다예요. 해롭다는 말 들어봤나요?
1: 저는 몸에 해롭다 막 이런 걸 할 때 들어봤어요.
4: 우리 몸에 안 좋고 아니면 다른 생물들한테도 안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영양에 해를 끼치는.
3: 해를 끼치는. 해롭다는 나쁜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TV를 가까이에서 보면 눈에 해롭대요. 또는 편식은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롭다, 즉 나쁜 것 중에서 해로운 줄 알겠는데, 나쁜 줄 알겠는데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나요?
1: 이가 썩을 걸 알고 있는데 계속 음료수 마시는 거.
3: 그렇군요.
4: 저는 게임이요.
3: 그러면 그건 해로울까요, 해롭지 않을까요?
4: 해로워요.
3: 바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네요.
4: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안 좋아지고 해요.
3: 그럼 준성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4: 게임을 절대 안 할 순 없으니까 조금만 해요.
3: 좋아요. 해롭다는 표현은 주로 무엇이 우리 몸이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때 씁니다. 해롭다에서 해자가 해가 된다는 뜻의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손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4: 다 해구나.
3: 이런 안 좋은 뜻의 단어들 속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쯤에서 해롭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해롭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이롭다. 이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몸에 좋다.
3: 좋다.
4: 몸에 좋은 것.
3: 좋은 거. 맞아요. 이롭다는 이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어야 해요. 또는 모두에게 이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해롭다의 해자가 해가 되다란 뜻을 가진 한자였는데, 이롭다의 이는 이익이 되다란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해롭다와 이롭다는 반대되는 뜻을 가진 짝꿍 단어이죠.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당근이랑 사과랑 양배추랑 케일이나 그런 채소나 과일들.
3: 그렇군요.
4: 약간 편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이롭고, 대부분의 책을 읽고. 안 되지, 책도 해로운 거야.
3: 네?
1: 네?
3: 지금 똑똑 선생님 앞에서 책이 해롭다고요?
4: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어두워지니까 눈이 나빠져요.
3: 바른 자세로 책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통 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다면 책을 읽는 건 해로운 일일까요, 이로운 일일까요?
2: 이로운 일이요.

0: 그렇죠. 또 몸을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방금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은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이로울까요?
1: 건강에도 좋고 아니면 만약 수영을 한다면 나중에 물에 빠졌을 때도 수영해가지고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좋겠죠?
0: 맞아요. 그럼 운동이 해로운 점은 없을까요?
2: 적당한 양의 운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무리했다가 결국 그게 다쳐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0: 맞아요. 그럼 여러분, 비가 또 많이 내릴 때가 있지요. 그럼 비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준성이.
1: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꽃도 많이 자라서 도움되고요. 해로운 점은 너무 비가 많이 올 땐 우산이 날아가고 사람 날아가고 차 날아가고 비 맞고 아주 난리가 나요.
0: 맞아, 그럴 수 있죠.
2: 시골에서는 곡식을 재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비가 오면 풍년이 오는 거예요.
3: 풍년이다.
2: 그리고 해로운 점은 지렁이를 봐요. 왜냐하면 저는 지렁이를 싫어해요. 우리 동네 지렁이는 30cm만한 지렁이가 살거든요. 진짜.
0: 좋은 동네 살고 있네요. 지렁이는 좋은 땅에서만 살거든요. 그럼 오늘 배운 해롭다와 이롭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2: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2: 네.

0: 해롭다. 나쁜 영향을 미치다. 이롭다. 이익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쓴 글을 확인해 볼까요?
1: 네.
2: 네.
0: 우리 준성이가 발표해 볼까요?
3: 바퀴벌레는 병을 옮기니 해로운 해충이다. 돈벌레는 해충을 먹어서 이롭다.
0: 자, 우리 준성이가 쓴 이 먹어서 이롭다 이 부분에서 띄어쓰기 하는 곳을 해야 된다면
3: 먹어서 띄고
0: 그렇지,
3: 있다.
0: 잘했어요. 이 옮기니 해로운도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면 어디를 띄었을까요?
3: 옮기니 띄고
0: 잘했어.
3: 해로운 띄고
0: 잘했어요.
3: 네.
0: 우리 리아 문장 읽어볼까요?
2: 해로운 곤충을 해충이라고 한다. 골고루 먹는 것은 몸에 이롭다.
0: 해로운 곤충을 해충이라고 한다 해서 붙여 써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4: 아, 난 벌레 보인다.
2: 모르겠는데?
0: 여기 해충 붙여서 이라고, 해충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2: 네.
0: 잘했어요. 오늘은 해롭다와 이롭다를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어떤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이로운 것들인지 잘 알겠지요?
2: 네.
0: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친구들,
2: 안녕!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올해도 그림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라라에게 물어보자.
1: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림남매 안녕?
2: 안녕.
3: 오늘도 라라와 함께 속담 퀴즈 풀어보자.
2: 좋아.
3: 오늘의 속담은 개와 라라라 사이.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아,
0: 응? 뭔데?
1: 알겠다.
0: 뭔데 뭔데?
1: 개와 어린이 사이.
0: 개와 어린이 사이?
1: 강아지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세상에 엄청 많잖아.
0: 그렇지, 그렇지.
1: 내가 그래서 맨날 아빠한테 사달라고 통화했는데. 아, 맞아, 맞아. 아빠가 안 사주잖아.
0: 어, 생각해보니까 라라야.
3: 응?
0: 네가 말한 개는 꽃게의 개를 말하는 거야? 강아지의 개를 말하는 거야?
3: 여기서 말하는 개는 멍멍 하는 그 개야.
1: 강아지 개!
0: 그렇네. 그럼 맞을 수 있겠는데?
1: 어, 나 친한 사이로 한 게 더 알 것 같아.
0: 어, 뭔데?
1: 개와 고양이 사이.
0: 개와 고양이 사이?
1: 응. 내 생각에는 개와 고양이랑 엄청 친한 것 같거든.
0: 나는 그럼 개와 강아지 사이로 할게.
1: 그래.
3: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신나게 그려봐요.
1: 좋아.
0: 강아지를 어떻게 그릴까?
1: 나처럼 그려봐.
0: 우와, 잘 그린다.
1: 엄청 귀여워.
3: 윤슬아.
1: 응.
3: 윤슬이는 왜 답이 개와 고양이 사이라고 생각했어?
1: 왜냐면 나는 개와 고양이랑 친한 사이 같거든.
3: 그럼 친한 사이를 뜻하는 말인 거지?
1: 응, 맞아.
3: 그럼 우준이는?
0: 개와 강아지는 똑같은 말인데 개는 좀 더 어른이 된 큰 강아지를 말하고 강아지는 좀 작은 강아지를 대부분 말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가족 사이? 가족 간의 사이를 말하는 거 아닐까?
3: 아, 개와 강아지처럼 부모와 자식? 그런 가족 사이를 말하는 건 거지?
0: 맞아, 맞아.
1: 오빠, 응? 근데 오빠가 토끼처럼 그렸어도 그냥 완전 잘 그린다.
0: 그래? 고마운데? 너도 되게 잘 그려.
1: 고마워.
3: 그럼 우준아,
0: 응?
3: 우리 한번 개와 강아지 사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쓸 수 있을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0: 아빠와 내가 좀 친하면 엄마가 그걸 보고 이야, 무슨 개와 강아지 사이를 보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3: 아, 가족 사이에서도 친하게 지내거나 사이가 좋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지?
0: 응.
3: 그럼 윤슬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개와 고양이 사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1: 만약에 친구랑 친구가 만약에 막 다투어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한 친구가 와서 하이를 해서 같이 친해지면 너네 둘 강아지랑 고양이 사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3: 아, 싸우고서도 다시 화해하는 사이좋은 친구들을 볼 때 쓸 수 있다는 거지.
1: 응.
3: 좋아요. 그럼 그림남매, 과연 어떤 정답들을 생각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0: 이번엔 내가 먼저 설명할래.
1: 그래.
0: 그래.
1: 아니, 해.
0: 뭐야.
1: 장난.
0: 짠, 나는 이렇게 그렸어. 강아지가 좀 강아지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개와 강아지 사이처럼 되게 친근하고 가족 같은? 비슷비슷해서 성격이 잘 맞는 친구들을 보고 와, 너네 개와 강아지 사이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나는 이렇게 했어. 개와 고양이가 서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 싸웠을 때 다시 화해하고서 엄청 친하게 지내면 내가 그 친구들에게 너네 개와 고양이 사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오늘도 정말 귀여운 그림들이었어.
1: 고마워.
3: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오늘도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3: 오늘의 속담은 개와 원숭이 사이야. 이 속담은 견원지간이라는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이야. 서로 원수처럼 사이가 나쁜 관계를 뜻하는 말인데 왜 하필 개와 원숭이일까? 이 말은 손오공과 삼장법사로 유명한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해. 자신의 힘과 재주만 믿고 말썽을 부리던 손오공을 막기 위해 옥황상제는 이랑신을 시켜 손오공을 잡아오라고 시켰어. 이랑신은 개들을 풀어 손오공의 부하 원숭이들을 공격했는데 이 장면에서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 실제로 개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기 전 야생에서 살았어. 옛날에는 들개들이 닭이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흔했어. 하지만 말이나 소 같은 큰 동물은 공격하기 어려워서 만만하게 보이는 원숭이가 보이면 자주 공격했다고 해. 그러니 개와 원숭이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관계를 보고 개와 원숭이 사이라고 했지. 만약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동네 어르신들이 오늘도 작은 일로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꼭 개와 원숭이 사이 같아.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으르렁대니 말이야. 라고 말이야.
4: 아, 개와 원숭이 사이였구나.
1: 우리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나빴던 생각을 못했다. 그치?
0: 그래, 앞으로도 개와 원숭이처럼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1: 그래, 항상 행복하게.
0: 맞아.
1: 오늘의 속담은
2: 개와 원숭이 사이.
0: 몹시 사이가 좋지 않다는 뜻.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6: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English.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정원의 봄이 사라졌어.
1: 거인의 정원.
2: 어떤 이야기일까? 정말 궁금하다.
3: 맞아.
2: 친구들 준비됐지?
3: 응.
2: 에이든.
4: 응.
2: 제이.
5: 응.
2: 아담이.
6: 응.
2: 승현이.
7: 응.
2: 자, 그럼 시작한다. 뿅뿅.
3: 뿅뿅.
1: 가득한 햇살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요. 매일 오후 아이들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정원은 부드러운 잔디가 깔려있고 아이들이 올라가 놀 수 있는 낮은 나무와 예쁜 꽃들이 가득했죠. 정원은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놀이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몸집이 아주 크고 손도 발도 무척 컸어요. 거인은 이 정원의 주인이었지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아이들의 차지가 되어버린 정원을 보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0: 내 정원은 혼자만의 정원이야. 나를 빼고는 아무도 놀지 못해. 나가!
1: 우럭부럭한 얼굴을 하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자 겁에 질린 아이들은 모두 도망을 갔지요. 거인은 이기적이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높은 담을 쌓았어요.
0: 여긴 나만의 정원이야!
1: 이제 아이들은 놀 데가 없었지요. 담장 틈 사이로 정원의 여름과 가을을 볼 수만 있었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왔어요. 그런데 거인의 정원엔 봄이 오지 않았지요. 눈만이 쌓여 있었어요. 세찬 겨울바람은 정원 구석구석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0: 왜 이렇게 봄이 안 올까?
1: 거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정원엔 봄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거인이 웃음을 잃은 지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겨울바람이 멈추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거인의 눈에 아이들이 보였어요. 담에 조그만 구멍을 통해 들어와서 나무에 앉은 거예요. 모든 나무에 아이가 있었어요. 나무는 잎을 피우고 꽃은 활짝 웃고 초록 잔디가 산들바람에 춤을 추었지요. 그런데 오직 한 곳만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세찬 겨울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휘감고 있었지요. 나무 아래에는 조그만 아이가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는 나무에 못 올라가고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던 거인은 무언가를 깨우친 듯 얼굴이 온화해졌어요. 입가엔 미소를 머금었지요. 거인은 조그만 아이 곁으로 갔어요. 그리곤 나무 위에 올려주었지요.
0: 자, 여기서 놀고 싶니?
1: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찬 바람은 멈추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불렀지요.
0: 나의 정원에 봄이 오지 않은 이유를 알았어. 그동안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담장을 허물어야지. 아이들은 누구라도 내 정원에서 놀 수 있게 말이야.
1: 그 순간 조그만 아이가 두 팔을 뻗쳐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입을 맞췄지요. 그 모습을 보던 아이들도 무서웠던 마음이 누그러져 거인에게 다가왔지요. 정원에서 아이들은 거인과 함께 놀았지요.
0: 나는 정말 아름다운 꽃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이들이야.
2: 우와, 거인이 나타나다니. 자신밖에 몰랐던 거인이 아이들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그치?
3: 맞아!
4: 나는 그 거인이 처음에 이기적인 걸 자신이 몰랐잖아.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서 자기가 이기적이었던 걸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했던 시간을 가진 게 정말 좋은 거였던 것 같아.
5: 나는 거인이 처음에는 되게 나쁘고 이기적이고 아이들을 내쫓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행복, 뭐 웃음도 없어지고 봄이나 여름, 가을이 안 찾았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3: 나도.
1: 그럼 친구들, 지금 이 시대는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일까?
6: 아니?
7: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어른들은 우리를 잘 보살펴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난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해. 속상하고 외로운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
1: 제이가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요즘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더 많아질까?
7: 어른들이 아이들을 더 존중하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
4: 나는 물론 어른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를 안 낳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 낳고 싶으면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치만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한번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
1: 진짜 멋진 생각이야. 친구들, 우리 모두 소중한 어린이라는 거 잊지 마.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Hide and seek 시간이다.
2: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 단어들이랑 숨바꼭질할까?
1: 잠깐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N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봤으니까 오늘은 나는 알지.
3: 나도 알지. 친구들, 과연 오늘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한 단어 찾을까? 맞춰봐요.
0: Find all.
1: 오. 맞힌 친구들 혹시 있어요?
2: 에이, 있을걸. 못 맞힌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는 슈퍼드퍼 알파벳송 다시 한번 불러봐.
3: Good idea. 친구들, 이건 O, big O.
2: 이건 small, 작은 O.
3: O.
2: O.
3: O.
2: O.
1: 둘 다 O야.
3: 오호. 자, 그럼 O로 시작하는 단어들 찾으러 가볼까?
1: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해.
2: 나도. 그럼 Are you ready?
4: Yes!
2: 에이, 소리가 너무 작잖아. Are you ready?
4: Yes!
2: Yeah! 그럼 가본다. 시프리블 시프리블 매직 도어.
3: 멜로디, 여기가 맞아?
5: 맞아. 여기서 오 소리를 들었어. Listen.
3: 아.
1: 어? 들린다.
3: 난 잘 안 들리는데. Joy, 소리를 보여줘.
5: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3: They are O.
5: 저 안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들어가 보자.

0: 오렌지.
1: 우와, 오렌지다. 잘 됐다.
2: 어? 어디로 가는 거지?
3: 따라가 보자.
4: 칠하자, 칠하자. 오렌지 색으로 칠하자.
1: 내가 오렌지 하나 가져왔지롱.
0: 우리 대왕님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색칠해.
4: 칠하자, 칠하자. 오렌지 색으로 칠하자.
2: 어?
3: 어? They are eggs.
2: 근데 알이 엄청 커.
5: They're very big eggs.
3: 근데 왜 알에다가 칠을 하는 거예요?
1: 말 시키지 마, 바빠. 오렌지 나라에서는 다 오렌지 색이어야 한단 말이야.
0: 안 그러면 대왕님이 화내시거든.
4: 칠하자, 칠하자. 오렌지 색으로 칠하자.
6: 대왕님 납시오!
3: 아, 아, 아, 아. Octopus! Octopus!
2: 예이!
6: 너희들, 지금 나한테 문어라고 했지?
3: 네, 맞아요. 다리가 8개. Octopus, 맞잖아요.
6: 그치만 날 문어라고 부르면 안 돼. 왜냐, 난 오렌지 나라 대왕이거든. 그리고 또 너희들은 왜 오렌지색이 아니야?
2: 네?
6: 오렌지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다 잡아가!
7: 네! 네.
6: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2: 와우!
3: 누가 내 알들 훔쳐갔어?
2: 다 줬다!
5: 아, 아, 아, 아. Ostrich! Ostrich!
1: 호라, 여기 있네. 너희들 딱 걸렸어.
8: 아, 매워. 맵다. 저 양파 좀 그만 까봐요.
9: 조금만 참아요. 제가 특별히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요.
8: 특별히 맛없기만 해봐라. 진짜 그만. 그만.
5: They're coming.

0: so scary.
1: 근데 오렌지 병정들이 자기 알을 가져갔으니까 화날 만도 하지.
2: 맞는 그렇게. 말이군. 근데 조이,
1: 어?
2: 에너지.
0: 어?
2: 우리 단어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0: 아, 맞다.
2: But 어? 괜찮아. 여기서 소리가 들리거든.
0: 어? 오? 진짜?
3: 아, 아, 아, 아.
1: Oh, I can really hear it.
2: Wait, no.

0: 냄새 나는 것 같은데.
1: 어?
0: 냄새, 냄새.
2: 냄새?
1: 냄새?
0: 기적, 기적, 기적. 뭔가 매운 냄새 나. 어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I found it!
3: What is it?
0: 양파였어, 양파! 어, onion!
1: Wow! 우리 그러면 다 찾은 거네? 자,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3: Yay! We found them!
2: 우리 오늘 찾은 단어를 한번 체크해보자.
1: 오,
0: 오키도키.
1: Orange.
0: Ostrich.
1: Octopus.
2: Onion.
1: Orange. Orange.
0: Ostrich. Ostrich.
1: Octopus. Octopus.
2: Onion. Onion.
4: Good job!
1: Yay!
0: We did it!
1: I'm so happy!
2: Well, if you're happy, do you know what time it is?
0: Yeah! Dance! Yeah.
2: Hey! 우리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It's time to... Sing a song!
0: 맞다, 맞다!
2: Let's go!
0: Sing melody!
2: I'm melody!
0: You're the best!
5: Lady Melody! 일부러 그 양파 가져와서 날 울리고 애들 도와주고 그런 거죠?
6: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 아니에요.
3: 맞는데!
2: 두 분! 오늘 딜리셔스한 요리 안 먹고 싶나요?
5: 자, 친구들, 오후 쓰는 법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7: 잘 보고 따라 써봐요.
5: 빅오는 한 번에 크게 O.
7: Small O는 작게.
2: One, O.
7: 이렇게 한 번이면 O. 참 쉽죠?

0: 아빈, 어? 이것 좀 봐. 드디어 한정판 공구 세트가 나왔어. 와, 잘됐다. 네가 기다렸던 거잖아. 그럼 빨리 가서 사자.
1: 에? 귀찮게 가게에 왜 가? 어? 온라인 주문하면 돼.
0: 근데 여기 쓰여있기론 30개만 현장 구매 가능하다는데?
1: 뭐?
0: 안 돼. 후다닥 가야겠다.
2: 기가빌드 여러분, 안녕. 난 밀러 박사야.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지. 오늘은 만능 탐사보 로버와 함께 화성에 있는 특별한 곳을 찾아왔단다. 올림포스 화산에 말이야.
0: 우와, 화성에도 화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신기하다.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3: 보여주마. 짜잔.
0: 우와, 그게 뭐예요?
2: 3D 마이트란 광물인데 이곳 화산 근처에서 처음 발견됐지. 이걸 테라시티의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혼자 옮기기엔 너무 많아. 너희가 도와줄 수 있겠니?
0: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바로 출동할게요.
2: 고맙구나. 그럼 이따 보자.
4: 아주 멋진 마음이 될 거야.
1: 난 공구 가게 가야 하는데.
0: 포키 걱정 마. 임무를 빨리 끝내면 공구 가게에 갈 수가 있어.
1: 그래, 맞는 말이야. 서두르자.
0: 기가빌더 출동할 준비 됐어?
5: 예!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포키!
1: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0: 수학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1: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0: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4: 여기 진짜 예술적으로 멋지다.
3: 안녕, 기가빌더.
0: 박사님. 우와, 저게 트리디 마이트예요?
4: 진짜 반짝반짝해. 근데 어디였어요?
3: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 엄청난 온도 변화와 방사선에도 강한 광물이라서 무엇을 만들더라도 절대 안 무너져.
4: 그럼 이 화산 근처에 이런 특이한 광물이 또 있나요?
3: 다들 호기심이 넘치는데. 화성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7: 빨리 3D 마이트를 옮길 셔틀부터 만들어야 해. 돔까지 가져가려면 한참 걸려.
4: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는데?
1: 아빈, 설계도로 보여줘, 빨리.
4: 우와, 이상하다.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서둘러?
1: 원래 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
0: 포키 말이 맞아. 임무가 제일 먼저야. 자, 이제 그럼 우린 기가루프를 건설해서 화산에서 돔까지 연결한 다음 운송 셔틀로 트리디 마이트를 옮기는 거야.
1: 광물은 무거울 텐데 셔틀이 빨리 달리려나?
0: 셔틀을 자석의 힘으로 살짝 뛰어달리게 할 거라서 마찰이 전혀 없어. 덕분에 엄청 빨라.
4: 그렇다면 이번엔 더 꼼꼼히 지어야겠어. 셔틀이 달리다가 고장나면 절대 안 돼.
0: 좋아, 그럼 건설을 시작해보자.

0: 반쪽으로 0.5mm. 이젠 오른쪽으로 0.3mm.
1: 루루 오늘 왜 이렇게 깐깐해? 가게 문 닫겠어.
0: 좋아, 다 됐어.

0: 비도 임무 완수!
1: 우리는 도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영상을 손에 넣겠어. 하하. 이게 아니야. 대체 새로운 광물은 어디 있는 거야? 아하. 새로운 에너지 광물인가 보군. 뭐야, 기가 빌더잖아. 감히 나보다 먼저 새 광물을 찾고 있어? 하.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직개발 공격! 착! 비켜! 제일 세게 흔들기!
2: 앞이 잘 안 보여서 빨리 못 가겠어. 어? 어라! 하나 남았어. 빨리 가야 해! 어? 도보잖아. 얘들아, 도보가 튜브를 끊으려고 해!
3: 뭐?
2: 히그루프에서 셔틀이 떨어질 거야! 걱정 마! 특수 나사라서 절대 쉽게 안 풀려!
1: 이제 내 거야.
2: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나한테 맡겨.
1: 이 광물은 이제 내 거야.
2: 뭐야? 어떻게 나사를 풀었지? 4K 드라이버 없이는 못 푸는데. 그게 내가 나사를 잘못 조였나 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빨리 셔틀을 되찾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하자!
3: 기가빌더, 변신!
2: 허키보, 변신 완료!
4: 마이티보, 변신 완료!
2: 레이보, 변신 완료! 스케바, 변신 완료!
3: 기가보, 준비 완료!
1: 이석은 생쥐 녀석! 내 자석 맛을 보여주마!
4: 안 돼! 꼼짝도 못하겠어!
2: 기가빌더랑 셔틀을 다 같이 구할 방법이 필요해! 자석에서 뚝딱 떼어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포키, 네 드라이버를 써보자! 그걸로 부족해. 더 가볍고 빠른 게 필요해.
5: 원래는 깜짝 선물이었는데. 오케이, 받아.

네가 어딜 감히. 전동 스크루 드라이버 액션. 내 자석 자리 비켜.

0: 못 이겼지만 이 못된 기간 녀석들아!
1: 우리가 셔틀을 구했어!
2: 밀러 박사님, 오늘 채굴한 트리디 마이트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주신 거예요?
3: 다 기가빌더 덕분이죠. 저 혼자 했더라면 한 달은 걸렸을걸요.
2: 고마워요, 기가빌더. 이제 연구실로 가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4: 얘들아, 사실은 내가 공구사로 빨리 가려고 기가루프 튜브를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안 조였어. 미안해.
5: 아하, 그래서 오늘따라 더 서둘렀구나.
6: 이제부턴 아무리 급해도 꼼꼼하게 확인하자.
7: 그나저나 공구가기에 묶어서 어떡해?
4: 괜찮아, 내겐 더 멋진 공구가 있거든. 루루가 줬어.

0: 우와, 잘하고 있어, 얘들아.
1: 고마워요. 아빠.
0: 왜?
1: 왜요? 아빠.
0: 왜 모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뭔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 같은 말투로 말하는 거지?
2: 원하는 게 뭐야?
0: 뭐? 없어.
2: 방금 내 어깨를 건드렸잖아.
0: 안 했는데?
1: 하셨잖아요.
0: 근데 지금 난 여기에 서 있잖아. 어느 어깨를 건드렸다는 거야?
2: 여보.
0: 또 그런 말투로 말하네.
2: 우리들 중에 수상한 손이 있는 것 같은데.
0: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탐정을 알고 있어.
3: 화요일에 어떤 여인이 날 찾아왔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브라우니곰 탐정님.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3: 무엇이든 말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딴짓을 했어요. 가끔은 레드 제플린 가수의 드러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4: 해결하실 수 있어요?
3: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4: 아...
3: 여인은 다시 설명했어요.
4: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짓인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3: 하지만 난 또 딴짓을 했어요. 뿜뿜시, 뿜뿜시, 뿜뿜시.
4: 아, 됐어요.
3: 기분이 나빠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을 맡았어요.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머를 구하고 있는 밴드를 아시나요?
1: 네?
3: 조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파란색 덩치 큰 남자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0: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쪽 어깨를 건들겠죠.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3: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물론 그는 매우 잘생겼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 감정을 파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0: 난 지금 말할 수가 없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삐.
3: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 안에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0: 에?
2: 그걸 어떻게 알죠, 탐정님?
3: 여러분들이 눈치

0: 지체지 못하게 모두의 어깨에 반짝이 가루를 뿌려두었습니다.
1: 왜요?
0: 어깨를 건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요.
1: 오, 좋은 생각이에요.
2: 그렇다면 손가락을 확인해보면 되겠네. 범인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
1: 아빠?
3: 나 지금 회계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0: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다시 했죠.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루보카풀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0: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집을 멋지게 새로 칠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페인트북 같지 않아? 벽을 칠하려고 쓱쓱.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페인트공이 될 거거든. 나랑 페인트공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좋다고? 아우! 그럼 아주 멋지게 색칠해보자.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쓱쓱. 오, 초록색이네. 너인 무슨 색으로 칠하고 싶어? 아, 그렇구나.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페인트공 놀이. 집을 칠하러 가보자. 아우!

0: 얘들아 안녕. 페인트공 놀이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1: 나도 나도. 신난다.
0: 여기 우리가 쓸 페인트야.
1: 나도 페인트공이야. 그리고 페인트가 잘 말랐는지도 확인해. 난 딱 보면 알거든. 볼래? 다 말랐어.
2: 내 집이니까 색칠해도 돼. 나처럼 만들어줄래? 밝고 재미있고 아주 특별하게.
0: 응, 알았어. 그거 너한테 주는 깜짝 선물이야.
2: 몰래 보면 안 돼? 나 몰래 보기 잘하는데. 봐봐.
1: 할 수 없지 뭐. 그럼 그쪽은 안 쳐다볼게.
2: 오! 동이네!
1: 어?
0: 두두루 두두두두
1: 야! 야!
0: 근데 데이지는 무슨 색 좋아할까? 햇살 같은 노랑, 당근 인형 같은 주황, 파릇파릇한 초록.
1: 데이지 보라색이야!
0: 준비 끝!
1: 잠깐만! 붓이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1: 페인트붓, 페인트붓. 이건가?

쓱쓱쓱쓱쓱

0: 말랐네.
1: 그리고 벽 하나를 다 칠했어. 이제 한 면만 더 칠하면 돼.
0: 근데 보라색이 다 떨어졌는걸.
1: 그럼 만들면 돼. 우리한테 있는 색깔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올 거야. 보라색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님?
0: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거긴 남의 집이잖아!
1: 뭐지? 네가 해냈어! 보라색이 됐다고!
0: 우와! 한번 섞어보자! 됐다! 데이지 보라색이랑 똑같아!
2: 유후!
1: 좋아, 페인트공들. 이제 칠해보자. 쓱. 쓱. 쓱. 쓱. 쓱. 우와, 진짜 멋지다. 봐봐. 우와. 데이지를 데려오자.
0: 잠깐만. 일단 페인트가 다 말랐는지 볼게.
2: 우와, 축축해, 축축해. 우와, 우와.
0: 이제 어떡하지?
1: 이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지. 이쪽이야. 천천히.

0: 진짜 다행이야.
1: 안 봤어. 난 안 봤어.
0: 어떡해. 데이지 꼬리 때문에 온통 노란색이 묻었어. 빨리 다시 덮어야 해.

0: 맞았는지 확인해보자. 벤츠공 친구들 모두 손상 안경 준비. 아직 손봐야 할 곳이 더 있을까? 저기야! 쓱쓱 됐어. 다 말랐는지 봐줄래? 아직 다 안 말랐어. 하지만 부채질을 하면 더 빨리 마르지 않을까? 그럼 해보자. 안 돼, 낙엽들아. 받아라, 얍! 자, 이것도 얍! 그리고 이것도 얍! 또 이것도 얍! 휴, 이제 데이지한테 보여주자.
1: 뭘 보여주는데?
0: 아니야!
1: 안 보여준다고? 알겠어.
0: 어떡해, 이제 어떡해.

0: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데이지도 좋아하겠지, 그치?
1: 준비 다 됐으면 좋아할게.
2: 좋은 게 아니야.
1: 마음에 쏙 들어. 예! 햇살처럼 환하고 재밌는 데다. 내 얼굴이잖아. 나랑 진짜 똑같아. 이걸 보니까 나 봐.

0: 예. 그럼 또 만나.
1: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0: 데이지가 어딨는지 안 보여, 비쉬.
2: 나 여기 찌라.

0: 슈퍼스타 이카로스 2. 뭐?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겠다고?
1: 아이, 그만두는 건 아니고 좀 쉬겠다고. 알잖아, 영화 촬영으로 바쁜 거. 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긴 해.
0: 길거리 캐스팅 좀 된 것 같고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럴 거면 애초에 파이어 로봇은 왜 시작한 거야? 어?
1: 아, 글쎄, 그것도 문제야. 이젠 내가 왜 파이어 로봇가 되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2: 그럼 잠시 쉬는 게 좋겠구나.
0: 박사님!
1: 감사합니다. 그럼...
3: 아, 태호야...
4: 네, 공항인데 아무도 안 나왔네요.
3: 미안.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어.
0: 테디가 누구야?
5: 국제소방관인 태호의 형이야.
0: 우와, 멋지다.
4: 네? 태호가요?
3: 이쪽 봤어, 이쪽.
4: 응?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0: 촬영장이야 공연장이야?
1: 우리 학교 여자애들도 전부 팬클럽에 가입했대.
0: 설마 유리도?
1: 내가 알겠냐?
0: 왜 우리까지 응원을 해야 하냐고. 당장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2: 태호는 내가 잘 아니까 한번 믿어봐. 알겠지? 응원도 확실히 해주고. 시작.
1: 얼굴 천재 김태호.
3: 얼굴 천재 김태호.
0: 깜짝이야.
1: 같이 좀 같이.
3: 얼굴 천재 김태호. 얼굴 천재 김태호.
0: 뭐야?
3: 절대 지켜 김태호.
4: 왜 저래?
5: 날씨 좋다.
6: 그러게.
7: 자, 그럼 새롭게 준비한 첫 번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이제 파이어 로봇을 기다려볼까요?
8: 얘들아, 긴급 상황이야. 수변 공원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어.
9: 아마도 일렉트로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1: 어?
2: 벤우, 누가 좀 도와줘요.
3: 나무 아래는 위험해요. 어? 역시 나타나셨군요.
0: 뭐지?
3: 본격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1: 아, 저건...

0: 뭔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어디 갔지? 출동했나?
1: 왜?
0: 어?
1: 이제 와서 걱정되냐?
0: 뭐야? 왜 이 카로스를?
1: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타면 안 되냐?
0: 잠깐, 그보다 형이 왜 여기 있어?
1: 왜긴? 어? 우리 코찔찔이가 파이어 로봇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0: 어?
1: 그래서 내가 이카루스를 하려고.
0: 뭐? 그게 무슨...
1: 아까 애들이 응원하는 거 봤지? 이제 넌 필요 없다는 뜻이야. 내가 있으니까.
0: 뭐라고?
1: 드디어 우리의 오랜 경쟁이 나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거야.
0: 오랜 경쟁이라니.
1: 이 소방차는 미래의 최고 소방관 거니까 넌 만지면 안 돼.
2: 싫어! 만질 거야! 내가 최고 소방관이 될 거라고!
0: 그래서 내가 파이어로보가 됐었지.

0: 귀여운 녀석. 치사하게 날아다니기나 하고.
1: 한심하긴.
0: 어? 태호!
2: 이래서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0: 응? 어쩐지 하나가 안 보인다 했어요. 라이트닝 어택!
1: 제이, 신호 줄 테니까 한 번에 처리해.
0: 한 번에? 어떻게? 아하! 맡겨줘! 뭐야?
1: 어디? 따라와봐, 일렉트로!
0: 하! 소원이라면 본때를 보여주지요!
1: 이거, 내일쯤에나 잡으려나?
0: 제법이군요. 잘난 척도 끝입니다!
1: 제이, 지금이야!
0: 좋아! 타이탄!

0: 정도는 가렵지도 않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번 쇼는 일렉트로 윙의 인사차 들른 거니까요.
1: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2: 파이어 로보를 시작한 이유가 생각났거든. 지금 그만두면 형한테 지는 거니까 절대 그럴 순 없어.
3: 이게 제 거란 말이죠.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파이어 로보가 낙뢰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지? 그러면 낙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4: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특히 위험해요.
6: 그러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4: 하지만 이미 밖에 나왔다면 자동차 안이나 가까운 건물 안으로 피해요.
2: 또 주변에 높은 물체가 있을수록 벼락을 맞기 쉬우니까 가급적 나무나 가로등 아래는 피하는 편이 좋아요.
5: 그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안전!

0: 여기가 어디지?
1: 곱기여왕, 사건이 발생했다!
2: 당장 본부로 오도록!
0: 와, 사건! 지금 간다! 하차! 하!
2: 참, 어떻게 터터!
0: 무슨 일이야, 터터 끼께!
2: 곰끼, 이번엔 피리 부는 마법사 사건이야!
1: 마법사의 피리 소리를 듣고 집집마다 강아지들이 뛰쳐나갔대!
0: 나도 그 사건 잘 알지. 이 곰기도 하다가 따라갈 뻔했다고. 아니 그 따라갈 뻔했다고 뻔.
2: 곰기, 너 집 나간 강아지들 구출할 수 있겠어?
1: 또 피리 소리에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0: 그렇지 않다! 이 곰기 요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아지들을 구출하겠다! 자, 어디 보자.

0: 비리부는 마법사 강아지들은 어딨나?
1: 오호, 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음악으로 인사해야지.
2: 아, 감이 없다. 아, 좋다. 좋다.
0: 정신 차려, 곤개! 자, 반격이다!
3: 거기, 거기, 거기, 후, 엠, 아이, 내가 바로 곤개, 컴백! 1, 2, 3, 4, 5, 7, 8, 9, 10! 후!
1: 듣기 싫어! 그만!
0: 자, 하, 하, 하, 하! 강아지들은 어디 있나!
1: 동굴! 동굴! 깜깜이 동굴에 있어!
0: 아하! 땡큐! 짭, 짭! 하, 여기가 깜깜이 동굴인데? 제대로 찾아왔군, 차하! 하지만, 이 동굴 문을 그냥 열었다가는! 강아지들이 모두 뛰쳐나와 도망갈 수

0: 그러니 강아지들을 무사히 구하려면 강아지들의 수만큼 이동장이 필요해. 터터끼끼, 집 나간 강아지들이 모두 몇 마리지?
1: 집 나간 강아지는 흰 강아지 21마리, 그리고
2: 까만 강아지 3마리야.
0: 아하, 그러면 21, 그리고 22, 23, 24. 강아지들은 모두 24. 24마리. 아하, 그렇다면 이동장도 24개 필요하군. 얼른 찾으러 가야지. 엥? 웬 야옹 야옹? 토토끼께 무슨 일이야?
1: 곰끼,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2: 피리 부는 마법사를 강아지만 따라간 게 아니래. 고양이들도 따라갔대.
0: 어쩐지. 고양이는 모두 몇 마리인데?
1: 고양이는
2: 12마리.
0: 하, 그렇다면 강아지 24, 여기에 고양이 12를 더하면 30, 그리고 6, 36. 강아지와 고양이는 모두 36마리. 아하, 이동장도 36개 필요하겠군. 얼른 가져오자. 하!
3: 아, 웬 찍찍. 아,
0: 토토끼께, 설마 동굴 안에 생쥐도 있는 거야?
2: 어떻게 알았어?
1: 생쥐들도 마법사를 따라갔대. 마법사를 따라간 생쥐는 모두
2: 23마리.
0: 어? 아, 잠깐, 그러면은 강아지랑 고양이 36마리에 생쥐가 23. 모두 몇 마리인 거야? 아, 정말 모르겠다. 모르겠어.
1: 그래, 36에 23을 더하는 거 정말 정말 헷갈리지.
2: 맞아. 그런데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바로
4: 세로로 계산하기.
2: 36에 23을 더해야 할 때 숫자를 세로로 맞추고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끼리, 10의 자리수는 10의 자리수끼리 더하는 거야. 이렇게.
1: 6 더하기 3은 9, 30 더하기 20은 50.
2: 정답은
4: 59.
2: 좋아, 한 문제 더. 76 더하기 21은
1: 1의 자리끼리 더하면
5: 6 더하기 1은 7.
2: 10의 자리끼리 더하면
6: 70 더하기 20은 90.
1: 그렇지.
2: 정답은
4: 97.
2: 와우,
1: 잘했어 요원들. 검기, 너도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봐.
0: 아하, 알겠어 토토 깨깨. 자자, 개와 고양이 36 더하기 생쥐 23은 59. 이동장은 모두 59. 59개 필요해.
2: 이렇게 곰끼는 59마리의 동물들을 무사히 호출할 수 있었지.
0: 후, 갈수록 대단해지는 곰끼 요원 활약에 나 자신도 놀랄 지경인걸. 세로로 계산하기를 잘하면 누구나 곰끼처럼 될 수 있다. 능, 그, 나.

0: 나 슈퍼맨 오늘은 반드시 무시무시한 문제로 곰끼를 혼내주고 우주를 정복하겠다.
1: 차! 차하하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서 문제 낳나라 슈퍼맨!
0: 곰끼! 문제가 어렵다고 질질 울지나 말거라! 슈퍼 슈퍼! 문제! 어때? 문제가 너무 어렵지? 막 울고 싶지?
1: 너무 쉬워서 기분 나빠서 울고 싶다.
0: 이게 쉬워?
1: 그래, 이건 바로 오늘 배운 세로로 계산하기. 요원들 할 수 있지? 5 더하기 3은
2: 8.
1: 50 더하기 20은
2: 70.
1: 그래서 정답은
2: 78.
1: 어떠냐 우리 요원들의 실력에.
0: 곰끼, 나 좀 울어도 되겠나?
1: 얼마든지.
0: 다 머리 힘들고 무심해하면 돌아온다. 슈퍼 슈퍼 뿅.
1: 잘 가라 울버 슈퍼.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봤지? 나도 이제 날 수 있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꽁지 더보 스핀.
1: 꽁지야, 기다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2: 스타코어의 힘이 저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0: 와, 강력한 힘이 느껴져. 나도 이제 영웅이 될 수 있어.
1: 얘들아, 조심해.
2: 티노!
0: 난 이제 호기보다 훨씬 더 빨라.
2: 티노!
1: 안 돼!
3: 부스터가 작동을 안 해. 티노, 도와줘라.
4: 내 손을 잡아, 티노.
3: 고마워, 샤키.
4: 티노, 왜 그렇게 갑자기 몸이 커진 거야?
3: 미안해, 샤키. 어쩐 일인지 티노 몸이 티노 마음대로 안 돼.
5: 내가 확인해본 바론 공격을 받으면서 티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4: 얘들아, 본부가 왔어.
0: 이제 그만 좀 쫓아와. 난 절대 스타코어 포기 안 해.
2: 멈춰, 꽁지야. 구조용 로프 액션.
0: 아니, 이래봤자 소용없어.
2: 꽁지야, 제발 멈춰.
0: 아니, 꽉 잡아.
1: 꽁지가 엄청난 속도로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까지 날아갔어.
4: 디노, 좀 괜찮아졌어?
3: 너희 덕분에 티노 완전히 회복됐다.
1: 잠깐. 꽁지의 이동 경로에 거대한 운석이 있어.
3: 뭐? 빨리 슈퍼윙스한테 알려주자. 이대로는 위험해.
1: 슈퍼윙스? 당장 꽁지를 멈춰야 해. 안 그러면 운석에 부딪히게 될 거야.
0: 꽁지야, 멈춰.
2: 멈추지 않으면 운석과 충돌.
0: 내가 속을 줄 알고.
2: 우리 말을 안 들어.
6: 공주, 우릴 믿어줘.
2: 안 돼.
1: 호기 섀도우 스피드.
3: 무슨 일이지?
1: 안 돼! 꽁지가 부순 운석 조각들이 다이노월드로 떨어지고 있어!
0: 뭐?
1: 기다려! 금방 갈게!
4: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3: 어서 가자,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완료! 우리가 간다! 운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부 부숴버리자.
4: 좋았어.

0: 뜨거! 이거 진짜 위험한데! 나와라! 세고 등판 방패! 등판 회전 자르기! 액션!
1: 제노는 운석이 뜨거워도 깨뜨릴 수 있다! 공룡 펀치! 액션! 으아! 으아! 으아!
0: 서핑보드 방패 때리기! 하이야! 뭐야? 매치! 안 돼! 너무 위험해! 어서 본부로 돌아가! 넌 아직 다이노윙스도 아니잖아!
2: 그럴 순 없어! 나도 곧 정식 다이노윙스가 될 거라고! 우후! 저건 내가 부술 거야! 레티 부스터!
0: 제법인데?
2: 이거 보통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어.
3: 얘들아!
4: 인사하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끝내자. 트리코 볼 확대 액션! 뜨거워! 다행이다. 물엔 문제 없어.
2: 셀리, 집게발 잡기 액션! 너무 뜨거워. 구중 루프 망치 액션!
0: 보기 섀도우

0: 슈퍼윙스랑 다이노윙스가 해냈어요!
1: 잠깐만 어? 노아, 저기 고지대를 보렴.
0: 어? 저 산에는 벨로키랍토르들이 있는데? 슈퍼윙스, 다이노윙스, 지금 당장 고지대로 가!
2: 공룡들이 위험해!
3: 알았어, 노아!
4: 당겨!

0: 티노가 막았다. 간지러워. 공룡 친구들이 위험해! 디노가 막아내고 말 거야!
1: 노아, 다이노 본부를 변신시키자! 당장!
2: 다이노 본부! 다이노봇으로 변신!

0: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 거대 운석 처리 완료. 야호! 다이노봇이 도와줄 줄 알았어.
2: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3: 원래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잖아.
4: 근데 노아, 꽁지는 어디에 있어?
5: 나도 모르겠어. 운석과 충돌한 후에 신호를 추적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완전히 사라졌어.
2: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꽁지가 너무 걱정돼.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0: 아빠 왜 저러지?
1: 여기 봐! 배가 엄청 커져 있어! 뭔가 이상한 걸 삼켰나 봐!
0: 괜찮을 거야!
1: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세상에! 목에 뭔가 걸려있잖아! 구중 루프! 급착컵! 액션! 됐어! 당겨!
0: 이건
1: 골든 주먹이잖아!
0: 아직도 우리 잡아먹으려는 거야?
1: 이제 친구가 됐어!
0: 잘 가!
1: 좋아, 그럼
0: 이 골든 주먹 꽤 쓸모가 있겠는데?
1: 골든 보이를 살짝 골탕 먹이기 딱 좋겠어. 우리가 가져가자. 갑자기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지?
0: 가서 확인해보자.
1: 골든보이의 택배물? 골든보이가 실수로 알을 가져갔나봐.
0: 루아가 위험할지도 몰라.
2: 어서 가서 되돌려야 해.
1: 서두르자.
3: 아빠, 배달은 언제 올까요? 빨리 새 보트 타보고 싶은데.
4: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꾸나.
5: 걱정하지 마, 루아. 슈퍼윙스가 갔으니까 금방 택배를 찾아서 돌아올 거야.
2: 택배 왔습니다.
3: 너희는 누구야?
6: 내 이름은 골든보이. 최고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한살이지.
7: 그리고 난 슈퍼꽁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야. 이제부터 모든 택배 배달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우리만 믿어.
5: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너희가 슈퍼윙스의 임무를 가로챈 거였어.
6: 넌 끼어들지 마. 너한테 배달 온 거 아니니까.
3: 나 엄청 오래 기다렸어. 슈퍼윙스는 늘 제 시간에 오는데.
6: 슈퍼윙스는 그만이죠. 이젠 우리가 배달 히어로니까.
7: 뭐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첫날이라서 그래.
3: 알았어. 그럼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
7: 아 맞다, 택배. 물론이지. 내 첫 임무는 이로써 완료!
5: 아?
7: 여기 받아.
3: 어? 이건 택배볼이 아닌 것 같은데?
6: 어? 잠깐! 이게 대체 뭐지?
3: 내가 보기엔 알이야. 이건...
6: 어? 우와!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5: 타세요, 어서!
7: 왜 저렇게 끈질긴 거야?
8: 집이 위험해! 저 정도 충격은 못 버텨!
1: 그럼 진정할 거야. 서둘러. 어서 집을 잡으러 가자, 맥스.
0: 우리 왔어.
1: 기다리게.

0: 나를 찾아왔어. 돌려주면 아나콘다도 진정할 거야.
1: 좋아.
2: 안 돼. 제발 잡아먹지.

0: 여기 있다간 샌버그가 될 거야. 와, 꽁지 어서 피해.
1: 저러다 떨어지겠어.
0: 지금이 도망칠 기회야. 어서 서둘러.
1: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0: 뭐?
1: 슈퍼 꽁지 힛.
0: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2: 어? 저게 뭐지?
3: 앞에 폭포가 있어. 그럼 우리 집은 어디에?
4: 안 돼, 설마?
3: 뭐라고 있는 거지?
1: 너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나 봐.
2: 어서 가서 막아야 해.
0: 보기 스피드! 어? 보기?
2: 멈춰, 골든보이!
0: 으아, 올라가! 왜 이래?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1: 맞아.
3: 빙글빙글 감아서 볼게. 액션!
0: 꽁지야, 우리 그냥 가자. 빨리.
3: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 꽁지야, 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실망이야?
1: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0: 뭐래, 우린 집이랑 뱀을 구해줬다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0: 이제 집을 들자.
1: 에바!
2: 역시 슈퍼윙스 최고!
3: 채! 왜 항상 슈퍼윙스만 최고인 건데? 정말 못 봐주겠네. 못 참아! 공지야, 우리가 진짜 영웅이 누군지 보여주자. 합체 시작!
0: 슈퍼 공지 힛!
1: 포기!
3: 잘 있어, 슈퍼윙스!
1: 안 돼! 그렇지! 이 주먹을 이용하자!
4: 포기, 아비, 나도 도와줄게.
1: 맥스, 잡아!
4: 골든보이, 이 주먹 가져가야지. 받아! 로켓 발사기, 발사!
3: 잠깐!
4: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골든보이.
1: 루아네 집도?
4: 아나콘다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 완료!
1: 에바!
5: 바다, 알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0: 네 차례야, 루아. 택배 받을 준비 됐어?
1: 우와, 드디어!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우와, 보세요, 아빠! 드디어 우리 보트가 생겼어요!
2: 봤지? 배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역시 슈퍼윙스는 최고야!
3: 하지만 슈퍼윙스도 명예 홍보 대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
4: 맥스, 준비됐어?
3: 물론이지.

0: 이거 받아, 루앙. 우릴 도와준 보답으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할게.
1: 내가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 우와. 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2: 대박.
0: 좋았어. 우린 이제 돌아가 볼까?
3: 안녕, 루아.
1: 안녕, 슈퍼윙.
4: 좋아, 가자.
0: 왜 그래, 아리? 무슨 문제 있어?
1: 아까 내가 꽁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시 만나서 꽁지랑 얘기를 나눠야겠어.
0: 그럼 골든보이 기지로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1: 응.
4: 골든큐브 위치는 내가 알고 있지. 다들 꽉 잡아. 다음 목적지 우주로 출발!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박지원의 번개맨. 모네의 수수께끼 정원. 정말 아름다워. 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어? 진짜 흔들리네? 어? 그림들이 사라졌어! 그림이 연기처럼 사라지다니, 대체 무슨 일이지?
1: 번개맨 씨?
0: 뭐해? 어?
1: 지금부터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그림을 찾고 싶다면 모네의 정원에서 만나요.
0: 저기요! 갑자기 수수께끼라니. 모네의 정원이라고 했지? 번개아이, 모네의 정원.

0: 어딘지 알려줘.
1: 모네의 정원 검색 중. 모네의 정원은 프랑스 지베르니에 있습니다.
0: 프랑스라. 고마워, 번개아이. 좀 어이없지만 일단 뭐 프랑스로 번개 이동!
1: 프랑스는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화가들은 프랑스에 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작품 속에 담았어요. 모네가 자신의 정원을 그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화가의 정원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부터 모네의 정원으로 함께 가봐요.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문을 지나면 둥근 다리가 나오고 알록달록 꽃들이 정원을 찾은 손님을 반겨줍니다. 햇빛을 받은 나무들은 반짝반짝. 햇빛을 받은 연못도 반짝반짝. 모네의 정원은 오늘도 햇살이 가득해요.
0: 자. 우와, 정말 아름다워. 마법의 정원이 있다면 이런 곳이지 않을까?
1: 맞아요, 마법의 정원.
0: 어, 깜짝이야. 어? 당신은 아까?
1: 번개맨 씨?
0: 네. 아.
1: 자, 그럼 이제 수수께끼 게임이 시작됩니다. 3, 2, 1.
2: 수수께끼 1단계. 모네의 정원에 가득 찬 마법은 과연 무엇? 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0: 힌트는 당연히 필요하지. 선택.
2: 무지개, 그림자, 해.
0: 무지개, 그림자, 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지? 이거 알쏭달쏭한데. 무지개는 일곱 색깔 빛을 내고,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겨나고, 해는 찾았다, 공통점. 정답은 빛이야.
2: 수수께끼 게임 1단계 통과.
0: 좋았어. 그런데 왜 모네의 정원에 걸린 마법이 빛이라는 거지?
3: 모네가 직접 설명해도 될까요?
0: 헐, 모네 선생님?
3: 저 나뭇잎을 보세요. 눈부신 초록이었다가 반짝이는 은빛이 되죠. 저 연못을 보세요. 빛이 머무는 시간에 따라 색깔이 변해가죠. 물속에 핀 꽃, 수련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빛을 그림 속에 담고 싶었답니다.
0: 와, 모네 선생님. 그냥 하얀색 꽃인 줄 알았는데 빛에 따라 다 달라 보여요.
3: 역시 번개맨, 찾아냈군요. 전 정원뿐 아니라 집 안에서도 정원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빛의 움직임을 관찰했답니다.
0: 와, 여기 서 있으니 저도 지금 이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지는데요. 모네 선생님처럼요.
3: 그래서인지 제 수련 시리즈도 바로 이 자리에서 탄생했답니다.
0: 이야, 제가 우주부터 지구까지 안 가본 곳이 없지만 화가의 아틀리에는 처음인걸요?
3: 아, 제 진짜 아틀리에는 정원이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달라지는 모습. 시시각각 빛이 달라지는 모습은 봐도 봐도 새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저 모네를 빛의 화가라고 불렀답니다.
0: 오, 모네 선생님, 제가 말이에요, 이 번개 파워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번개 파워! 하고 이렇게 쏘면 빛이 파파파박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빛의 히어로라고. 또 제 입으로 이런 말을 또 하기가 민망하네요.
3: 우린 빛이란 공통점.

0: 재미 있군요.
1: 흠칫뿡! 이빨 해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빛이라고. 난 어둠의 악당이니까! 빛이여 사라져라! 어둠의 꽃이여 피어나라! 슈바라 슈바라! 이야! 꾹꾹! 이빨 해적 꽃이 피었습니다.
2: 이럴 수가.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도와줘, 번개맨!
3: 모네의 정원에서 빛이 사라져서란데 아름다운 꽃들도 반드시 되찾고 해야겠어.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모네 선생님, 정원에 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꽃들도 다시 되찾았고요. 어? 모네 선생님? 어디 가셨지?
4: 번개맨 씨?
3: 네!
4: 수수께끼 게임 2단계 시작됩니다. 서둘러 이동해주세요. 다음 장소로.
3: 다음 장소?
4: 여기에요. 루앙 대성당.
3: 우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군요. 어! 성당이 사라지고 있어요!
4: 그림을 되찾고 싶으면 이 성당으로 가서 수수께끼를 풀어요.
3: 저 성당이 있기는 한 걸까? 일단 루앙 대성당으로 번개 이동!
4: 루앙 대성당이에요. 햇빛에 따라 달라지는 루앙 대성당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모네는 30분마다 캔버스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아침에는 신비한 푸른빛, 노을이 지는 불타는 붉은빛, 비오는 날은 회색빛. 빛과 날씨에 따라 같은 건물을 그리고 또 그렸답니다. 빛을 따라가는 모네의 도전은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0: 맨날 똑같은 그림만 그리다니 쉽게 돈 버네.
5: 대충 그린 것 같지 않아요?
1: 그림이 저게 뭐예요, 그림이. 그 얼룩덜룩 디테일이 없어, 디테일이.
4: 당시엔 모네의 작품을 흉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모네처럼 순간순간을 표현한 작가들을 인상파라고 부르는데요. 인상파라는 건 그 당시엔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저 첫인상만 가지고 대충 그렸다고 여겼거든요.
3: 정말 안타깝군. 지금은 모네 선생님의 그림을 최고의 명작이라고들 하는데.
4: 맞아요. 최고의 명작.
3: 당신은? 잠깐! 또 번개맨 씨라고 하려고 그랬죠?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번개맨이라고 불러줘요.
4: 그럼 번개맨. 수수께끼 게임 2단계가 시작됩니다. 3, 2, 1.
6: 수수께끼 2단계. 진짜 가짜 퀴즈. 이 중에 진짜 모네의 작품은 과연 무엇? 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3: 힌트는 당연히 선택.
6: 아침, 한낮, 저녁.
3: 아침, 한낮, 저녁? 모두 시간을 표현한 단어들인데. 모네 선생님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래, 정답은 모두 다 진짜!
6: 수수께끼 게임 2단계 통과.
3: 됐어! 친구들, 기뻐해줘요. 번개맨이 수수께끼 1단계, 2단계 모두 다 풀었어요.
4: 빛나리 모네님이 번개맨을 초대했습니다.
0: 번개맨, 해냈구만!
4: 해냈군요, 번개맨 씨. 아니, 번개맨.
3: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0: 나의 아내라네.
3: 네?
0: 내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지.
4: 빛나리 모네님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3: 우와,

모네 선생님과 함께한 수수께끼 여행 정말 그림 같은 시간이었어. 다음엔 어떤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만나, 번개!

0: 세계 비밀 속에 던져라. 세계의 국기를 지켜라. 세계 여러 나라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것. 박수와 환호. 그리고 흘러기는 국기.
1: 국기? 우리 이빨 왕국엔 그런 거 없는데? 저기 예쁜 거 많은데 저 중에 골라볼까? 세계 국기 여행 렛츠고! 반짝 반짝 별들도 맘에 쏙. 사자도 맘에 쏙. 빨간 나뭇잎도 넘나 맘에 쏙쏙쏙. 과연 이빨 해적이 선택한 디자인은 몽땅 다다다 내꺼. 맛있는가 옆에 맛있는가, 이쁜가 옆에 이쁜가, 몽땅 다 섞으면 100배 멋진 폭발.
2: 안 돼!
0: 국기 속 문양이 사라졌어!

0: 그때였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라진 테이라, 눈물 흘리는 자유의 여신상, 흔들리는 에펠탑, 사자가 울부짖듯 으르렁대는 에베레스트 산.
1: 위험해!
2: 도와줘! 번개맨!
3: 걱정 말아요 친구들. 국기는 그 나라의 역사이자 상징. 번개맨이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4: 이미 끝났어. 잡을 테면 잡아봐. 나 잡아보라.
3: 이빨의 적을 잡는 건 내가 가장 잘 알지. 번개맨 양념치킨 소환 받아라. 이빨의 적 번개 소화.
4: 어? 갑자기 웬 양념치킨? 양념치킨이 날아가네. 내가 좋아하는 매운맛. 꼬꼬끼야. 얘들아 뭐하냐? 식기 전에 얼른 잡아.
3: 이빨의 적 양념치킨 먹을 생각에 이 귀한 것들을 다 놓고 갔네. 자, 그럼 이제 이 국기의 주인들을 찾아주러 가볼까? 이 50개의 별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걸까? 번개아이, 어딘지 알려줘.
5: 50개의 별이 있는 국기는 미국, 미국의 성조기입니다.
3: 좋아, 미국으로 번개 이동!
5: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미국.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가 넘친답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지어졌어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립하게 된 거랍니다.
3: 안녕 미국. 다시 만나서 반가워. 미국의 별을 다시 돌려줄게. 50개의 별, 미국 국기 속으로. 번개 소화!
4: 오, 별이 돌아왔어. 번개맨이 해냈군요. 어, 이럴 수가. 별이 모자라요. 그걸 언제 다 세봤대? 내가 몇 개 따로 챙겼지롱. 별 몇 개쯤 없으면 좀 어때서? 이건 내가 가져간다.
3: 이빨의 적,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
4: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난 바빠서 이만. 용서 못해. 응? 번개맨 목소리가 아닌데. 누구신? 흉! 쳐! 소중한 별, 이리네! 깜짝이야!
3: 자유의 심상, 굉장한데?
5: 미국 국기는 성조기라고 불려. 성조기는 세계 국기 중에서 제일 많이 모습이 변한 국기야. 미국의 주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별도 하나씩 늘어났거든. 성조기의 별들 속에 미국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지. 한때는 별을 원 모양으로 동그랗게 그려놓기도 했어. 변화를 거듭한 끝에 지금은 별의 개수가 모두 50개.
3: 별이 그려져 있어서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세계의 국기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어지는걸? 어?
0: 나는 독수리, 내 고향으로 돌아갈래.
6: 나는 뱀, 나도 고향으로.
7: 손인정도
6: 돌아갈래.
3: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아있고 뱀을 물고 있는. 아! 저 문양

0: 만난 적 있어.
1: 바로 멕시코. 좋아, 멕시코로 번개 이동.
2: 북아메리카에 자리한 나라 멕시코. 울창한 밀림, 아름다운 산호초, 거인 같은 사막의 선인장. 선인장은 멕시코의 국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멕시코가 생기기 전 아즈텍 제국의 이야기.
3: 호수 위 섬, 그 위에 선인장. 선인장 위에 뱀을 물고 있는 독수리가 보이면 그곳에 왕국을 세우거라.
2: 신의 계시에 따라 멕시코가 세워졌다는데, 멕시코 국기에 바로 이 아즈텍의 전설이 숨어 있는 거랍니다. 멕시코 시티 지하엔 지금도 아즈텍의 지하 도시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워요.
1: 자, 독수리, 뱀, 선인장은 멕시코 국기 속으로 돌아가라. 번개 고!
4: 우와, 멕시코 국기가 모습을 되찾았어. 고마워요, 번개맨.
1: 정말 잘 됐어요. 자, 이제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 거지? 어? 번개톡?
2: 세계 국기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5: 번개맨, 우리 캐나다를 도와줘.
6: 국기 속 나뭇잎을 찾아줘. 나뭇잎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1: 번개아이, 아까 찾은 것들 중에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좀 보여줘. 어, 찾았다. 어? 아니, 나뭇잎이 하나가 아니잖아. 분명 아까는 하나였는데. 색색깔 나뭇잎도 생겼네. 어떤 게 캐나다의 나뭇잎이지? 어? 이빨 스타그램?
7: 날 따돌렸으니 번개맨도 혼 좀 놔보라구. 내가 가짜 나뭇잎을 잔뜩 그려놨거든. 어떤 게 진짜게. 틀린 것 중에 맞는 것 찾기. 요거 요거 쉽지 않을걸?
1: 쉽지 않은 것 인정. 아, 어떤 게 캐나다의 나뭇잎이지? 아, 국기 속에는 그 나라의 자연과 상징이 담겨있다고 했지? 좋아, 그렇다면 캐나다로 가서 힌트를 얻어봐야겠어. 캐나다로 번개 이동!
2: 캐나다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해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전 세계 관광객이 캐나다를 찾는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보기 위해서예요. 캐나다의 단풍은 설탕 단풍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슈거 메이플이라고 해요. 핫케이크 등에 뿌려 먹는 메이플 시럽은 이 설탕 단풍의 수액을 졸여서 만든 거랍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되고 달콤한 시럽도 되는 설탕 단풍잎. 특히 빨갛게 물든 단풍잎은 캐나다의 상징이랍니다.
1: 빨갛게 물든 단풍잎이 캐나다의 상징이라면 캐나다 국기 속의 단풍잎도 빨간색이 틀림없어. 진짜는 빨간색 단풍잎이야. 빨간색 단풍잎, 캐나다 국기 속으로 돌아가라. 번개 세계의 국기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시작합니다.

세 개의 국기와 함께한 모험 정말 재밌었어. 어? 와, 친구들, 번개맨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기야. 다시 봐도 정말 멋지지? 다음에 더 멋진 모험으로 찾아올게. 또 만나, 번개.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이렇듯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지만 나뭇잎을 통과해 울창한 숲 바닥까지 도달하는 건 빗줄기 몇 조각뿐입니다. 수수께끼의 세계, 비밀스러운 그림자와 은밀한 눈길의 공간. 정글은 무수히 많은 비밀을 심장 속에 감춘 채 스스로 견고한 철옹성을 쌓은 듯합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불가사의한 정글입니다. 수백만 생명체들이 수천 년간 몸을 숨긴 채 인간의 눈을 피해 살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 지구에 존재했던 생물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질작용이나 빙하작용, 그리고 인간에 의한 변화에서 동떨어져 있었던 덕분이죠.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의 팔레오 정글은 귀중한 생명의 보고입니다. 남중국 해에서 가장 큰 이 섬은 지구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정글이 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보르네오 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도서군인 말레이 제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섬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몸집이 큰 동물과 접촉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쉽사리 닿을 수 없는 이 머나먼 섬은 생명이 태동한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호젓하고 고립된 정글이었죠. 그러다 200만 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빙하기를 거치면서 해수면이 급속도로 낮아졌고 그 결과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 자바 섬과 아시아 사이에 육교가 생긴 것이죠. 역설적인 비유지만 수문이 열린 것과 비슷했습니다. 새로 드러난 광대한 땅덩어리 곳곳에서 무수한 초목과 포유동물, 조류와 파충류가 밀물처럼 밀려들어 원래 이곳에서 자라고 있던 고유종 식물군과 뒤섞였으니까요. 마지막 빙하작용 직후 해수면은 상승했고 보르네오는 다시 섬이 되었습니다. 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장점 덕분에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었죠. 식물과 동물은 번성했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다른 대륙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규칙을 따르면서요. 이 정글의 생물들은 정글만큼이나 독특하고 호기심 많은 관찰자, 오랑우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랑우탄은 이 정글에 대해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죠. 오랑우탄은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무척이나 유사한 이 유인원은 인간과 염색체의 97%를 공유한다고 하죠. 이 섬의 주민들이 오랑우탄을 숲에 사는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동물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동물이 바로 오랑우탄입니다. 100kg은 좋게 넘는 육중한 체중에도 불구하고 일생의 대부분을 공중에서 보내죠. 그리고 숨어서 정글 주변을 조용히 관찰합니다.

이렇게 고등 식물이 풍부한 덕분에 다양한 동물들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따뜻하고 습한 서식지를 오랑우탄과 함께 공유하는 유충에는 잎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마룬 랑구르와 돼지꼬리 마카크 같은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숲은 복잡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물들은 저마다 특정 먹이에 집중적으로 주력합니다. 하지만 마카크는 특이하게도 대세를 거스르죠. 녀석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다양한 먹이를 즐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을 좌지우지하는 건 곤충입니다.

이곳에 사는 곤충은 100만 종쯤 되는데 대다수가 미지의 존재입니다. 곤충들이야말로 숲의 진정한 지배자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날도마뱀은 개미를 잡는 데 도사죠. 특히 암컷은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비결은 적당한 나무를 고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냥터만 잘 선택하면 포식은 확실히 보장되죠. 근처에선 수컷도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수컷은 몸의 빛깔이 더 선명한 초록색이고 목둘레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화려한 깃발처럼 생긴 이 피부막으로 영역을 표시하고 암컷에게 환심을 사죠. 곤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 미식가 동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작고 희귀하며 멸종 위험 또한 가장 높은 말레이곰도 곤충을 아주 좋아하죠. 이들의 서식지는 동남아시아의 우림과 보르네오 섬, 수마트라 섬입니다.

말레이곰은 분류상 육식동물에 속하지만 사실은 잡식성입니다. 정글이 마련한 다양한 채식 만찬을 신나게 즐기죠. 물론 다른 곰들처럼 꿀과 작은 포유동물, 파충류를 비롯해 바삭한 곤충도 먹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곤충을 찾느라 나무 껍질을 열심히 뒤지고 있군요. 곤충은 이 숲 어디에나 있고 숲이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곤충 자체가 이 고대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하죠.

해질 무렵이면 수백만 마리의 박쥐가 깊은 정글 속에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정글의 황혼을 뚫고 나타난 곤충들을 몇 톤씩 먹어치우죠.

오랑우탄은 매일 밤 집을 새로 짓습니다. 하룻밤 묵을 거처지만 비와 모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정교하게 만들죠.

깊은 밤에도 정글은 쉬지 않습니다. 단지 교대할 시간이 된 것뿐이죠. 밤은 이내 생명의 속삭임과 혼잣말들로 채워집니다.

날이 밝자 오랑우탄들이 느긋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서두를 것 없죠. 어쨌든 이들은 낙원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오랑우탄은 마지막 남은 맛있는 열매를 여유롭게 즐기고 있군요. 동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해서 이곳의 삶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공존하는 만큼 먹이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랑우탄은 혼자 지내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온갖 생물들이 넘쳐나지만 사실 숲은 큰 무리의 오랑우탄이 생존할 만큼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없이 살아남기 위해 오랑우탄들은 대개 홀로 살아갑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나무를 발견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운 좋게 넉넉한 먹이를 차지하면 몇몇 오랑우탄들은 한동안 친밀하고 유익한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우세한 수컷이 등장하지만 않는다면요. 암컷과 새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교감합니다.

하지만 곧 홀로 떠도는 유목 생활로 돌아가겠죠. 비가 오면 이런 사교 모임도 어렵게 됩니다. 억수 같은 열대 폭풍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거대한 섬의 숲을 흠뻑 적시죠. 하지만 비가 숲에 사는 생물의 습성 자체를 바꾸진 못합니다.

그런데 비에 바로 반응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미모사 같은 식물들은 빗방울이 떨어지자마자 잎을 접어 폭풍이나 천둥의 충격에 대비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비는 수많은 개울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흘러가 결국 큰 강으로 모입니다. 악어는 이곳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누구든 물을 마시려고 강 근처를 어슬렁댔다간 이 대형 파충류의 끼니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어둡고 탁한 정글의 강물 속에서 악어들은 끊임없는 결투에 여념이 없습니다. 짝짓기 기간 동안 수컷들은 저마다 자기 영역을 주장하며 상대를 자극하죠. 덕분에 이 시기 영역 다툼은 아주 치열해집니다.

보르네오의 정글이 수분을 내뿜는군요. 이 독특한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 라플레시아의 꽃봉오리가 자랍니다. 지름이 1m에 무게는 10kg까지 나가죠. 하지만 꽃을 피우는 건 3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썩

비가 지나가고 나면 조금은 성가신 이후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 작고 뾰족한 턱으로부터 안전한 동물은 없죠. 딱딱한 비늘로 덮인 이 왕도마뱀도 마찬가지군요. 결국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거죠. 거대한 숲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보르네오의 숲엔 약 30여 종의 다람쥐가 살고 있습니다. 1.5kg이 넘는 거대 다람쥐부터 10g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겁쟁이 다람쥐도 있죠.

이곳에서 낭비란 없습니다. 다람쥐가 흘린 열매 부스러기에 작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몰려드네요. 이들에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양식이겠죠. 강거북도 간식거리를 찾을까 싶어 물속을 기웃거리는군요.

물 밖에서는 몇몇 종의 나비들이 빗물이 개울 주위에 남기고 간 염류를 핥고 있습니다. 개울은 거대한 강으로 모여 정글을 가르며 흐릅니다.

창운한 물가, 백로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먹잇감에 접근합니다. 이 고대 숲에 물은 언제나 존재했고, 물이 있는 곳엔 물속 생물들이 살고 있죠. 이곳엔 특히 어류와 양서류가 풍부해서 어류는 400종, 양서류는 100종 이상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심 많은 백로는 이 생태계의 윤택함을 잘 아는지 잠자코 기다립니다. 잠시 후면 강력하고 정확한 자신의 작살을 날릴 때가 올 테고 곧 풍요로운 이 섬에 함께 살던 생명체 하나를 잡아 올릴 테니까요. 백로는 필살의 사냥꾼이자 까다로운 미식가이기에 언제나 한 입으로 만족합니다.

이 요구한 숲의 생식 주기는 멀리 떨어진 바다의 해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태양새는 날카롭게 구부러진 뿌리로 꽃의 꿀과 씨앗을 모읍니다.

그리고 앵무새는 신선한 씨앗을 찾죠. 이 모든 것은 엘니뇨로 알려진 열대 해류와 그에 따른 기상현상에 좌우됩니다. 엘니뇨는 4년마다 건기를 만들고 이 시기 90%에 달하는 소종이 동시에 개화합니다. 이렇게 열매가 풍년인 해는 오랑우탄이나 다른 동물들의 생식주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암컷은 이 무렵에 번식기를 맞고 몇 달 후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어미 오랑우탄은 이 경이로운 세상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자식에게 가르칠 겁니다. 7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어미는 새끼에게 정글의 모든 비밀과 높은 나뭇가지 사이를 안전하게 누비는 방법을 전수하겠죠. 오랑우탄은 자신의 서식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식량으로 삼을 300여 가지의 채소와 열매가 어디서 자라는지, 수천 가지 식물들 중 살충제나 변비약, 소염제로 쓸 수 있는 식물은 무엇인지 훤히 꿰고 있죠. 새끼들은 이웃을 식별하는 법도 배웁니다.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도망쳐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도망쳐야 할 이웃 중엔 부드럽고 끈끈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자이언트 달팽이와 화려한 색깔의 끈적한 벌레들, 불쾌하고 두려운 이웃, 거머리까지. 특히 거머리는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빼앗아가니 늘 공포의 대상이죠. 오랑우탄은 이런 이상한 무척추 동물을 비롯해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삽니다.

같이 싹트고 퍼져나가게 돕기 때문이죠. 거대한 뿌리가 특징인 이 코뿔새도 그런 나무의 열매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르네오의 정글은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비밀이 많은 산림지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오랜 수명과 고립된 위치 덕분에 이 숲은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생물의 다양성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곳이었죠. 최근엔 무서운 속도로 훼손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풍요로운 숲에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며 숲을 베어가는 오랑우탄, 소심한 말레이공, 눈길을 끄는 코뿔새가 저마다의 고향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새들과 수천 종의 꽃과 나무, 수백만의 작은 생명체들이 이곳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죠. 풍요롭고도 불가사의한 이 정글이 품고 있는 안개 속에는 뜻밖의 놀라움과 수수께끼가 가득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0: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오늘 동물원 정말 재밌었어.
1: 맞아. 다음에 또 같이 가자.
0: 좋아, 좋아.
1: 근데 호떡아, 너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0: 나는 아, 코끼리. 코끼리는 몸집도 엄청 크고 코도 엄청 길잖아.
1: 맞아. 코끼리는 긴 코를 손처럼 쓸 수 있대.
0: 에이? 아니 무슨 코를 손처럼 써?
1: 너 타니와 코끼리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타니와 코끼리.
1: 아,
0: 기억 안 나.
1: 아이고, 우리 헛떡이 또 기억이 안 나는구나.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우와, 신나, 신나.

0: 코끼리 코는 어떻게 움직일까? 드넓은 아프리카에는 달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소녀 한우가 살고 있었어. 난 달리기가 정말 좋아.
1: 어? 이 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코끼리 소리?
0: 알고 보니 사냥꾼 때문에 겁을 먹은 아기 코끼리가 있었어.
2: 와와와, 가만히 있어. 왜? 이 창이 빛나가니까.

0: 단서!
1: 나쁜 사냥꾼한테서 함께 도망친 타니와 아기 코끼리는 금방 친해졌지.
2: 무리해서 혼자 떨어진 모양이구나. 엄마를 찾을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3: 일단 이거 먹을래?
4: 끼리끼리 코끼리.
2: 우와, 코를 정말 잘 쓰는구나. 코가 손 같아.
3: 어? 코가 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0: 있네.
1: 얘들아, 코끼리를 쏴라. 에?
2: 위기의 순간 화가 난 엄마 코끼리가 나타났어.
0: 끼리끼리
1: 코끼리.
0: 어른 코끼리잖아.
1: 끼리끼리 코끼리.

0: 사냥꾼 대장은 혼자서 엄마 코끼리를 상대해야 했지.
1: 내 창을 받아라! 이야! 창! 코로 창을 잡았네?
2: 끼리끼리 코끼리!
1: 아이고 내 창!

0: 친구들을 모두 물리친 후 그럼 잘가 안녕 끼리끼리 코끼리
1: 끼리끼리 코끼리
0: 엄마와 아기 코끼리는 다시 여행을 떠났대 끼리 코끼리
2: 우와 다행이다 코끼리는 코를 정말 손처럼 잘 쓰는구나
0: 그렇다니까
2: 근데 누나 응? 코끼리는 어떻게 코를 손처럼 잘 쓰는 거야? 코를 손처럼 잘 쓰는 거냐고 어떻게
0: 그게 그러니까 아 우리 손처럼 코끼리 코에도 뼈가 많이 있는 게 아닐까?
2: 응? 진짜?
0: 아 아닌가? 잘 모르겠어
2: 뭐야 그럼 호기심 딱지에게 물어보자
0: 좋아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코끼리 딱지 코끼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1: 우리는

0: 중인 엄마 코끼리와
1: 아기 코끼리예요. 뿌이 뿌이 뿌이
2: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코끼리는 어떻게 코를 손처럼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0: 그건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알 수 있어요. 함께 가볼까요?
2: 네.
1: 엄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3: 널 찾느라 함께 여행하던 일행들과 멀어졌단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야.
1: 저기 있어요!
0: 우리 코끼리들은 무리 생활을 해요. 나이 많은 암컷을 중심으로 먹이와 물을 찾아 길을 떠나죠. 코끼리는 나뭇잎과 나무껍질을 좋아하지만 과일이나 사탕수수도 잘 먹어요. 하루 종일 틈틈이 엄청난 양을 먹는답니다.
1: 엄마, 저는 코를 잘 못 쓰겠어요.
3: 계속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1: 네, 계속 돌릴게요.
0: 코끼리의 코는 뼈 없이 촘촘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릴 때는 말랑말랑하지만 자꾸 쓰다 보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요.
2: 아, 코끼리 코는 뼈 없이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였구나.
4: 그럼 코끝에 뾰족한 건 뭐예요?
0: 아, 그건 손가락 역할을 하는 돌기예요. 뭔가를 잡을 때 사람의 손가락처럼 쓸 수 있어요. 아참, 그리고 우리 코끼리는 코와 윗입술이 하나로 붙어 있답니다.
4: 그러고 보니 윗입술이 없었어.
2: 맞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
4: 에이 참. 근데 코끼리는 코로 물도 마시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엄마, 목말라요.
3: 그래? 자, 그럼 먼저 코로 물을 들이켜고 아이고, 괜찮아? 물은 코로 마시는 게 아니야.
1: 그럼 물은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0: 코끼리는 코에 물을 많이 담은 후에 입으로 코를 가져가서 물을 뿜어요. 그리고 코와 목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물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도 있지요.
2: 아, 그렇구나.
0: 어머, 아가야, 졸리니?
1: 네, 엄마.
0: 그럼 누워서 좀 자렴.
1: 네.
2: 우와, 코끼리는 다 누워서 자요?
0: 아기 코끼리는 보통 누워서 잠을 자지만 커서 어른이 되면 주변을 경계하며 서서 잔답니다.
4: 서서 자면 안 넘어져요?
0: 코끼리의 다리는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쉽게 생겨서 잘 때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발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2: 네? 무슨 비밀이요?
0: 우리 코끼리가 여기 저기 쿵쿵쿵쿵 잘 돌아다닐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발바닥에 있는 지방 조직 덕분이랍니다.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것이 발바닥에 있어서 코끼리는 발가락으로 걷는다고 할 수 있죠.
2: 우와, 신기하다!
0: 자, 이제 우리 일행들과 함께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먹으면 좋겠다.
1: 맞아.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0: 누나, 나도 딱지 받으면 밥도 더 잘 먹고 잠도 더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끼리 딱지 낮추면 안 될까요?
1: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0: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고고고!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먹었네.
1: 다 먹었으면 얼른 가서 손 씻어.
0: 에이, 귀찮은데. 옷에다 닦을래.
1: 아, 그 손 멈춰. 그럼 안 돼. 화장실 가서 비누로 깨끗이 손 씻고 오면 누나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0: 우와, 정말. 그럼 바로 씻고 오겠습니다요.
1: 그래.
0: 누나, 나 손 다 씻었다.
1: 손 잘 씻었어?
0: 응, 응.
1: 비누로 잘 씻었지?
0: 응, 응.
1: 좋았어. 그럼 이 누나가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친 비누 용사 이야기 해줄게.
0: 우와, 재밌어.

0: 바이러스
1: 칩! 아유, 너무 싫다.
2: 갑자기 머리.
1: 나도 좀 이상한 것
3: 같아. 열이 나는 것 같아. 누가 좀 도와주세요.
4: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순간 비누용사가 나타났어. 나는요, 비누용사.
1: 우와, 비누용사입니다.
3: 저만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4: 받아라, 비누비누 공격.
3: 왜 공격이 안 먹히지?
4: 바로 그때 빛과 함께 마법사가 나타났어.
5: 내가 왔소이다.
3: 마법사님? 마법사님! 어떻게 하면 저 바이러스 괴물을 막을 수 있을까요?
5: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겠소.
3: 방법뿐이라면 네! 하겠습니다!
5: 자네의 결심이 그렇다면 나와라! 수도꼭질!
4: 마법사가 마법으로 비누용사에게 물을 뿌려준 거야.
3: 우와! 시원해! 우와! 시원해!
1: 거품! 오, 예쁘다!
4: 거품이 방울방울 나와요!
6: 저게 뭐지?
5: 비누용사, 지금이요! 공격하시오!
4: 네! 받아!

0: 비누용사는 바이러스 괴물을 물리쳤지만 물 때문에 몸이 녹고 있었어.
1: 비누용사님!
2: 사라지면 안 돼요!
3: 너무 슬퍼.
4: 너무나 안타깝구나.
5: 전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냈으니까.
1: 비누용사님!
0: 그렇게 비누용사는 사람들을 구한 후 녹아버렸지.
6: 비누용사님, 바이러스 괴물을 무찌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다니 너무 슬퍼.
0: 자, 여기 그만 울어. 비누로 손을 잘 씻으면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비누로 손 잘 씻어야 돼.
6: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야?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냐고? 왜?
0: 그건 잘 모르겠네.
6: 그럼 호기심 딱지에게 물어봅시다.
0: 좋소.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비누용사 딱지. 비누용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0: 비누 형사님이다!
1: 안녕!
0: 완전히 녹은 줄 알고 걱정했어요.
1: 세상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한 비누 형사는 언제든지 여러분 곁으로 돌아옵니다.
0: 우와, 멋지다! 최고, 최고! 비누 형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1: 그건 비누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랍니다. 화장실의 필수품, 비누!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해지고 거품이 나죠. 이 비누의 주요 성분은
2: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1: 바로 계면활성제입니다.
2: 계면활성제,
1: 계면활성제는 두 가지 성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물과 친한 성분.
2: 어, 물아, 너도 같이 놀자.
0: 좋아.
1: 다른 하나는
3: 기름아, 너도 같이 놀자.
1: 기름과 친한 성분입니다.
4: 그럴까?
3: 우린 물도 좋고 기름도 좋아.
1: 이렇게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 양쪽 모두와 친합니다. 만약에 기름이 묻어있는 음식을 손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 기름이 손에 묻어요.
1: 맞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기름이 묻게 되겠죠. 이때 비누 없이 물로만 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5: 아이, 좋아. 미끌미끌.
0: 어? 난 기름 싫어.
5: 나도 물 싫거든.
4: 나도 갈래. 가. 안 말려.
1: 물과 기름은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5: 우린 아직 여기 있어요.
1: 손에 묻은 기름이 그대로 피부에 남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볼까요?
2: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어, 기름아, 같이 놀자.
3: 같이 놀자.
5: 그럴까?
1: 계면활성제의 기름과 친한 성분은 기름을 붙잡고 계면활성제의 물과 친한 성분은
2: 어, 물아, 너도 같이 놀자.
1: 물을 붙잡습니다.
3: 같이 놀자.
0: 어? 우린 이제 가야 해. 응?
6: 우리랑 같이 가자.
1: 결국 기름은 계면활성제로 인해 피부에서 떨어져 물과 함께 씻겨 나갑니다.
0: 아, 그래서 비누로 씻어야 뽀득뽀득 깔끔해지는구나.
1: 맞습니다. 뽀득뽀득.
0: 어? 그런데 비누가 바이러스는 어떻게 물리치는 거예요?
1: 비누 속에 계면활성제 두 가지 성분 기억하죠?
0: 네! 물과 친한 성분.
7: 기름과 친한 성분이요.
1: 자, 여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기름 성분의 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씻으면 계면활성제가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기름 성분의 막을 뜯어가 버려서 결국 바이러스가 죽고 물과 함께 씻겨 나갑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잘 씻겨 나갈 수 있도록 비누로 구석구석 골고루 30초 이상을 씻어야 효과가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안녕히 가세요. 비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6: 맞아, 맞아.
0: 누나, 나 앞으로 비누로 더 잘 씻을 테니까 비누 용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6: 좋아, 노래 잘 부르면 줄게.
0: 우와, 신나, 신나.
6: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고고고!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오늘의 주제는 도넛? 알록달록 맛있어 보이는 도넛들. 맛도 모양도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만 도넛에는 역시 구멍이 있어야 제맛. 잠깐, 맛있어 보이지만 먹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자. 오늘은 관찰이 먼저다. 구멍이 있는 평범한 도넛 모양을 보니 농구 골대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훌라후프? 고리 던지기 놀이도 생각난다. 설마 도넛으로도 던지기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도넛 구멍은 왜 있을까?

도넛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잘 섞인 도넛 반죽을 조심조심 담아내는데 이 기계 짜낼 때마다 반죽에 구멍이 생긴다.

노릇하게 튀겨지기만 하면 완성.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도넛의 구멍, 대체 누가 처음 만든 걸까? 도넛 구멍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옛날 미국의 원주민 마을 이야기. 한 부인이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화살은 반죽 가운데에 명중하고 말았다. 깜짝 놀란 부인은 반죽을 그만 기름통에 빠뜨리는데 이렇게 튀겨진 구멍 뚫린 빵이 도넛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 한편 미국인 선장 한센 그레고리가 시초라는 주장도 있다. 그는 평소에 기름에 튀긴 케이크를 즐겨 먹었는데 가끔 케이크를 먹다 보면 속이 덜 익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덜 익은 부분을 먹고 싶지 않았던 한센은 고민 끝에 익지 않은 부분을 포크로 찍어 도려내고 먹었다. 이것이 구멍 뚫린 도넛의 시초라는 것. 먼 훗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국제 도넛 회의. 원주민의 후예와 한센 그레고리의 조카는 서로 도넛 구멍의 기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보면 볼수록 대단한 구멍이다. 그런데 구멍이 없으면 정말 잘 안 익을까? 직접 확인해보자. 같은 크기의 반죽을 동시에 기름에 튀겨낸다. 하나엔 구멍이 없다. 구멍이 있는 도넛은 속까지 잘 익었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은 정말 덜 익었다. 왜 구멍이 없으면 속이 다 익지 못하는 걸까? 도넛을 익히는 것은 아주 높은 온도의 기름. 높은 온도라 촛불의 열이 철사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살펴보자. 촛농으로 붙여놓았던 빨대들이 촛불과 가까운 것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거리가 먼 쪽까지 열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도넛을 튀기는 뜨거운 기름. 구멍 있는 도넛을 튀길 때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15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에서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무려 37mm. 속까지 익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크기가 같은 두 가지 반죽 모형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보자. 스티커의 개수로 기름이 닿는 면적을 예측해보면 어떨까?

구멍이 있어야 기름에 닿는 면적이 더 넓다는 사실. 도넛의 구멍. 뜨거운 기름과 닿는 표면적을 넓혀 도넛을 잘 익게 해주는 열쇠였다.

맛있는 도넛을 먹을 수 있는 비밀. 구멍이 없는 반죽을 속까지 익히기 위해 오래 튀기다 보면 그만 타버리고 만다. 이것이 다양한 모양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도넛이 탄생한 이유. 사소하게만 생각했던 도넛 구멍의 과학은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도넛 모양으로 만드는 고추장 매주에도 표면적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구멍 덕분에 빨리 익고 소스도 잘 묻는 마카로니에도 담겨 있었다. 작은 구멍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순간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튀길 것이 남았다. 공룡알 같은 이것. 새로운 도넛을 튀긴 건가? 속을 보니 아이스크림?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튀김이었다. 뜨거운 기름에서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튀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튀기기 전에 아이스크림 덩어리에 묻혀주는 빵가루다. 빵가루 때문에 생긴 공기층이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하는 것.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튀겨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팝콘. 팝콘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하얗게 활짝 핀 모습이 목화솜 같기도 하고 안개꽃 한 다발도 떠오른다. 팝콘은 무엇보다 영화를 볼 때 빠질 수 없지. 역시 팝콘은 영화관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영화가 끝나고 팝콘도 다 먹어버렸다.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팝콘 확실히 튀겨지기 전과는 다르게 생겼다. 이 옥수수 한 알은 어떻게 팝콘이 될까?

팝콘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먼저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고 팝콘용 옥수수를 넣어준 다음 잘 섞어준다. 버터와 섞인 옥수수가 반짝반짝해지면 뚜껑을 덮고 기다려보자.

노랗던 옥수수 알갱이들의 엄청난 변신. 팝콘은 도대체 얼마나 커진 걸까?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해 볼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옥수수와 팝콘을 비교해 보자. 똑같이 100개씩인데 팝콘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나 넓다. 그만큼 무게도 늘어났을까? 팝콘 100개의 무게는 17.2g. 그럼 옥수수 100알의 무게는 더 적게 나갈까? 놀랍게도 19.2g. 버터를 두른 옥수수가 튀겨져 더 커졌는데도 무게가 줄어들었다. 사라진 2g은 어디로 갔을까? 옛날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팝콘을 만들 때 옥수수에서 악마가 빠져나간다고 믿었다는데, 그래서 2g이 줄어든 걸까? 팝콘이 튀겨지는 순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눈을 크게 뜨고 보자.

그런데 팝콘을 튀기는 냄비 뚜껑에 뭔가 가득 맺히고 흘러내리기까지 한다? 물을 끓이는 것도 아닌데 김까지 난다. 뚜껑에 송골송골 맺힌 이것 뭘까? 수분이라면 물? 말린 옥수수 한 알에 15%를 차지하는 물.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크게 팽창한다. 옥수수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는 수증기를 견디지 못해 팝콘으로 피어나는 것.

옥수수를 팝콘으로 피워내는 수증기의 힘은 심지어 기차를 달리게 해 산업혁명을 이끌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는 힘은 의외로 한 줌의 팝콘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팝콘 옥수수에 구멍을 뚫으려고 해보면 딱딱해서 잘 되지 않는다. 발전된 도구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구멍이 뚫렸다. 도넛처럼 구멍이 뚫린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어보자. 과연 구멍 뚫린 팝콘이 만들어질까? 뚜껑을 덮고 기다려보면 팝콘 만들기 실패. 단 한 알도 안 튀겨지고 까맣게 타버린다. 뚫린 구멍으로 수증기가 계속 빠져나가서 터지지 못한 것. 팽창한 수증기가 단단한 껍질을 순식간에 뚫고 나와야 만들어지는 팝콘. 빈틈없이 단단한 껍질도 옥수수가 팝콘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팝콘처럼 옥수수로 만드는 또 다른 간식, 강냉이. 강냉이를 자세히 보면 얼핏 봐도 팝콘과는 다르게 생겼다. 여기서 문제. 팝콘과 강냉이는 왜 다르게 생겼을까?

정답은 옥수수 종자가 달라서다. 팝콘용 옥수수는 껍질이 단단하며 약간의 수분을 가지고 있지만 강냉이용 옥수수는 껍질이 약하고 수분도 거의 없다. 그래서 특수한 기계에 넣고 열을 가하면서 압력을 직접 높이다가 순간 압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 팝콘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터뜨려볼 차례다.

0: 장난감이 아직 안 왔답니다.
1: 근래 이 장난감이 없다니.
0: 매일 금방 도착할 거예요. 내 공구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난 이렇게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2: 모블리는 작업실에 공구가 엄청 많잖아요. 정말

0: 했지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1: 알았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당장 알아보고 올 테니 마법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2: 축하 축하해.
0: 그런 의미 아니라고.
1: 딜리 씨,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찾았다. 네, 저긴 비밀의 숲 근처잖아.
3: 감긴가? 해치! 빨리 마법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왜 이러지? 아,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 해치! 안 되겠어. 빨리 배달하고 가서 쉬어야겠어. 왜 앞으로 안 가지? 야, 이게 뭐야? 나죠? 나한테 왜 이러는데?
1: 딜리씨, 딜리씨가 위험해. 그래, 구조 신고. 조아 시티 구조됐죠?
2: 네.
1: 지금 비밀의 숲 근처에서 사고가.
4: 네,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1: 이상, 이상. 딜리 씨가 위험에 빠졌어요.
5: 딜리가요? 왜요?
1: 딜리 씨가 비밀의 숲을 지나다 무언가에 붙잡혔다고요. 구조대는 모두 출동해서 갈 수가 없어요.
3: 아, 그럼 내 종을 접을 클레이.
5: 눈치 챙겨라. 노블리, 우리가 구하러 가요. 맞아요. 우리 모두 딜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1: 하지만 비밀의 숲 근처까지 갈 방법이. 명심해요. 너무 크게도 너무 작게도 안 돼요. 한 대씩 차례대로 네 번을.
0: 그래.

0: 이러면 우리가 꼴찌잖아.
1: 꼴찌 잡힌.
0: 그럼 지름길로 가서 1등하면 되지.
1: 1등은 잡힌.
2: 너희들 배달 물건에 손대지 마. 너희 누군데 남의 걸 훔쳐.
3: 우릴 몰라.
0: 그래 몰라.
3: 우리는 어둠의 거미들. 너희들의 물건을 훔치지. 네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훔친 물건들로 뭘 하냐고. 모두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리지. 물론 너도 마찬가지야.
0: 야! 누가 도와주세요!
4: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어.
0: 여기요! 여기에요!
3: 너를 구해주러 온 녀석들이라고. 아니,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 먹잇감이 늘어난 거지.
0: 뭐? 안 돼!
1: 코콘타, 여기 무섭다. 뭔가 나올 것 같다, 빌.
0: 무섭기는 괜찮을 거야.
5: 거미지, 거미, 딜리시! 딜리시!
6: 아무래도 딜리시가

0: 같아요. 빨리 구해야겠어요.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해요. 하나, 둘.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 에이그, 그렇게 힘들이 없었어요. 얘들아!
0: 올라오고 있어요! 힘내요!
3: 빨리 틸리를 구해야...
4: 아무것도 못하겠어.
2: 그거 잘 됐군. 어? 모두 잡아서 데리고 가주마.
5: 모두
2: 녀석들 제법 있잖아. 이러다 이길 줄 알았냐?
5: 뭐라고? 부러져! 어서 불어달란 말이야!
2: 어림없는 소리. 이대로 한 시간만 지나면 너희들도 곧 우리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될 거거든.
6: 뭐야, 늦어버려서 언제 나가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 다 잡혀버리면 어떡하라고?
7: 어떡하냐, 빈?
6: 설마 우리가 구해야 하나?
7: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빈!
5: 안 돼! 징그러운 거미 말고 나비! 나비 같은 건 안 돼! 차라리 잠자리, 매미? 기왕이면 기어다니는 것보다는 날아다니는 게 좋은데!
2: 저런 녀석이 우리 편이 돼도 괜찮을까?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라, 어둠의 세력 새싹들아! 뭐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뭐라는 거야?
6: 역시 나 없으면 안 되지. 핀핀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우린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2: 잠깐! 너이 녀석!
5: 멈춰! 모두 도망쳐!
6: 핀핀!
5: 큰타!
2: 감히 나를 속여!
5: 메리, 거울 공격!
7: 이러다 다 잡히겠어! 모두 흩어져!
2: 녀석들을 쫓아! 네.
8: 거미! 거미가 날 앞선다!

0: 구한다고.
1: 딜리 씨, 멈춰요.

0: 오랜만이야, 송수지.
1: 세미야, 어떻게 여길...
0: 그냥 헤어질 때 작별 인사는 해야 하잖아. 그동안 걱정도 원망도 많이 했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잘 살아.
1: 넌 그동안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남샘이. 언젠가 널 떠나게 되면 이유를 꼭 말해달라고 그랬지? 정말 듣고 싶니?
0: 당연하지, 수지야. 난 어떤 이야기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1: 다. 넌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애야. 넌 기분을 견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 마음이 무거워지면 곧바로 어딘가 쏟아버려야 직성이 풀려.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0: 난 너와 대화하는 게 좋았던 것뿐이야, 수지야.
1: 그건 대화가 아니었어. 정리 안된 쓰레기들을 나한테 버리고 간 거지.
0: 그럼 난 누구한테 얘기해? 친구한테도 못하면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냐고!
1: 글쎄, 일기장이라도 쓰던지.
0: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말하던가. 그렇게 와다다 말할 걸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언젠 강아지 같아서 좋다더니 거짓말쟁이. 걔가 또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전에는
1: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2: 63세가 된 세미 회원님은 오늘

0: 어쩐지 조금 어른이 된 것처럼 보였다.
1: 둘이 회원님, 이번 휴게소 말고 다음 휴게소로 가요. 튀김우동은 거기가 찐이야.
0: 아, 네, 물론 아주 조금.
2: 부장님,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세미 회원님이.
0: 세미 회원님이 왜요?
2: 너티브 크리에이터가 되셨어요.
0: 드디어.
1: 오늘의 주제, 애지중지 키운 아들놈이 지 여친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걸 본 애미의 심정은? 그놈?
0: 영원히
1: 좋아요.
0: 말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군요.
3: 언니야, 고마 직원한테 가서 주문할까?
4: 아휴, 우리도 이제 적응을 해야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는 기다. 있어 봐라.
3: 해라 언니야.
4: 아, 알았다.
5: 72번 손님, 불고기 버거 20개 포장 주문 나왔습니다.
4: 여기저기 죽어도 이마이나 남그릇 짜겠노. 어디서 탄 냄새가? 아그라요, 불났습니까?
6: 아닙니다, 설탕 시럽을 태워서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4: 남자의 품격이 뭔가 했더만.
7: 오늘 실습한 요리로 점심 먹긴 안 되겠네요, 회원님들.
4: 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3: 남자의 품격? 그 핫한 독신남들 많다카던데 어떻든 언니야.
4: 핫한 독신남 다 얼어죽었네. 쭈그랑 방탱이들 뿐이더만.
6: 실례합니다. 지옥길 선생님 계십니까?
4: 아까 요리교실. 아,
6: 이목원이라고 합니다.
4: 요를 어찌 알고 찾아왔는겨. 말 안 해줬는데.
6: 아, 그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4: 내가요?
6: 이거 햄버거에 대한 탄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4: 잠깐! 날도 좋은데 벤치 가서 같이 묵읍시다.
8: 은행 금리라는 게 정말 짜네요. 고작 특별금리 0.5% 더 준다고 가입하라는 게 어찌나 많던지. 아휴.
0: 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소은 씨가 만기까지 적금 채우는 걸 성공하면 둘이 은행 특별금리 1%를 얹어드리죠.
8: 헐, 대박. 정말이죠, 부장님?
0: 만기일에 바로 계좌로 쏴드리는 둘이 은행만의 파격 이벤트.
8: 그럼 만기일이... 아... 벌써.
0: 어릴 때 은행 주인이 꿈이었는데 이렇게 잃어버는군요. 걱정 마세요. 둘이 은행은 망해도 이자는 철저히 지급해드립니다.
8: 부장님 너무 웃겨요. 근데 부장님, 오후에 사장실 회의인데 복장이...
0: 무슨 소리예요? 오늘 그날이지 않습니까?
8: 그날요?
0: 유니버스 대청소의 날.
8: 야! 안 돼! 사장실 닦을 위한 성수를 쏟으면 어떡해요? 제가 다시 떠오겠습니다.
9: 네? 이게 무슨 물인지 알고 떠온다는 거예요? 무려 새벽 봉 틀 때 동쪽 나무에 고인 성스러운 이슬을 모은 물이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1년 내내 모은 물인데 이거 이제 어쩔 거예요?
1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1: 진짜 어이없어. 도사 하나 때문에 저게 무슨 꼴이야. 대기업 맞아?
12: 그거 알아? 회사 건물 썩어가는데 이사 안 가는 것도 그 도사 때문이래.
11: 헐, 진짜?
13: 자, 이거 받아, 고부장. 자네 출생 연도에 생산된 와인. 늦어서 미안하군.
0: 아닙니다, 사장님. 생일이 한참 남아서 민망하지만.
13: 고부장, 개해면 미월생 아닌가?
0: 아, 그건 주민등록상 생일이라서요. 진짜 생일은 따로...
13: 언제?
0: 네?
13: 고드리 부장,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냔 말이야!
0: 제 생일은...
8: 여기요, 부장님 진짜 생년 월 일 시 눌러주세요.
0: 자요.
8: 유리만 고두리 두 사람의 궁합은 상극!
0: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8: 한마디로 사장님은 물, 부장님은 불! 그것도 엄청 큰 불이라 물을 다 말려버린다나.
0: 소은 씨는 대기업이 미신 타령한다고 몰하더니 폰에 이런 앱도 깔려있군요.
8: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아무튼 사장님은

0: 해추동 도사말이라면 쩔쩔 매시는데 이러다 우리 프로젝트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1: 무너지긴 왜 무너집니까?
2: 어떻게든 그 아이 진짜 생시를 알아내서 글자 합을 맞춰봐야 해.
3: 하지만 도사님, 지금까지 잘해온 걸 보면
2: 그 또또또 아니란 소리!
4: 내 경고 무시하다가 또 그때처럼 화당하고 싶나?
3: 죄송합니다, 도사님.
4: 그 아이와 자리를 만들어 주게. 내 직접 알아낼 테니까.
0: 술이라니, 이런 얕은 술을 쓸 줄이야. 절대 취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1: 걱정 마세요, 소은 씨. 유통업계 경력 15년. 취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선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5: 부장님, 너무 웃겨.
0: 절대 안 취한다면서요, 이 주정뱅이.
4: MZ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오비서부터 시작.
0: 여기서 술 취한 사람 접어.
4: 이야, 오비서 광역공격인가? 다들 하나씩 접으라고.
3: 오이 못 먹는 사람 접어? 대체 뭡니까, 도사님? 당신만의 그 노하우가.
4: 여기서 12월에 태어난 사람 접어.
5: 그니까 내 생일이 언제더라?
6: 안 돼요, 부장님.
5: 12월 25일.
4: 아하, 그게 자네 생일인가?
5: 이건 예수님 생일.
0: 아유, 우리 부장님 너무 취하셨다.
1: 오늘은 임기응변으로 넘겼지만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 같네요. 택시 불러줄게요. 집 주소 불러요.
0: 네, 부장님. 토리동 토리오.
1: 아, 오성 씨. 아니, 뚫지 마요. 일어나요, 오성 씨.
0: 그러니까 여긴.
6: 밥그러기를 하면서 봐도 부장님 집이잖아.
1: 인사불성이라 제 집에 두고 갑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0: 비서 자격 상실이야. 또 실수한 거 있나? 기억을.
4: 지금 여기 있는 게 실수잖아.
0: 나 때문에 부장님은 회사에서 주무셨을 텐데 대충 씻고 얼른 가서 사과드리자. 이

0: 회사 티, 회사 책, 회사 컵, 회사 뷰? 부장님 괜찮으신 걸까? 오지랖은 노노. 부장님은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1: 이렇게라뇨.
0: 이건? 60대까지 계획을 다 세워두셨네. 남의 사생활을.
1: 하지만 떨어진 걸 붙여주는 정도는.
0: 부장님은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으신 걸까? 김밥 체인점? 편의점 운영?
2: 아들, 사장님이 또 홍삼 보내셨더라. 감사하다고 인사 꼭 드리고 항상 회사에 충성, 충성.
3: 소은이 네 역할이 중요한 거 알지? 고부장 신상 작은 거라도 알아내면 바로 공유, 오케이?
4: 둘이 엄마, 잠깐 와봐.
5: 아, 나 한동안은 화분 못 사.
4: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도 사주 한번 보라고.
5: 사주?
6: 40 넘은 딸내미가 시집은 갈런지, 시집 안 가면 일은 성공할런지, 경기는 나빠지는데 명태는 안 당할런지, 생년월일만 불러봐! 쫙 하고 읊어드립니다. 오늘만 무리요.
4: 아이고야,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요. 오늘은 밸런스까지 딱 잡히가 있네.
7: 아유, 다행이다. 저 오길 씨, 실은 나 그동안 먹는데 크게 관심 안 두고 살았어요. 당신은 참 취향도 희한하다. 남의 밥 먹는 영상은 왜 봐?
8: 그러게, 꼭 맛있는 거 함께 먹는 것 같아서 자꾸 보게 돼.
7: 하루 세 끼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늦었더군요.
8: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지긋지긋하게 먹었던 불고기 버거라는 거야.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보게 당신이 먹방 좀 찍어주라.
7: 그래서 내 남은 여생은 매일 맛있는 거 해먹으며 살려고 해요.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요.
4: 내는요, 여생이라는 말이 제일로 싫어요. 젊은 놈들이 내만 보면 지도 남은 여생은 내처럼 취미나 즐기며 살고 싶다 이카는데 와 남의 인생을 지 맘대로 남은 인생이라 카노. 살아있으면 다 현생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목은 씨, 내랑 같이 현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라요?

0: 너도 같이 놀자.
1: 중장비들이 공사를 마치고 공사장을 정리하고 있네요.
2: 악당 녀석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
3: 아무 일 없으니까 왠지 더 불안하네.
4: 다 루아의 방어막 덕분이지.
5: 뭐가 걱정이야. 닉센지 뭔지 나타나면 당장 변신해서.
0: 변신이라고? 어? 뭘로 변신하는데요?
5: 아, 그게 아니라.
2: 청소는 다 했니, 러비?
0: 응? 네,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요.
2: 그래, 수고했어.
6: 잘 가, 러비.
0: 안녕히 계세요. 늦었다.
3: 친구들이랑 노는데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가도 되나?
2: 글쎄.
0: 자, 러비, 받아. 지금이야, 러비.
5: 왔어.
0: 미안. 청소하고 바로 오는 바람에 못 씻었더니.
7: 신경 쓰지 마, 러비. 계속하자.
8: 뻥뻥.
5: 그럼 간다.

0: 내가 치울게. 너희 놀이터에 가서 마저 놀아.
1: 그럼 넌...
0: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걸.
2: 알았어. 그럼 우린 이만.
1: 아, 로기! 같이 가!

0: 대체 뭐 하시는 거지?
1: 그러게. 마음의 잼을 손에 넣으신 후로 하루 종일 스크린만 보고 계셔.
0: 그럼 조용히 일하시게. 우린 가서 낮잠이나.
2: 낮잠이다.
1: 닉슨님, 뭐 대단한 거라도 찾으셨어요?
0: 응? 뭐? 저건 그냥 평범한 꼬마 청소차잖아요.
2: 마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아라.
3: 보이지 않느냐?
2: 저 꼬마의 마음속에 싹튼 깊은 슬픔.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4: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5: 냄새.
6: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5: 지독해.
6: 그럼 우리 이만.
2: 다들 너만 두고 떠났구나. 외롭지?
3: 화도 나지.
2: 너도 같이 놀고 싶잖아. 난 너의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 네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힘을 주마.
7: 다들 수고 많았어.
8: 러비는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으려나?
5: 오늘 재밌었대.
9: 얘들아, 안녕.
10: 안녕하세요.
8: 그런데 러비는?
11: 너희랑 논다고 일 끝나자마자 가는데?
5: 러비는 청소해요.
7: 그게 무슨 말이야?
11: 네, 공놀이를 하다가 러비가 쓰레기를 몽땅 쏟았거든요.
5: 금방 치우고 온다고 했는데.
7: 그럼 지금 러비는 어디 있니? 도망쳐! 무슨 일이지?
12: 같이 놀자.
5: 저건 러비잖아. 꼬마 버스 타요.
13: 루아, 보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5: 지금 분석 중이에요. 이건 지구에는 없는 에너지인데. 설마 닉스가?
14: 닉스라고? 모두 출동하자!
15: 변신! 승장비 레이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6: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17: 타오르는 화염이야!
16: 생명의 파도를!
17: 소멸의 불길을!
16: 하! 같이 놀자!
14: 괜찮니?
5: 네, 멋지다.
12: 같이 놀자. 나도 같이 놀자. 응?
14: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두 피해.
5: 네, 얘들아 저쪽으로 피하자.
14: 어서 로비를 되돌려야 해.
12: 놀자, 나랑 같이 놀자.
5: 아, 그래. 빌리.
14: 타요.
5: 공놀이를 해봐요.
14: 타요, 지금 놀 때가 아니야.
5: 아니요, 공을 그냥 쳐내지 말고 공놀이하는 것처럼 러비한테 보내봐요. 러비가 공을 받느라 정신이 팔렸을 때를 노리는 거예요.
14: 괜찮을까?
5: 일단 타요 말대로 해봐요. 그동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14: 그래!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12: 놀자! 나랑 같이 놀자!
14: 그래! 같이 놀자, 러비!
8: 으차! 내 공도 받아! 이야!
12: 간다!
14: 이야!
12: 놀자! 나랑 같이 놀자!
14: 앞이 보이질 않아? 위험해!
12: 내가 마무리할게!
5: 지금이에요! 에너지 재미 힘을 모으세요!
14: 알았어!
4: 내가 왜 여기?
10: 러비!
5: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4: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된 거야?
5: 이 아저씨들이 러비를 구해줬다.
14: 무사해서 다행이다.
8: 그럼 우린 이만.
5: 도와줄게.
18: 나도 같이 채울 거야.
4: 그럼 얼른 치우고 같이 또 놀러 가자.
11: 역시 러비 네가 있어야 더 재밌더라고.
4: 얘들아.
5: 자, 그럼 청소 시작.
10: 좋았어.
19: 러비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다행이에요. 중장비 레인저스 고마워요.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방금 본 것처럼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누군가 러비를 조종했다는 거야?
2: 대체 누가 이런 짓을...
0: 이건 닉스의 짓이에요.
1: 하지만 루아의 방어막이 막아주고 있잖아.
0: 이 힘은 공간을 넘나드는 강력한 힘이에요. 닉스가 어떻게 이런 힘을 손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힘으로 계속 지구를 공격할 거예요.
1: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당하고 있을 순 없어.
0: 다행히 용사님들이 에너지 잼으로 하나가 되면 닉스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3: 역시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안 그래, 크리스? 에?
1: 어?
3: 크리스는?
1: 아까 타요랑 마술쇼 보러 간다고.
3: 뭐? 마술쇼?
1: 이렇게 중요한 때 한가하게 마술쇼라니.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우와.
4: 자, 자.
5: 곧. 자. 다다다다. 오, 스리스리, 톡톡톡. 마술쇼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6: 그것 봐요. 제 말대로 보러 오길 잘했죠?
7: 네, 좋아요.
5: 그래,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관객이 없지? 조이, 오늘 마술쇼 최고였어.

0: 고마워 크리스.
1: 하트도 이젠 제법 진짜 마술사 같던데.
2: 맞아.
1: 고마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2: 아, 그게...
0: 걱정 마. 내일은 내가 빌리랑 코코 맥스까지 다 데리고 올게.
2: 봉봉도 친구들이랑 어? 같이 올게. 타요는 어때?
1: 정말?
0: 그럼 내일은 더 멋진 마술을 준비해야겠는가?
1: 저도 도울게요.
3: 쓸모없는 녀석들. 에너지잼을 가져간 놈들을 눈앞에서 놓치다니.
4: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5: 죄송합니다, 맥스님.
3: 멍청한 녀석들. 숨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마음의 재물로 다시 혼란을 일으키면 또 모습을 드러내겠지. 새로운 미끼로 누가 좋을까?
6: 다음 날 조이와 하트가 마술쇼를 준비하고 있어요.
1: 자. 오늘은 타요랑 봉봉이 친구들이랑 같이 왔겠죠?
0: 중장비들까지 왔으면 객석이 가득 찼을걸. 이제 무대로 나가볼까?
1: 네.
0: 조이와 하트의 마술쇼! 지금 시작합니다!
7: 아, 뭐야? 다른 친구들은?
2: 그게...
1: 라니, 마술쇼 보러 가자니까.
2: 나 이거 봐야 해.
8: 여기 정말 안 갈 거야?
9: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10: 역시 내 카티브가 제일 재밌다니까.
2: 얘들아, 마술쇼 보러 가자.
11: 싫어, 나는 가디언엑스가 더 재밌어.
12: 맞아, 맞아.
2: 다니는 같이 갈 거지.
13: 봉봉, 화면이 안 보이잖아.
7: 그랬구나.
14: 얘들아.
1: 어? 크리스가 중장비들을 데려왔나 봐요.
14: 벌써 시작한 건 아니지?
1: 어? 왜 혼자예요?
14: 오늘은 다들 공사 때문에 바쁘다고. 타요, 다른 친구들은?
8: 카티브 보느라 마술쇼에는 통 관심이 없어요.
1: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7: 지루한 마술쇼 따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3: 사냥감을 찾았다.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
7: 이게 뭐야?
2: 무서워!
8: 마술은 재미없어!
2: 지지해! 카티브가 다 재밌다!
3: 보여주어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공포의 서커스쇼를!
15: 마술쇼가 시시하다면 공포의 서커스쇼를 보여주지!
3: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0: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3: 타오르는 화염이야!

아디!

0: 어딜 빠져나가라고. 이 서커스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1: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2: 뽕뽕이 보고 있으니 변신할 수도 없고 어쩌지? 얘들아!
0: 아직도 내 서커스 쇼보다 카튜브가 재밌는 건 아니겠지?
2: 정신 차려, 조이! 앞뒤잘 안 보여!
0: 얌전히 서커스나 즐기시지! 자, 쇼를 시작해라! 아직 쇼는 끝나지 않았어.
3: 허니 버니 공격!
2: 피눅방울이 물을 만나면 미끄러지는 거지.
4: 안돼!
2: 지금이야!

0: 내가 왜 여기에?
1: 어? 어떻게 된 거지? 이번에도 해냈어요.
2: 정말 다행이야.
3: 며칠 후 조이와 하트가 공연장에 수리하고 있네요.
4: 다 됐다.
1: 조이, 어? 하트.
4: 안녕 얘들아.
5: 안녕.
6: 마술 쇼 보러 왔어요.
7: 마술
8: 저희도요.
6: 마술 쇼 언제 다시 시작해요?
9: 빨리 보고 싶어요.
6: 다들 이거 보고 왔어요.
10: 진짜 재밌어. 어서 오세요. 다 같이 저희의 마술 쇼 봐요.
11: 봐요. 봉봉.
0: 그래서 관객이 늘었구나.
10: 저희. 저희 왔어요.
0: 얘들아.
6: 이제 저희 약속 지킨 거죠? 봉봉도요.
0: 물론이지.
11: 고마워 얘들아.
4: 자, 그럼 다시 마술쇼를 시작해볼까? 조이와 하트의 신기한 마술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술쇼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빼앗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3: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4: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5: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3: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2: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0: 당장 가자!
4: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3: 그래도 가야 해요.
0: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6: 하이로봇이니까요! 아,
4: 좋다. 마리 팀장.
2: 아,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네!
0: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5: 에너제트 액션!
3: 레스큐 제트!

0: 모두 가자! 타이탄 액션!
1: 지방울 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0: 마무리는 맡겨줘요!
1: 알겠어! 부탁할게!
0: 타이탄

0: 시작해볼까? 라이트닝 어택! 어림없다고! 레스큐! 마그넷! 얘들아! 리액션! 성공이야! 잠깐만! 땅이 이상해!
1: 와, 엄청 크잖아.
0: 숫자는 우리가 많아.
2: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 X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1: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0: 좋아, 간다.
2: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니. 마그마 익스플로전. 뜨거운 마그마 맛을 보니 어떠냐?

0: 있어 나. 아! 네 주인이라고.
1: 소용없어. 걔가 치명자를 공격하도록 코드를 조작해 놓은 거야.
0: 내 손.
1: 어째 점점 이 안을 닮아가네. 마리팬저님이 주신 제시동 장치를 사용해.
0: 성공이야!
2: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완료까지 60초.
0: 뭐? 60초나? 시간 안에 끌 수 있을까?
3: 일본이라 이제 시작되겠군.
0: 이러다 진짜 불바다가 되겠어.
1: 서두자.
0: 야, 멈춰. 거기 함정.

0: 뭐야? 왜 폭발하지 않는 거지?
1: 마그마 에너지 전송 중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0: 뭐라고? 마그마 코어가 파괴된 건가?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응, 다 같이 공격하자.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그런 공격쯤이야.
3: 야, 레스큐 슈커.
2: 타이탄 슈타.
0: 출력이 떨어졌군. 이대로 끝나지 않는데. 뭐야?
3: 레스큐 슈터!
2: 타이탄 판치!
3: 레스큐 패키지!
0: 개, 정말 귀찮군!
2: 레스큐 마그넷! 자, 그럼 마무리! 간다!
0: 일단
2: 이제 끝이다! 아빠! 안 돼!
4: 아빠! 어? 아빠라고?
1: 케이가! 제이의 아빠라니.
0: 제이, 알고 있었니?
4: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파이어로보 활동하는 걸 본다면 아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가 파이어로보가 된 건 몰랐다. 미안하다.
4: 이제라도 바뀌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직 어리구나.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5: 당신 말대로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은 또 일어나겠지.
6: 하지만 우린 눈앞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2: 그게 파이어로보니까.
7: 제이야, K가 네 아빠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8: 그래, 괜히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4: 에이, 뭘요.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런 제 모습을 봤으니 이제 아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6: 어? 제이, 너 우리 흉내 내는 거야?
5: 아휴, 하여간 못 말려.
9: 화재 발생, 화재 발생.
7: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니?
2: 당연하죠. 우린 파이어로보라고요.
10: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11: 출동 파이어로보.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승범입니다. 아, 요즘 리포트를 AI로 썼다가 빵점 받았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여요. 아무래도 AI가 글을 너무 후루룩 잘 써주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은데, AI한테 글쓰기를 맡기는 순간 우리는 평생 글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글을 잘 써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알려줄 초등글쓰기의 최강자 이서윤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 이서윤입니다.
0: 오늘 글쓰기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초등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글쓰기를 좀 좋아하던가요?
1: 아이들이 손으로 연필 가지고 글을 쓴다거나 글자를 네. 쓰는 게 기회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아, 이제 패드로 보고 네.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더 힘들어하고 더 싫어해요.
0: 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글은 약간 강제로 써서 썼었다? 초등학생 때는? 막 일기도 계속 써야 하고, 또는 뭐 독후감도 써야 하고 하니까 했었는데.
1: 또 학생들이 일기 검사를 선생님한테 받거나, 뭐 부모님께 받거나 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쓰는 글이 되려면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을 하려면은 글쓰기는 가장 중요한 게 첨삭이란 말이죠.
0: 아, 피드백을.
1: 네,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글이 점차 좋아지는 거를 느껴봐야 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워봐야 된단 말이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실력이 올라가면서도 즐겁게 글을 쓸 수 있을지를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용해볼 툴은 구글의 재미나입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재미나의 링크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필요합니다. 결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아이한테, 이 AI한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초등학교, 이제 우리 아이가 4학년이다라고 한다면 4학년에
0: 어허. 보는 친구들은 본인 나이에 맞춤 드리는
1: 그쵸. 글쓰기 코치야. 이제 내 학년을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게 글을 써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 나 대신 문장을 완성하거나 네, 글 전체를 써주면 안 돼 하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을 쓸지 장르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거 오늘은 뭐 써볼까요?
0: 오늘은 일기 좋아요.
1: 네, 일기를 쓸 거야. 그럼 일기를 써봅시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오늘 쓸 거 없어. 일기 쓸 거 없어. 이런단 말이죠.
0: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1: 네, 이제 AI랑 같이 한번 쓸 걸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쓸 일기의 주제를 찾기 위해 하루 전체를 훑어보는 질문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주라고 하면 이 AI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봐줘 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씩 하나씩 답을 하면서 내 하루를 훑어볼 수가 있어요.
0: 진짜 대화하는 느낌?
1: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쉽고 구체적으로 네,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해줘 이런 것도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감을 찾기 위한 질문을 뭐 몇 개 정도

0: 질문해줘 하고 개수를 정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1: 네네.
0: 이제 다섯 개 정도 질문해줘 하고 개수를 정해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질문으로 막 깊이 가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다 찾으면은 글감 찾기 완료 하고 내 다음 명령을 기다려줘.
1: 와, 네. 다음 행동까지 좀 설계를 해놓는 거군요.
0: 네.
1: 오, 근데 이게 좋네요. 역시 네. 일기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있었던 일을 쓰는 건데 우리 학생 친구들은 본인이 있었던 일도 약간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오늘 뭐 쓰자고 떠올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땠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네.
0: 이제 일단 저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생각 안 나. 네, 해볼게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웃겼던 순간이 뭐냐, 기억나는 순간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 나 오늘 급식 먹고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했었지. 그때서야 떠오르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술래잡기 할 때 가슴이 뭐 두근거렸던 순간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좋은 게 예를 들면 하고 말을 해줘요.
1: 오, 네, 네.
0: 예를 들면이라고 말을 해주면은 생각이 안 났던 게 떠오르고 아 이렇게 써야지 하거든요. 술래에게 잡힐 뻔 했는데 안 잡혔을 때가 생각나.
1: 네. 오, 네 번째 질문이 나왔네요.
0: 네. 오늘 하루 동안 술래잡기 말고 또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 처음 해본 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급식 때 먹었던 제육볶음이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1: 제육볶음.
0: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오늘보다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있어? 아, 술래잡기 내일도 또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글감 찾기 완료하고
1: 와, 똑똑해. 네.
0: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감을 찾았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1: 글을 써야죠.
0: 네, 글을 써야 되겠죠.
1: 네.
0: 그러면 술래잡기 한 거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줘. 한 번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1: 하나씩,
0: 하나씩 질문해줘.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쉽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줘. 써주지는 말고 힌트만 줘. 내용을 다 찾으면 완료라고 하고 나에게 글을 쓰라고 해.
1: 궁금한 게 아까도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봤었잖아요.
0: 네.
1: 이번에 또 비슷한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아까는 이제 글감을 찾는 거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건데, 술래잡기로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오늘 점심시간에 술래잡기를 했다. 나는 뭐 술래 누구에게 잡힐 뻔 했다. 근데 안 잡혔다. 점심시간이 끝났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1: 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0: 네, 짧게 끝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글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이제 정말 글을 쓰는 것처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 선생님이랑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 쓰려고 했던 내용도 더 생각이 나고, 또 내용이 풍성해지죠.
1: 이야.
0: 이거는 정말 1대1 개인 글쓰기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1: 너무 좋네요, 네. 진짜.
0: 그 첫 번째 질문이야.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시작할 때 날씨는 어땠어? 아, 오늘은 하늘이 맑고 날이 좀 더웠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래잡기를 시작할 때 누가 술래였고 어떻게 정했는지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맞다 이것도 써야겠다. 네. 가위 바위보로 정했고 네, 도훈이가 술래였어.
1: 도훈이가 또 술래를 했고.
0: 술래에게 잡힐 뻔했다가 안 잡혔던 그 순간을 자세하게 떠올려봐. 그런 내용들을 다 넣는 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의미 자체를 초등학생들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기를 쓸 때 이 AI 친구랑 서로 대화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도훈이를 따돌리고 멀리 도망쳤을 때 기분이 어땠어? 도훈이에게 한마디 외쳤거나 속으로 생각한 게 있다면 알려줘. 그러면 그때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훈이한테 메롱이라고 말했어.
1: 네.
0: 네. 그러면 이제 글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쳐 쓰기를 해줘라 라고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한 문장씩 그 문장 바로 아래에 고칠 점을 적어줘.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글쓰기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첨상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1: 이야. 네,
0: 점심을 다 먹고 우리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여기에 우르르나 신나게 같은 말을 넣어줘라.
1: 수식어.
0: 네, 운동장으로 우르르 나갔다, 신나게 뛰어나갔다 하면 훨씬 생생해지겠죠?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자. 근데 네. 예를 들어서 햇볕이 머리 위에서 쨍쨍 내리쬐었다. 그러니까 묘사하는 방법, 의성어, 으태어를 쓰는 그쵸. 방법까지 다 나오는 거죠.
1: 저런 표현을 찾는 것부터가 이제 본인 글을 사랑하고 또 더 좋게 가꿔나가는 거의 시작이잖아요.
0: 맞아요. 네. 제대로 된 글을 10편 쓰는 게 네. 그냥 이제 막 100편 쓰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네. 이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1: 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줄 몰랐어요. 진짜.
0: 네, 정말 잘해주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해줘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줬잖아요.
1: 네.
0: 초등학생한테 맞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쏙쏙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의성어, 으태어, 꾸미는 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우와. 수준에 맞게라고 말을 했잖아요.
1: 네네.
0: 그거에 맞춰서 코칭을 해주는 거고 그 피드백을 받고 글을 다시 쓰면은 처음 글과 완전히 달라지겠죠.
1: 와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일기 하나지만 사실 이 방법과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면 주장하는 글쓰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그냥 나만의 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 가보면서 본인만의 글쓰기 세상을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안녕!

0: 안녕, 인사해요.
1: 화창한 거리에 새로운 친구가 보이네요. 새 친구의 이름은 킹덤. 이번에 새로운 유치원 버스예요.
2: 유치원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3: 또? 무서워.
4: 어서 타야지.
5: 어쩌지?
2: 저 버스는 속상하겠다. 유치원 친구들도 저렇게 날씬하면 어쩌지? 아, 그래. 친절하게 인사하면 분명 아이들도 날 좋아할 거야. 안녕 얘들아. 나는 킹더라고 해. 이게 아니야. 더 자신 있게. 나 킹더. 모두 다 타라고.
1: 왔다. 여러분, 이쪽은 새로운 유치원 버스 킹더예요.
6: 이름이 뭐야?
2: 내 이름은
6: 킹더라고 했잖아.
3: 몸엔 왜 그림이 그려져 있어?
6: 몇 명이나 태울 수 있어? 좋아하는 만화는 뭐야? 난 봐요.
2: 그게 어떡해. 뭐부터 대답해야 하지?
1: 얘들아,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먼저 인사해볼래?
3: 좋아요.

0: 안녕. 내 이름은 킨더야.
1: 킨더 안녕.
0: 나는 웃는 얼굴 참 좋아해. 사이좋게 지내자.
1: 잘 부탁해.
2: 유치원 친구들과 친해진 킨더는 학교를 향해 가고 있어요.
3: 이젠 정말 인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4: 늦었다 늦었어.
3: 어? 어? 학교에 다니는 친구인가 보네. 저기 안녕. 내 이름은
4: 지금이다.
3: 어? 어? 아, 이게 뭐야?
2: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친구 킨더예요. 그럼 킨더 먼저 자기소개해 줄래? 어?
3: 어?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소개해?
5: 선생님! 처음 와서 많이 부끄러운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소개할게요.
2: 그럼 그럴까?
5: 네!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3: 안녕?

0: 그래.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안녕. 안녕. 내 이름은 토니야.
1: 토니 안녕.
0: 나는 행복 전하는 배달 트럭요. 사이좋게 지내자. 예. 근데 킨더, 거긴 왜 그런 거야?
2: 어? 야, 혹시 아까 교차로에서?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1: 괜찮아.
3: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1: 안녕.

0: 단점이 없는 우당벌레. 오늘 관찰할 곤충은 우당벌레야. 빨간색 몸에 까만 반점이 특징이래. 어? 우당벌레를 좋아하는구나. 곤충 탐험 같이 갈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위협을 느끼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보호액을 뿜거든.
1: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바로 우당벌레 옷. 이게 있으면 우리 경계하지 않을 거야.
0: 그럼 가볼까?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출동!

0: 무당벌레 정말 예쁘다.
1: 저 무당벌레는 특이한데.
2: 그러게, 노랗고 반점이 없어.
1: 무당벌레는 성충이 되어야 빨개지고 검은 점이 생긴대.
0: 왜 혼자 울고 있지?
1: 가서 물어보자.
3: 어? 무당벌레야!
4: 어? 너희 누구야? 처음 보는데.
1: 놀라지 마.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야.
4: 그래? 안녕, 난 무무야.
2: 근데 왜 혼자 울고 있었어?
4: 사실 오늘은 어른이 된 무당벌레들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이야. 어? 친구들은 다 빨개지고 검은 반점이 생겨서 성년식에 가는데 나만 성년식 못 가.
1: 울지 마, 무무야.
2: 그럼 어쩌지?
4: 아하!
1: 어?
0: 짜잔! 먼저 빨간색으로 바탕을 칠하는 거야.
1: 무무야, 자꾸 움직이면 어떡해.
4: 알았어, 안 움직일게.
0: 빨간색은 다 칠했어. 넥슨, 네 차례야.
1: 넥스 정말 잘했어. 안 돼. 무무야, 다 됐어.
3: 무무, 이제 눈 떠도 돼.
4: 우와, 이게 진짜 나라고? 정말 마음에 들어. 성년식이 시작되기 전에 가야지.

0: 어? 돌멩이도 나처럼 반점이 생겼네?
1: 그건 반점이 아니라 빗방울이야.
0: 내 반점이 지워지잖아. 안 돼!
1: 무무야!
0: 그래! 저 주머니 안에서 피하면 되겠다.

0: 친구가 어디 갔지?
1: 아, 도와줘! 어?
2: 저기야! 갑자기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날개가 젖었어. 날 수가 없어.
3: 아, 물이 끈적해.
2: 이건 식충식물이야.
0: 식충식물?
2: 이 물은 소화액이래. 빨리 나가지 않으면 위험해. 엑스 슈퍼 갈고리. 미끄러워서 걸리지 않아.
0: 렉스, 점점 가라앉고 있어.
2: 어쩌면 좋지? 렉스, 우리 좀 꺼내줘.
4: 뿌뿌.
2: 렉스, 어디 가는 거야?

0: 어? 무무야, 너! 응?
1: 빨개졌어! 반점도 생겼고!
0: 정말? 와, 예쁜 무늬가 생겼어! 나도 이제 어른이야!
2: 친구들이랑 성년식에 갈 수 있겠네!
3: 무무야, 드디어 너도 반점이 생겼구나! 정말 예쁘다!
4: 같이 성년식에 가자!
0: 얘들아, 정말 고마워!
5: 고맙다!

0: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1: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0: 아니면 혹시
2: 음악가 팀이 있나요?
3: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우후!
0: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오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4: 하이파이브!
5: 옆으로, 위로, 밑으로.
0: 너희도 할 수 있어, 2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6: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0: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6: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기엔 게임 너무 긴데?
0: 우후후,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6: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6: 우스!
0: 또
6: 뭐였지?
0: 맞다!
3: 말하지 마!
7: 13이 두 개.
1: 난 마음에 들었어. 이거 내 의자거든.
0: 12개와
1: 32개가
6: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8: 저기 21? 거기 있어?
6: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7: 잠깐만, 이게 뭐야?
0: 난 15 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9: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0: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자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3: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8: 21!
6: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0: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해.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요원 13.
7: 읍스, 난 괜찮아.
0: 우리 13 요원이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잘 찾아내.
10: 이렇게도 가능하지?
11: 이것도 좋지만 잠깐만.
0: 문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13이라고. 13 요원은 분리된다는 거야.
6: 알겠어. 데리고 다닐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13을 말이야. 하나의 숫자 13이 아닌 하! 숫자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13팀. 왜냐하면 나는
7: 13이 두 개니까.
6: 그래, 내 스스로 알아냈어.
9: 나는 요원 26이야. 그리고 나는
7: 13이 두 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캔지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열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지난 5월 새나게 제작진 앞으로 간절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구조 요청인데요.
1: 현재 나리가 철물점 구석을 은신처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0: 여긴 어디죠? 갇혀 있는 건가요? 위험해 보이는데. 당장 출동하시죠. 서둘러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도심의 한 주택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제보 해주신 분 맞죠?
1: 아, 네, 맞아요.
2: 그런데 왜 이런 시간에 보자고 하셨어요?
1: 아, 이 시간에 와야 사람이 좀 없고 아기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이 시간에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0: 주인공이 놀랄까 봐 약속 장소를 멀리 잡으셨대요. 경계심이 많은 녀석인가 본데요.
1: 끝자락 기둥 쪽에다가 밥을 주고 있어요.
2: 아,
1: 네네. 네.
0: 여긴가 봐요?
2: 아, 밥그릇이 있네.
1: 네, 여기다가.
2: 아, 그래요?
1: 네, 이거 수거하고 새 거 다시. 닭가슴살 삶아가지고 여기다가 좀 퍽퍽할 수 있으니까 물을 좀 섞어줬어요.
3: 이렇게 새벽마다 도시락 배다 오세요? 새벽 배송.
0: 가게 밖이 아니라 안쪽에 물과 사료를 챙겨주는 제보자.
2: 근데 이 안에 지금 우리 주인공이 있다고요?
1: 그렇죠.
0: 진짜 안에 있는 걸까요? 당장 들어가 볼 순 없고 답답하네요.
2: 부르면 올까요?
1: 조금 경계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약간 반신반의? 나리! 맘마 먹자! 오늘 확실히 뭔가 평소와 다름을 감지한 것 같아요. 나리! 맛있는 거 갖고 왔어! 나리야!
0: 날이 밝아오는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주인공.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길 텐데. 설마 안에 없는 건가? 이 녀석인가 본데요. 이리 나와봐. 요지부동, 수상한 낌새를 감지했나 봐요. 제보자에게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요.
1: 엄마, 엄마, 맘마 준비했어. 맘마 먹어.
0: 한참을 망설이다 행동 개식. 괜찮아. 얼른 나와봐.
1: 맘마. 괜찮아. 안 볼게.
0: 얼른 먹어. 나리가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데요. 그런데 먹다가도 조심스러운 나리. 어디 가려고? 이상하네.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저 사람들이 누구지? 야, 경계심이 보통이 아니네요. 작은 소리에도 경계 모드 발동! 아유, 새 소리에도?
1: 잘했어.
2: 와, 저 새 소리에도 저렇게 예민한 거예요?
0: 아유, 밥이라도 편하게 먹지. 벌써 다 먹은 거야?
1: 나리, 잘 가. 빠빠이. 나쁜 사람들한테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었고 좀.

0: 힘들어 보였어요, 아이 자체가. 좀 많이 지쳐 보였고, 이렇게 그냥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냥 모습 자체가 그런 느낌이었죠.
1: 사실 나리는 동네에서 유명한 떠돌이 견이래요. 나리를 돌보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 있을 정도인데요. 어? 가족들이 있나 본데요?
2: 첫 발견 당시에는 나리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무가 같이 있었었대요. 1, 2년 전쯤 이제 산을 깎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사라지면서 뭔가 버려진 유기견들이 출몰하면서 거기 중에 이제 같이 발견이 되었다.
1: 나리야, 왜? 또 어딜 가려고? 어, 위험해. 얼른 들어가야지.
2: 나리야, 들어가 이제.
1: 사방에서 차들이 나올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데요. 아이고, 나리야.
3: 너 너무 위험한데.
2: 그러니까요.
1: 몸도 무거운 것 같은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옳지, 옳지. 얼른 올라가자. 나리야, 어디 가니? 어, 어디 갔지?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어, 저기, 저기. 나리야, 거기서 뭐해? 아, 참, 왜 자꾸 따라와요? 눈치가 백단이네.
3: 없어요.
1: 그새 사라져버린 나리.
4: 이렇게 갔는데.
3: 차 사이로 이렇게 갔다? 그럼 여기서 감독님 보였을 텐데.
4: 어, 그러니까. 왜 안 보이지? 얘가 없었지?
1: 나리가 사라진 길을 중심으로 찾아다닌 끝에. 어, 저기 있다! 또 어딜 가는 거지?
3: 들어가버렸다.
1: 어, 거긴 왜?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나리야, 뭐해? 그렇게 한참을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 진짜 볼 일이 있었구나. 자세를 보니 하루 이틀 와본 게 아닌데요. 쾌변의 효과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아, 침입자가 있었네요. 내 밥 뺏어먹지 말고 저리 가라고. 가게 안으로 다시 사라진 나리. 가게 문이 닫혀 있으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어, 혹시...
5: 어, 안녕하세요. 젊은이 사장님이세요?
6: 네.
5: 아, 드디어 문이 열리는군요.
6: 누구?
5: 아, 저 위 안으로 들어간 나리라는 친구 만나러 왔거든요.
6: 나리?
5: 네, 강아지.
6: 아,
5: 아까 잠깐 봤는데요. 네.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요.
6: 하얀색.
5: 네네네네네. 그 친구 좀 만나볼까 싶어서요.
6: 잠시만요.
5: 네. 아, 네네.
1: 건설 자재를 파는 철물점이라 매일 아침 7시 반에 문을 여신대요.
5: 나리는 철물점에서 키우는 개인가요?
4: 어, 아니요. 저희가 키우는 건 아니에요.
5: 아, 네. 그래요?
4: 그냥 무단침입. 네.
5: 아, 허가받지 않고 들락날락하는 친구예요?
4: 네. 아시다시피 철물점이라 빈 공간도 많고 어두운 것도 많아서 아마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5: 나리는 그럼 지금 어디 있을까요?
7: 나리요?
5: 네.
7: 아마도 이쪽으로 한번 와봐요.
1: 어,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7: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5: 여기요?
7: 네.
5: 원래 이 천막 뒤는 뭐예요? 무슨 용도예요?
7: 다 이제 저희 판매하는 건설 자재. 네.
5: 어?
4: 나리 새끼들 같아요. 여기다가 아이들을 낳고 계속 가게 주변 서성인 것 같아요.
1: 너무 귀엽다. 애기들아, 엄마 어디 갔어?
5: 처음에 새끼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4: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강아지 소리가 난다고 그 주변 가게에서 사장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봤죠. 소리가 좀 나기도 하고 해서 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겠다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깠더니만은 여섯 마리가 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6마리씩이나. 6마리씩이나.
1: 제 집인 듯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요.
5: 나머지 3마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4: 저도 모르겠어요. 숨을 때가 너무 많아서 아마 겁먹고서는 네,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낮잠 자는 거야? 엄마도 거기 있나?
8: 어, 비상이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얼른 도망가야지.
1: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귀가 좋지. 어, 집도 있네요.
5: 이 집은 언제 주셨고 왜 이렇게 주신 거예요?
4: 아, 이 집은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때 너무 이제 안에서 어둡고 막 불안해 보여가지고 저희가 원래 가게에서 파는 거거든요.
5: 아, 이거 네. 여기도 파시는 거예요?
4: 판매하는 건데 저희 아버님한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사장님도 흔쾌히 승낙하셔가지고 이제 갖다 놨죠. 애들 위해서.
5: 보면 나리가 너무 현명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새끼를 낳으면 계집도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4: 아마 노리고서는 여기다 출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 철물점에 여섯 새끼들을 낳고 내 집 마련까지 한 나리.
9: 야.
1: 나리는 대체 언제, 어떻게 철물점으로 들어온 걸까요?
4: 5월 초쯤? 아마 어린이날 지나고서 그때 발견한 것 같아요.
5: 그러면 그때 이미 새끼들을 다 낳은 상태였어요?
4: 아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기들이 있었으니까.
1: 4월 30일 영상 속 나리는 배가 이미 홀쭉하네요. 그렇다면 4월 30일 이전에 출산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5: 6마리 새끼들 처음에 발견하고 나서 아, 얘들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4: 구청에 이제 보내게 되면은 애들이 입양이 안 되면 주인을 못 찾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안락사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계속 걱정도 되고 네. 제일 큰 걱정은 어미개죠. 네. 어미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기들을 또 보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까지 고민이에요.
1: 세상 제일 귀여운 견생 1개월 차.
4: 마음 같아서는 다 키우고 싶죠. 애들 다 데리고 키우고 싶은데 그러기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한 마리 정도는 저희가 데리고 키울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8: 절 데려가시는 건 어때요? 저 귀엽죠?
10: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거미랑 같이 살았네.
11: 사실 뭐 이런 환경이 먼지가 많고 뭐 이런 것 들이 좀 있기는 한데 우선 다른 개나 침입자로부터 좀 안전해 보이기는 하고 그러면 전염병이나 이런 쪽으로부터서도 좀 아주 위험한 공간은 아니어 보인다.
12: 철물점이 되게 진짜 좋아 보여요. 애들 내가 개라도 여기서 낳고 싶겠다.
11: 커튼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산실을 만들어줄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저도 이렇게 위에 다 가려주고 어둡게 해주고 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보여요. 애들 입장에서는 뭐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을 찾는 거니까.
1: 철물점에서 몰래 새끼를 낳고 혼자 돌보느라 산후조리도 못했을 텐데 나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곳곳에 숨을 곳이 많은 철물점. 좁고 위험한 틈이 많아 섣불리 나서면 나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 나리의 동선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경계심 많은 나리의 눈을 피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지켜보는 제작진.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됐지만 4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는 나리. 새끼들이 배고플 텐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5: 점심이 다 돼가는데 안 나타나네요.
4: 그러게요.
5: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4: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5: 아, 처음이에요?
4: 네. 때 되면 와서 몰래 밥 주고 젖 먹이고 가고 그랬거든요.
5: 보통 몇 시 때 오전에는 애들 젖 먹이러 와요?
4: 아침 한 9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와서 이제 몰래 젖 먹이고 가는 거를 몇 번 보긴 했고.
1: 사장님이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새끼들 젖 먹이고 잠깐 쉬는 모습.

0: 집이래요.
1: 이제 눈에 띄면은 도망가니까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저도 몰래.
2: 몰래 문 당겨치신 거예요?
1: 네.
3: 이 안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새끼들만 있네요.
4: 엄마가 아니네.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5: 어떻게 니네 배고파서.
1: 엄마 어디 갔어?
4: 배고프고 너무 무서워요. 엄마 빨리 오세요.
3: 6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나리. 나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을 안고 찾아 나선 제작진. 나리야, 나리야, 어디 있는 거니?
5: 요만한 백구, 하얀 강아지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6: 백구? 네. 주인 없는 강아지? 가끔 나타나요.
5: 골목길에서 보신 적은 없어요?
6: 골목길은 본 적 없어요.
5: 보신 적 없어요?
7: 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6: 네네.
5: 혹시 말씀 여쭈려고요. 하얀 강아지 백구 지나간 거 보셨어요?
6: 나리 알죠.
5: 어떻게 이름까지 아시죠?
6: 유명한 아이잖아요, 걔가.
5: 왜 유명해요?
6: 그 모성애도 강한 것 같고, 걔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굉장히 순해요. 동석이 이렇게 서, 이렇게 이불 사장님 때 있는 데서 이렇게 중간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공원이 있어요. 네. 이쪽 뒤에. 네네. 공원으로 그쪽에 많이 가요.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3: 나리가 자주 목격됐다는 공원. 철물점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아, 제발 여기 있어야 할 텐데 없어요?
5: 없어.
3: 제보자는 알고 있을까요?
8: 이쪽 통로에서 이제 도망갈 자세를 취하고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저쪽에 덤프트럭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있어요. 이런 덤프트럭 밑에도 아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도 눈에 안 띄는데 위주로.
3: 아유, 이런 데 있으면 위험할 텐데 여기도 없고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건 무슨 소리죠?
9: 얘들아, 이모 왔어. 얘들아, 꽃물주.
5: 누구신데 이렇게 꼬물이들을 애타게 부르세요?
9: 아, 저는 나리와 꽃물주 밥자리 챙겨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4: 엄마 올 거니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5: 근데 지금 저희가 오고 7시 이후부터 오전 내 사실은 젖을 안 먹여서.
3: 누군가 나리를 목격하진 않았을까? 나리를 돌보는 지역 커뮤니티에도 도움을 청해보는데요.
9: 마음 맞는 분들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커뮤니티 모임을 개설하게 됐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아이들 지금 밥이랑 물, 그 다음에 후원까지도 이어주고 계세요.
4: 엄마 배고파.
3: 아유, 허기라도 달래줘야겠어요.
9: 옳지.
3: 아유, 잘 먹네.
9: 옳지.
3: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9: 옳지, 잘 먹어.
3: 나리가 독박 육아에 지친 건 아닐까요? 그래도 밥은 먹으러 올 텐데 어딜 헤매고 있는 건지. 나리야, 네 밥 새들이 다 먹는다. 얼른 돌아와. 아유, 기특해라. 잘 놀고 있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저녁때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 혹시 제작진 때문에 못 오는 걸까? 기다리다 철수하는 제작진. 날이 맞죠? 아유,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니?
10: 얘들아, 엄마 왔다.
4: 엄마 왔어요? 진짜 나도 갈래. 같이 가. 엄마 왜 이제 왔어요? 배고팠단 말이에요.
3: 밤이 돼서야 엄마 젖을 먹는 육남매. 한창 성장기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10: 이제 다 먹었지? 엄마 간다. 아유, 그만 따라와.
3: 나리야, 너 설마 또 나가려고?

0: 지키려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 졸였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6시가 되자 어? 설마 또 나가려고? 아유, 어디 가는데 나리야? 나리야, 위험해. 너 왜 자꾸 차도로 나가니?
1: 아, 그만 좀 따라와요. 반대로 가야겠다.
0: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나리.
2: 나리야!
0: 좀 더 거리를 두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나리. 제작진을 의식한 듯 숨을 곳을 찾는 것 같은데요. 어라? 또 사라졌네? 아니, 숨을 곳이 없는데. 나리가 맞나요? 아, 나리 맞네요. 야, 또 어디 가? 더 이상 나리를 자극할 수 없는 상황. 작전회의 끝에 역할을 분담한 제작진. 두 팀으로 나누어 나리의 동선을 파악해보는데요. 매일 이렇게 철물점 밖으로 나가면 구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 나리야! 어디 갔다 왔어?
1: 휴, 아무도 없구만.
3: 지금 나리가 온 것 같은데요?
4: 아, 지금 철물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3: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5: 야호, 엄마 왔다! 왜 이제 와요? 배고팠단 말이에요.
0: 아유, 기특해라. 이틀 연속 점심을 건너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그때 철물점에 도착한 제작진. 인기척 소리가 들렸는지 바로 숨어버리는 나리. 나리와 새끼들을 구조하려면 나리가 숨는 곳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요. 어휴, 틈이 좁아 보이는데 정말 여기로 들어간 걸까요? 나리야, 많이 놀랐어? 아, 또 어디 가는 거야? 설마 밖으로 통하는 개구멍이 있는 걸까요?
6: 뭐 여기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에 공간이 있네.
0: 어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나리 괜찮겠죠?
6: 건물 구석구석이네.
0: 발빠르게 다시 시작된 나리 찾기. 혹시 예전 밥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기대했는데 나리는 보이질 않네요.
7: 이 나무 데크 위에다가 밥이랑 그다음에 물, 간식을 놔둬주면 쪼로로로 와가지고 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저기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자주 봤었어요.
6: 등산로가 있는 거예요?
7: 등산로는 없고 나무나리 가족들이 다닐 수 있게 본인들이 길을 터놓은 것 같아요. 사람은 다니기는 좀 위험해요.
6: 나리가 이쪽에 있는 걸 최근에 보신 건데요?
7: 최근에 본 거는 이틀 전날 저녁에도 여기서 만났었어요.
6: 나리 혼자서요?
7: 네, 나리 혼자서요.
6: 이틀 전이면 새끼들은 철물점에 있고?
7: 네, 맞아요.
6: 지금처럼 나리가 철물점에 돌아오지 않으면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7: 네네.
6: 그래서 사실은 나리가 다니는 동선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0: 모임 회원들의 목격담과 추적을 통해 파악한 나리의 동선. 쉽지 않은 구조가 예상되지만 나리와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가 시급합니다.
8: 출산 후에 자궁충동증이나 이런 것도 더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완전 도심이 아니라 또 숲을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진드기 매개성 질환이나 아니면 저 심장사상충 항상 걱정하는 이런 질환들도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보통 이제 한 3주 좀 넘어가면서부터 애들이 좀 걸어다니고 한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잘 걸어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안 잡힐 수도 있고요. 어딘가 나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죠. 만약에 구조를 해서 새끼와 나리가 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목견과 자견이 2개월까지 같이 있는 거를 추천하는데 저는 그래도 만약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구조를 하는 것과 그걸 신경 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구조를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밤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나리.

0: 새끼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지는 상황. 지금은 이렇게 숨어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좀 더 크면 밖으로 나가버릴 텐데. 엄마처럼 거리를 떠돌게 되는 건 시간 문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린의 은신처로 달려온 설쌤. 먼저 철물점의 구조부터 파악하는데요.
1: 긴 것 같은데.
0: 나리야, 어디 있니?
2: 어? 속 있구나. 벌써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감각적으로 우리보다 워낙 뛰어나서 구조는 변수가 많으니까 저렇게 착해 보여도 또 잡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3: 사장님이 출근을 하셔야 문을 열거든요.
2: 네. 기다려야 되는 건가?
0: 저 안에 있으면 금방 구조할 수 있겠죠?
2: 뭔가 이렇게 숨을 장소들이 많은 곳은 애들이 그쪽으로 숨어버리니까 나오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0: 나리야, 오늘은 나가지 말고 거기 있어줘. 알았지?
2: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4: 아, 예, 맞습니다.
2: 아, 네네. 저 강아지 때문에.
4: 아.
2: 오늘 구조하러 왔는데. 저기다 지금 새끼도 놓고.
4: 맞아요.
2: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4: 지금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2: 3주에서 한 달?
4: 네네.
2: 그냥 이제 허락도 안 받고 지가 들어와가지고.
4: 뭐 그렇죠. 무단침입인데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
2: 한 3주에서 한 달이면 새끼들도 꽤 컸겠는데?
4: 이제 걸어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 그렇죠.
4: 네. 네,
2: 딱 제가 이렇게 이 밖에서도 보니까 새끼 낳기에는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기는 해요.
4: 너무 좋죠. 공간도 네. 많고.
0: 조심조심. 나리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숨었어요.
2: 출근하셔서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요?
4: 출근할 땐 거의 안 보여요.
2: 거의 안 보여요? 네,
4: 소리를 듣고 아마 경계를 해서 숨어버리는 것 같아요.
2: 저런 대로 숨어버리는 거죠?
4: 네.
2: 하, 더 힘들 수도 있겠는데?
4: 이쪽에.
2: 저쪽에?
4: 네, 여기 공간이.
2: 아 저기인데 꼬리
4: 꼬리도 이쪽에 있거든요.
2: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4: 예.
2: 그럼 조심해야겠네. 우선 너무 자극하면 안 되겠다. 저 뒷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0: 외부로 통하는 개구멍. 설쌤이 보기에도 위험할까요?
2: 여기 막아야 되겠어. 여기 막고 문 다 막고.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얘가 도망갔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애냐에 따라 달라요. 도망갔을 때 본능적으로 완전 밑으로 막 또 파고 들어가면 여기 숨을 공간이 너무 많아서 계속 숨바꼭질만 할 거야.
0: 나리가 있을 때 빨리 구조해야 할 텐데요.
2: 빨리 해보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0: 작전부터 철저히 짜야겠죠. 문제는 철물점에 숨을 곳이 너무 많다는 것. 좁은 틈 사이로 파고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요.
5: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또 도와주시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2: 네. 아, 약간 근데 네.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네. 한번 같이 보고 작전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5: 네네.
2: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기가 진짜
5: 여기도
2: 어려워.
5: 여기도 그럼 빠져나올 게가 너무 많네.
2: 여기를 막아야 돼. 여기를 막아야 돼. 여기만 막으면 될 것 같아. 뭐
0: 케이블 타이나 역시 이 개구멍이 문제네요. 혹시 모를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해야죠. 작전 회의 끝. 이제부턴 속도가 생명.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 앞마당에 포획 틀부터 설치하는데요. 나리가 겁먹지 않게 넓고 튼튼하게 세우는 게 포인트. 그리고 출입문 틈새도 막아줍니다. 나리가 흥분해서 뛰쳐나갈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나리를 유혹할 특식까지 준비 완료.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제일 안쪽에 두고 입구엔 사료를 뿌려줍니다. 잠금장치 테스트를 끝으로 최종 점검까지 완료.
2: 나리를 되게 오랫동안 봐주고 계셨다고.
5: 밥자리 그다음에 안식처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지 벌써 이제 횟수로는 2년 차 정도.
2: 2년?
5: 네.
2: 2년 동안 봐주신 거예요?
5: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돌봐주고 계셨던 부탁드립니다.
2: 대단하지.
6: 이제 그 철물점에 이제 그 아이가 그 은식처로 삼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부인장님 통해서 전에 듣고 이제 발빠르게 이제 아이들이 크기 전에
7: 입양도 보내고 해야 네, 되니까
6: 그래서 제보 활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2: 2년 동안 돌봐주셨는데도 가까이 다가가면 좀 거리를 두는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다 빠져서 네. 멀리서 지켜보면서 들어오면 네 원격으로 좀 포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이제 나리만 나타나면 되는데요. 아, 제발 나와주라.
9: 펜스. 근데 2년 동안 밖에 있었던 애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10: 그러게 2년 동안 어떻게 잘 버티고 있었네. 다 차도고 이런데.
9: 보니까 저기 있을 때도 그냥 앞에 나와있더.
10: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 사는 애처럼 마당에 딱 엎드려 있더라고.
8: 한 시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나리. 낯선 인기 척에 수상한 느낌을 감지한 걸까요? 어? 이때 나리가 나왔어요.
10: 나왔어.
4: 나왔어.
11: 아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다들 갔나?
8: 그래, 앞마당으로 가는 거야. 어? 이건 뭐지? 수상한데?
9: 제가 밑에다 좀 뿌려놨거든요, 저 앞쪽에도. 이거 보지 마.
11: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8: 자, 이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9: 아, 천장 보지 마.
10: 그래, 저 천장을 진짜 다 보네.
9: 다 봐요.
10: 다 의심하네, 저 천장을.
9: 애들이 위에 뭐가 있으면.
10: 뭔가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어.
8: 들어갈 듯 말 듯 애를 태우는 나리. 어, 야, 나리야, 어디 가?
9: 애들이 꼭 한 바퀴 돌아. 그러니까 원래 밥 먹던 거 다 보는 거야.
8: 이리 와. 맛있는 거 여기 있어.
10: 다시 가라. 그래. 그것도 맛있는 거 있어.
8: 전날 저녁부터 사료량을 줄여서 배가 많이 고플 날이. 옳지, 잘한다. 얼른 안으로 들어오렴.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휴, 잘했어, 나리야.
10: 아, 제발.
9: 위로 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10: 위로?
9: 내가 뭔가 이렇게 박치기만 않았으면 좋겠어.
8: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밥그릇 근처까지는 들어와야 하는데요.
9: 제 말한 대로. 지금 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갈게요.
8: 아이고, 나리야, 진정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나리가 많이 놀랐나 봐요.
5: 나리야, 우리 가까이에서 너무 오랜만에 봐.
8: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위당했으니 놀랄만도 하죠. 이제 좀 진정됐나 본데요. 나리야, 괜찮지?
2: 완전 순둥이네.
8: 오랜 시간 거리를 떠돌았던 나리. 아픈 곳은 없는지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아유, 시작부터 난관이네요.
12: 틈이 조금 있거든?
8: 캔넬로 들어가야 하는데 요지부동. 새끼들 때문일까요? 나리야, 새끼들도 같이 갈 거야.
5: 옳지.
12: 들어가자.
8: 1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캔넬로 들어간 나리.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침착하네요.
2: 네, 우리 나리 잘 구조했으니까.
5: 너무 좋아요.
2: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꼬물이들 줍줍을 해야 돼요.
5: 맞아요.
2: 네, 이 친구들도 같이 가서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입양처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또 잘 숨는 애들은 막 끝까지 숨는데 한번 이제 이 아이들도 구조를 한번 해보시죠.
5: 네.
2: 아, 이거 구조라고 하게 뭔가 이거 되게 연극 보는 것 같은데 이
5: 너무
2: 밑에 있어요?
5: 귀여워서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2: 네네, 한번 보죠.
5: 짜잔. 와.
13: 안녕.
2: 너네 스스로 나오나 보자.
5: 짠. 아이고,
1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한 마리 줍줍.
1: 엄마한테 가자.
0: 엄마가 물듯이.
2: 오줌 쌌어, 오줌 쌌어.
0: 엄마가 물듯이.
1: 어쩜 이렇게 순둥순둥 얌전하니?
3: 아이쁘다. 진짜 예쁘다.
4: 딸들은 지금
5: 안에 숨어버렸어.
4: 숨어버렸어.
0: 한 마리 더 나왔어요.
2: 네, 이쪽으로 주세요.
5: 빨리, 일로.
6: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0: 한 마리 남았죠?
3: 네.
0: 얘 또 도망간다. 저 안쪽으로 더 도망간다. 지금 엉덩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 마지막 흰둥이까지 새끼들 구조도 완료.
7: 아유, 이 성깔 이거 봐봐. 또 물려고 있는 무슨 게 그냥. 어? 이 조그만 새끼가 막 물려고. 어?
2: 똥 싼다.
7: 잡는 순간도 무슨 막 이러면서 물려고 있는 무슨 게 이거. 어? 봐봐.
2: 나오다 들어.
7: 막 이렇게 막 코 막 이러고.
2: 엉덩이 어? 똥에 걸려있어요. 어? 반 나오다가 들어갔어.
7: 오줌도 싸고.
4: 싸. 똥싸.
7: 어? 얘 나한테 째려보는 거 봐.
5: 미워요, 미워.
7: 어?
5: 미워.
7: 째려보는 거 봐.
2: 아유, 엄마가 잘 키워.
7: 아니, 얘, 나를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애들 중에 진짜 극도로 싫어한다고. 아저씨. 뭐 고기가 먹지로 넘어가. 한 달인데 애들이 이렇게 크고 배가, 그리고 이게 소외된 애가 없어.
2: 그러니까요.
7: 젖을 엄청 잘 먹인 것 같아.
2: 진짜 잘 먹였어, 젖을.
8: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사장님이 대단하신 게, 애들이 이렇게 한 달 동안 키우는데 내쫓지도 않으시고, 거기다 더 대단한 건 한 아이를 입양하시기로 해서.
9: 네.
3: 와,
9: 맞아요.
8: 이 친구죠?
9: 네. 이 아이입니다.
8: 아, 진짜 너무.
3: 아, 예뻐.
8: 우리 이름도 벌써 지으셨던데?
9: 이름은, 네. 정했는데, 네. 초코라고.
3: 아.
9: 네.
8: 이유 단계니까 예. 우리가 사료로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9: 네.
8: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물 섞어가지고.
9: 물 섞어서?
8: 네. 아니면 초유 같은 거 파니까 그걸로 조금씩 섞어서 줘도 돼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두 달 정도부터는 이제 거의 그냥 건사료 먹어도 되고. 뭐 아주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 키워놔서.
9: 아유,
8: 네.
9: 다행이죠.
8: 네.
1: 나리와 새끼들 모두 구조 완료. 정말 다행이다, 얘들아. 고생 많았어. 이제 병원으로 출발할 시간.
0: 너네는 가면서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구나.
1: 나린의 가족의 건강은 어떨까요? 새끼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철물점을 벗어나는 건데요. 어휴, 다들 침착하네요.
10: 조심해서 잘 가겠습니다. 네.
1: 드디어 병원으로 출발.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11: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애들이 많아요.
13: 자, 몸무게 한번 보자. 2.13 여자아이.
11: 2.47 2.1
1: 여섯 마리 모두 2kg 이상. 발육 상태부터 남다른데요. 문제는 전염병이죠. 강아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없어야 할 텐데요. 아유, 초코는 얌전하네.
7: 잘했다.
1: 엄마 나리도 병원 검사는 처음. 아유, 나리야 놀랐어?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야. 검진의 첫 단계, 체혈은 무난하게 통과. 어쩜 이렇게 의젓하니? 잘했어, 이렇게만 하면 돼. 출산 후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들과 심장 사상 중이 걱정인데요. 우리 나리 괜찮겠죠? 검사받느라 힘들었을 텐데 바로 새끼들부터 챙기는 나리. 어휴, 기특해라.
2: 발견되자마자 계속 바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시 외부 기생충이나 감염병 위험도가 큰지랑 그다음에 연달아 출산을 두 번이나 겪고 제대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고 또 떠돌이 생활을 연달아서 이어갔었어요.
14: 기생충적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는 네, 다 음성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11: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14: 쉽지가 않은데.
2: 사상충 이런 것도 없어요?
14: 맞아요.
11: 사상충이랑 진드기 매개성 질병 하나도 없어요. 지금.
14: 혈액 수치상에서도 뭐 영양학적으로는
11: 네. 우리 집 강아지보다 혈액 검사 결과가 깨끗할 것 같은데.
2: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14: 영양적으로 굉장히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2: 다행이에요.
14: 결과는 매우 좋았어서. 네. 그래서 뭐 혈액 수치도 괜찮고 가끔 네 뼈 간식 같은 것도 챙겨주셨나 봐요. 위 내.
11: 이거 주워 먹었을 것 같아요.
2: 그럴 것 같아요.
14: 위 내 약간 이제 그런 뼈 음영의 간식을 먹은.

0: 한 그런 흔적이 있다 외에는 네, 엑스레이 상에서도 뭐 특징적인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1: 이거 어디서 뭐 많이 먹고 왔는데?
0: 초음파 상에서 좀 네. 뭔가 일이 있을까 봐였는데
2: 걔들은 뭐 이제 부인과보다는 산과
3: 네.
2: 네, 우리가 이제 산과 쪽으로 계속 출산을 이어가다 보니까
3: 맞아요.
2: 또 출산 이후에 자궁충동증이나 막 이런 쪽도 그렇죠. 걱정할 수 있고
0: 다 복합적으로
1: 담낭도 깨끗하고
0: 네, 맞아요. 담낭내 찌꺼기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네. 다 깨끗하고 간, 뭐 위, 네, 뭐 십이지장이나 네. 장들 다 괜찮았어요. 아기들 이제 검사도 기생충이라든가 이러한 검사 등도 네, 다 네, 그쵸. 이제 사람 네, 이런 키트 검사처럼 한 줄이면 네,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 전염병 검사 결과 6남매 모두 음성.
2: 철물점 깨끗하네. 관리 잘된 철물점이네.
0: 네. 아마 잘 챙겨주셔서 또 이렇게 면역력도 잘 좋게 표현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2: 초유에서 나온 모체 이행항체가 버텨주는 건데 밥을 잘 챙겨주시니까 엄마가 밥을 잘 먹고 애들을 잘 먹이고.
0: 애기 좀 더 네, 입양되고 또 나리도 좀 네, 추스러워지면은 네, 그때 중성화하러 그렇게 보시면 돼요.
3: 네,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0: 네. 네.
4: 아이들 걱정에 마음 졸인 제보자와 엄마 나리의 표정이 밝네요.
5: 나리도 너무 건강하다는 그런 진료 결과가 나와서 아, 너무 이거는 진짜 하늘이 도와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4: 그런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인데요. 안락사 없는 수도권 내 보호소는 빈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어쩜 좋을까요?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엄마 나리와 새끼 두 마리를 함께 품어줄 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들 행복이 최우선인 보호소인데요.
6: 어서 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봐주시기로 하셔가지고.
8: 우리 아가들이에요.
7: 네.
8: 우와. 너무 귀엽잖아. 진짜 애기 너무 이쁘다.
7: 너무 이쁘죠?
8: 안녕. 어머, 세상에.
7: 엄마도 착해요. 병원에서도 착하다고 완전 칭찬받았어요.
8: 아가, 안녕. 잘 부탁해.
7: 오면서 걱정한 게 있었거든요.
8: 어떤 거?
7: 보호소가 아이들이 좀 있기에 내가 마음이 좀 꺼림칙하면 어떡하나 하고 왔는데 이것마저도 아, 너무 좋습니다.
8: 감사해요.
7: 이 실내 운동장도 있고 실외에도 인조잔디지만 운동장 있고.
8: 네네네. 그리고 얘는 이제 조금 뒤면 이제 제가 산책은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아가는 아가대로 두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육아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직접 산책 다 데려다닐 거예요.
7: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8: 저희는 32아이의 엄마이고 예쁜 집으로 32아이가 있습니다. 아.
7: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식구가 늘어나는 거네요?
8: 35.
7: 네, 35이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지금 조금 찢어져야 되잖아요.
8: 아, 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생이별을 시켜놓는 게 맞는가, 그냥 여섯 아이를 보듬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7: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잘 생각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금 더 같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어차피 두 달 때부터는 어미랑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8: 맞아요.
7: 되는 아이고
8: 맞아요.
7: 아이들이 네네. 그동안 나리가 워낙 잘 먹여서 크기나 이런 것도 잘 큰 편이고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 나리와 새끼들을 위해 미리 방을 꾸며두셨대요. 그런데
7: 못 가겠어, 무서워?
9: 네, 으르렁 걸어야 되는데 안 해요.
4: 다행히 나리도 방이 마음에 드나 봐요.
8: 여기 있어, 아가. 아유, 눈물 자국 없게 해줄게.
9: 예, 우리 나가서 조용해지면 진짜 편안하게 좀 있겠다.
4: 사람의 손길이 어색한 나리.
3: 내가 나리를 만지다니.
4: 워낙 순한 아이라 금방 적응하겠어요.
3: 나리야, 고마워.
5: 여기까지 온 게 약간 꿈만 같고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을 목격하는 느낌이에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이런 결과물 만들어서 애들이 행복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움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7: 애들 성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보이거든요. 너무
10: 얌전하고 그리고 오늘 치료도 잘 받았고 너무 이쁘거든요.
8: 크고 작고 차이는 없습니다. 귀한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해 주세요.
10: 우리 아이들 이쁘게 행복하게 잘 키워주실 분들은 저희 세나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4: 나리와 하얀 털이 매력인 새끼 두 마리가 평생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물점 사장님 댁으로 입양된 초코. 구조 당일부터 실내 생활을 시작했고요.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있대요. 그리고 엄마랑 헤어진 새끼 세 마리는 제작진 집에서 임시 보호를 했는데요. 엄마 품을 떠나서도 씩씩하게 잘 지냈답니다. 아유, 예뻐라.
11: 예, 잘했어.
4: 견생 2막을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얘들아,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

0: 싸우지 말라니까네. 어?
1: 값이 안 있어, 아이.
2: 대답은 시끄럽지.
3: 요즘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항상 있었는데 한 번씩 없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사고충이네.
4: 사고충다. 큰 사고충.
5: 다섯 마리인데.
6: 세 마리가 아닌 거야.
3: 얘 보니까 둥이 새끼가 맞나?
7: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8: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9: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8: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0: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시원한 김치를 찾는다면 김치명인 이하연의 핫한 여름 김치 레시피. 다른 반찬에 손이 안 가요. 자꾸만 먹게 되는 여름 별미 물김치. 시원하고 새콤한 맛에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얼갈이 물김치부터 아삭거리는 식감 덕분에 많이 찾게 되는 오이지 반찬. 새콤달콤한 양념 맛이 포인트인 오이지 무침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모두가 더위에 지쳐가는 여름인데요. 매번 땀 흘리며 요리하기보다는 이 며칠이든 든든하게 이 김치로 이 반찬 해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자, 김치 명인 이하연 선생님과 얼갈이 물김치 한번 배워볼게요.
2: 네.
1: 자,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자, 얼갈이는 한 단으로 준비했고요.
1: 네.
2: 그리고 절이는 소금이고요.
1: 네.
2: 절일 때 물이 또 한 1리터 정도 있으면 돼요.
1: 네.
2: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쓰는 게 쪽파하고
1: 네.
2: 그다음에 홍고추, 청양고추 썼고요.
1: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항상 이 김치를 만들 때 배하고 사과 같은 이 과일이 들어가더라고요.
2: 네.
1: 양념 재료도 한번 쭉 볼게요.
2: 이제 설탕을 쓰지 않으려고
1: 네.
2: 이렇게 사과하고 배하고
1: 네.
2: 그리고 마늘생강은 기본으로 또 김치니까 들어가야 되고요.
1: 네.
2: 간은 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건고추가 좀 들어가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추가 들어간 게 싫으면요. 빼고 하면은 백 물김치가 되는 거예요.
1: 백 물김치가.
2: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 자, 이렇게 준비해줬고 여기는.
2: 그다음에 이제 네. 밀가루 풀을 쓸 거거든요.
1: 예.
2: 그냥 맹물에 쓰는 게 아니고
1: 네.
2: 다시마를 우린 다음에
1: 네.
2: 다시마 물에다가 밀가루 풀을 써서 그놈 가지고 국물을 만들 거예요.
1: 이렇게 네. 재료까지 든든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2: 네.
1: 냉장고에 한 통 쟁여두면 마음까지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제철 채소로 만드는 별미 김치 바로 만들어 볼게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갈이 물김치 한번 해볼게요.
2: 네.
1: 자, 여기 얼갈이가 있는데 굉장히 신선해요.
2: 예, 요즘이 제철이에요, 또.
1: 네.
2: 얼갈이도 살살들 나오긴 해요, 하우스에서.
1: 네.
2: 그런데 요즘, 요즘 얼갈이가 제일 제철이라고 봐야 돼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1: 선생님,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2: 일단은 이렇게 보면요. 겉잎, 이렇게 떡잎부터 자라난 거 있거든요.
1: 예.
2: 이런 걸 떼주세요.
1: 아, 겉잎은 떼주고.
2: 이런 거
1: 마무리 흐물흐물하네요, 이렇게.
2: 예. 떼주시고 이거를 물에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한 세 번
1: 예. 정도.
2: 3번 정도. 씻은 다음에.
1: 예.
2: 썰을 때는.
1: 예.
2: 썰을 때는. 보통 김치 그냥 뭐 이렇게 열무하고 섞어서 담글 때는 4, 5cm 길이로 썰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데 이렇게 물김치로 할 때는 숟가락으로 떠먹게 나박김치 형태로 써시면 좋아요.
1: 아, 맞아. 물김치는 이렇게 떠먹기 좋아야 돼요.
2: 네. 국물하고 떠먹기 좋게 나박김치 길이로 한 2cm?
1: 예.
2: 그 정도 길이로 썰어주시면 돼요.
1: 근데 사실요. 이런 김치 같은 거 손질할 때 이 풋내가 날 수 있다고 좀
2: 네.
1: 손질에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질하면 돼요, 선생님? 풋내가 안 나려면.
2: 이거를 절일 거예요.
1: 자.
2: 이거를 절이는데 보통 얼갈이 한 단이 2kg 정도 돼요.
1: 네네.
2: 그런데 얼갈이 값이 많이 비싸지면 1.6kg, 1.5kg 이래요. 그래서 어떤 때 또 싸지면요. 2.5kg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1: 오.
2: 그래서 한 단 해서 소금이 딱 50g이라 일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50에서 70g 그 사이로 쓰시면 되는데
1: 50에서 70 사이?
2: 네. 저는 2kg여서
1: 네?
2: 그냥 50g만 썼어요.
1: 50g. 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물과의 비율은?
2: 물은 1리터고요.
1: 1리터.
2: 네. 이게 충분히
1: 네.
2: 이렇게 녹여주세요.
1: 녹여서.
2: 녹여주시고.
1: 네.
2: 자, 요거를 거기다 담아서.
1: 네.

0: 아, 네, 물이 많이 나왔네요.
1: 얼갈이에서도 물이 나왔고 예. 처음에 1리터를 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짜지 않아요. 그냥 건져서 예. 김치를 발이 담가야 향도 살아있고 맛있어요.
2: 헹구지 않아야. 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수분을 좀 제거해볼게요.
1: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2: 네, 여기 한 끗 차이에요.
1: 네, 이렇게 물기를 좀 빼세요.
2: 어, 진짜로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네. 한입 먹기 정말 좋아요.
1: 그렇죠. 나가김치 예. 형태로 썰으시면 돼요.
2: 그러게요.
1: 이렇게.
2: 또 아삭한 식감 살아있고요.
1: 네, 그대로.
2: 자,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고. 이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1: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쪽으로. 불 쪽으로 오셔서요.
2: 자, 저희가.
1: 밀가루를 여기다 넣고. 예,
2: 다시마 국물 좀 냈죠.
1: 예. 풀을 맑은 이렇게 죽을 쓰는 게 아니고요. 예. 맑은 풀을 쓸 거예요.
2: 맑은 풀. 네. 그거 맞아요. 저희가 그냥 김치 할 때는 왜 찹쌀풀 있고 밀가루풀 있는데 오늘은 밀가루풀을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1: 이게 이제 얼갈이나 열무는 네. 여름 채소거든요.
2: 네.
1: 근데 여름에는 밀가루도 여름 찬 음식이에요.
2: 어,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풋내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2: 얼갈이의 풋내도 제거해주고.
1: 예, 국물도 구수하고.
2: 예. 다시마도 한번 건져볼게요.
1: 예, 다시마 국물을 낼 때는 예. 끓고 나서 8분 정도 있다가 다시마를 건져주면 돼요.
2: 8분 정도가 예. 적당하다. 예.
1: 자, 이게 한 8분 끓었거든요.
2: 네.
1: 그러면 이때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2: 몇 대? 네. 자, 그래서 다시마를 건져주시고
1: 오래, 아무래도, 이게 오래오래 다시마를 끓이면 얇은 떫맛도 나고요.
2: 쓴맛도 나고.
1: 네, 쓴맛도 나고. 그래서, 자, 이렇게 건졌고요.
2: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뭐, 여기다 그냥 밀가루를 바로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왜? 풀어지죠. 건더기가 그냥 이렇게 거기에서.
2: 예, 뭉칠까봐서.
1: 때문에 미리 풀어서 끓을 때 하면은 바로 끓어요.
2: 그러게, 우리 선생님들 다 이유가 있으셔.
1: 네. 예. 그럼요, 다시마 넣고요.
2: 또 왜 중간에 또 푸시나 해갖고 예. 예.
1: 그래서
2: 이렇게 해서
1: 맑은 국이요.
2: 예. 요거를 이제 식히신다고요?
1: 예, 한번 불을 끓으면 예. 끓으면 이제 그때 불 끄고 식혀야 돼요.
2: 자, 그래서 식혀둔 저희가 예. 밀가루 풀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서 한번 예. 또 요 김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풀까지 만들었고 이제 양념을 만들면 되잖아요.
1: 자, 김치가 네. 이걸 좀 갈아주세요.
2: 알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넣은 후에 한번 갈아볼까요? 어떤 거 어떤 걸까요?
1: 소금하고 네. 이거 고운 고춧가루 빼고
2: 다 넣을게요.
1: 네, 다 넣고 그다음에 사과 넣고요.
2: 사과 넣고
1: 그다음에 여기는 마늘.
2: 네.
1: 생강.
2: 생강도 넣고
1: 그리고 고추를 넣고요.
2: 건고추를.
1: 고추는 한번 씻은 다음에 가위로 잘랐어요.
2: 예. 여기 또 매콤한 향이 잘 나죠. 맛도 그렇죠. 잘 나고.
1: 그리고 여기다 물을 좀
2: 어느 정도요?
1: 이 정도 잘 갈아줄 정도로.
2: 잘 갈릴 정도로만. 예. 자. 선생님, 곱게 갈아요?
1: 예, 곱게 갈아주세요.
2: 곱게요.
1: 네.
2: 자, 갈아볼게요.

0: 자,
1: 네, 다 갈아줬어요.
0: 잘 갈아갔습니다.
1: 여기다
0: 바로 볼까요? 네. 자, 잘 갈렸는데요. 확실히 과일이 들어가서 향긋해요, 선생님. 와. 자, 이렇게 한번 과일까지 넣어서 국물 갈아봤습니다.
1: 자, 여기다 간을 해야 돼요.
0: 네.
1: 근데 이제 여름 김치에 젓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여름 김치예요.
0: 아, 그러게요. 아주 깔끔하게.
1: 소금 간을 예. 하는데. 저는 1.3% 정도로 맞추거든요.
0: 1.3%?
1: 네, 그러니까 물 1리터 정도 되면 소금이 13g 정도.
0: 13g
1: 그러면 정도. 국물 김치 간이 딱 맞아요. 동치미도 그렇고.
0: 맞아요. 너무 짜구나 하면 조금 여름에 먹기에.
1: 네, 국수 말아 먹고 하려면.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네. 좀 더 매콤하게 먹으려면 이거 고운 고춧가루거든요.
0: 네.
1: 20g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 저... 그 얼갈이에서도 수분이 또 나와요.
0: 네네.
1: 그래서 맑아져요. 더.
0: 근데 이 고운 고춧가루는 이렇게 뭉치지 않게 잘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품기로 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0: 아, 정말 이 국물만 봐도 너무나 시원할 것 같고 네.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비율대로만 한다면 네. 정말 맛있는 얼갈이 물김치 되는 거죠.
1: 거예요. 네.

0: 이렇게 좀 네? 놓고요.
1: 네, 어느덧 풀렸어요.
0: 네, 어느덧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명을 썰어줘요.
1: 네, 고명을 썰을게요.
0: 자, 이건 쪽파인데요.
1: 네.
0: 가운데, 이렇게 굵은 거는 가운데 이렇게, 네. 그래야 그 파에서 국물이 잘 나오겠죠.
1: 파에서 맛있는 맛도 잘 우러나고.
0: 그 향기, 파 네. 향기가. 그래서 김치에 5대 양념이 있어요.
1: 예.
0: 마늘, 생강, 파.
1: 오.
0: 예, 네, 이거는. 마늘, 생강, 파, 고추, 그 다음에 네. 젓갈이에요.
1: 젓갈.
0: 근데 요즘 젓갈 들어가는 김치들을 젊은 층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1: 아무래도 젓갈 사용을 많이 안 해봤기도 하고,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좀 네,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0: 네, 그래서 소금 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썰어놓고. 네. 이 파를 썰을 때는 저 얼갈이 길이로 썰어주세요. 2cm 정도로.
1: 아, 얼갈이 길이에 맞춰서.
0: 네. 꼭지 따고요. 네. 통고추, 이거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1: 네. 내기 위해
0: 자 이거 청양고추고요.
1: 네. 청양고추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0: 이건 홍고추고 이건 색깔이 이쁘라고
1: 예.
0: 넣는 거고요.
1: 그러니까 이 김치에 또 고추 빠지면 섭섭해요.
0: 네. 자 이거를 예. 약간
1: 씨를 발라주는 거예요.
0: 씨를 하는 게 그래야 김치 국물이 깔끔해요.
1: 그러게
0: 네.
1: 씨까지 깔끔하게
0: 다 넣을 수도 있지만
1: 네.
0: 근데 사실은 매운맛은 이 씨하고
1: 네.
0: 이 가운데 이 부분이 태자라고 하거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매운맛이 있는데
1: 오늘은
0: 그냥 깔끔하게 국물 김치여서
1: 맞아요.
0: 네.
1: 한번 썰어볼게요. 이것도 네. 같은 크기로 써나요?
0: 그래도 되고 조금 적게 썰어도
1: 맞아요.
0: 돼요.
1: 아무래도
0: 이건 고명이니까
1: 예.
0: 네.
1: 얼갈이와 이쪽보다 조금 작게
0: 네.
1: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청고추, 홍고추 이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예쁘네요. 먹음직스러워.
0: 김치 담가놨을 때
1: 예.
0: 완성하면 더 예뻐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고요. 자, 그러면
1: 네.
0: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담그기만 하면 되거든요.
1: 야, 이렇게 순식간에 자, 김치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그럼 한번 담가 볼게요.
0: 김치 통에다가.
1: 예. 자, 재료를 준비하고. 어, 지금 약간 너무 신기한 게 아, 이렇게 금세 네. 김치가 되나 싶기도 하고.
0: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 아, 그러게요.
0: 네.
1: 저도 채우비 하면서 이 김치를 몇 번 담가봤잖아요.
0: 네.
1: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김치를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0: 네.
1: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0: 이게 어려운 줄 알고 안 해서 그렇지.
1: 네.
0: 자꾸 해보면.
1: 그러게.
0: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빌딩도 짓는데요.
1: 아.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네. 물김치 한번 시원하게 또 한번
0: 자, 이렇게 담가 봅니다. 여기에다 채를 하나 주시겠어요?
1: 채요?
0: 네.
1: 저
0: 이거 고 여기다가 이렇게
1: 아.
0: 해주세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1: 채로 받쳐서 하는 이유가 깔끔하게 드시기 위해서.
0: 국물이 깔끔해요. 이렇게
1: 돼요. 이야. 아니 저희가 아까 고추씨도 발랐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채에 받쳐서 자, 요 한 단계의 차이인데 정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0: 근데 이 하고 나면 이 양념이 아깝잖아요.
1: 맞아요.
0: 그 배주머니에 넣어서
1: 네.
0: 위를 덮어줘요.
1: 아, 배주머니에 넣어서?
0: 아, 네.
1: 아까우니까.
0: 아까우니까. 그 여기에 마늘도 있고 생강도 있고.
1: 그럼요.
0: 네.

0: 이렇게 배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자, 네.
1: 네, 이렇게 해서. 네.
2: 묶은 후에 아까우니까
1: 이렇게 놓고 여기 이걸로 위를 덮어주면.
0: 예. 맛있는 양념이 잘 나오겠죠?
1: 여기 고명.
0: 고명까지. 야 진짜 아니 보기만 해도 이게 만약 통장으로 친다면 아 통장이 꽉 차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 부자 됐죠.
0: 네 정말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1: 김치 있으면 반찬 걱정 많이 안 해도 되는데.
0: 맞아요. 이
1: 그 대신 여름에는요. 예. 이걸 한번 이렇게 눌러서 예? 국물이 골고루 배게 해줘야 돼요.
0: 아 조금 눌러서.
1: 이렇게 되면
0: 예.
1: 진짜.
0: 아 사실 이렇게 비주얼로만 보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얼마나 이렇게 숙성시켜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1: 자 오늘 담갔죠?
0: 네.
1: 그러면 이게 막 30몇도 올라가는 날. 예.

0: 그럼 밤에 넣어야 돼요.
1: 냉장고에. 네,
0: 근데 그렇게까지 덥지 않으면 네? 내일 아침에 넣어도 돼요.
1: 네, 아침에 하루 정도 숙성해서 네. 네, 한번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숙성해 둔 게 저희가 있죠. 네. 한번 볼까요? 우와! 이 청량한 향이 확 올라와요. 뭔가 이렇게 톡 쏘는 향도 올라오고,
0: 이 국물에다가. 국물에다가.
1: 아주 잘 익었는데, 선생님, 옮겨 담아볼까요, 이거? 진짜 맛있겠어요. 아삭아삭하고. 국물도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
0: 좀 맑아져요. 예. 이게 여기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래요.
1: 너무 군침 돌아요. 너무 군침 돌고.
0: 향기 좀 보시고요.
1: 야, 향기가 진짜 뭔가 그 톡 쏘는 스파클링 하는 그런 톡 쏘는 향도 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물김치, 그 향이 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얼갈이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얼갈이 물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질한 얼갈이 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물에 소금을 넣어 섞어줍니다. 얼갈이 배추에 소금물을 넣어 1시간 정도 절인 뒤 채반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다시마 물에 밀가루를 섞어 풀어줍니다. 밀가루 풀을 사용하면 얼갈이의 풋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끓는 다시마 물에 다시마를 건진 뒤 고루 푼 밀가루를 섞어 식혀주세요.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사과, 마늘, 생강, 불린 건고추, 밀가루 풀을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남은 밀가루 풀에 간 양념을 넣은 뒤 소금,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섞어주세요.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송송 썰어줍니다. 김치통에 절인 얼갈이 배추를 담고 김치 국물을 체에 받쳐 내려주세요. 배 주머니에 양념 건더기를 넣어 얼갈이 물김치 위에 얹은 뒤 썰어놓은 고명을 올려 하루 정도 숙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얼갈이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여름에 빠짐없이 먹게 되는 게 오이지인데요. 이 밥도둑 오이지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이제 오이지 준비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이 들어가고요. 네. 고운 고춧가루를 한번 색을 입혀주시고, 네. 그다음에 김치용 고춧가루예요. 그리고 참기름하고 깨소금이고요. 네. 설탕은 이제 좋아하면 약간 조금 달콤한 게 더 맛있는 있더라고요.
1: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 잘 익은 오이지 하나면 매콤 짭조름한 오이지 무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0: 제가 오이지 담가온 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네?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오이지 많이 담가셨을 거예요.
1: 오이지, 오!
0: 그래서 요거를 써는데.
1: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0: 네. 이거를.
1: 자, 한번 썰어볼까요?
0: 써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1: 이거 선생님 직접 가지고 오신, 만드신 오이지인데요.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0: 예, 양쪽 끝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1: 네. 양쪽 끝 정리해 주시고 이쪽으로 쓰세요.
0: 저는 두 개씩 넣고 이렇게 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좀 얇게 썰어주세요.
1: 얇게.
0: 0.2.
1: 0.2. 네. 진짜 아삭아삭. 이 오이는, 오이지는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오이지가 돼도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0: 오이는 97% 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를 무칠 건데, 네? 왜 그러냐면 이거 먹을 때마다 무치기 너무 성가시거든요.
1: 아, 그럼요.
0: 근데 무쳐서 그 양념, 저기 반찬 찬기 있잖아요. 예? 거기다 딱 해놓으면 먹을 때마다 조금씩 덜어 먹으면 돼요.
1: 맞아. 저희 엄마도 이 오이지 무침을 항상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만만한 게 오이지 반찬이잖아요.
0: 누룽지 먹을 때.
1: 같이 얹어서 먹으면, 그렇죠?
0: 네. 그리고 여름에 밥맛 없을 때.
1: 맞아요.
0: 그 물말어 밥, 이렇게 저는 이거 얹어서 먹을 때 되게 맛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예? 썰어서 이게 썰어놓은 거예요.
1: 자, 이게 10개 분량인가요, 지금?
0: 그게 8개.
1: 8개, 이거 2개까지 하면
0: 8개 해야 10개. 10개.

0: 자, 네.
1: 이렇게 해서 담가 놓는데,
0: 네.
1: 오이지에 따라서,
0: 네.
1: 20, 30분 정도.
0: 오.
1: 조금, 담글 때 소금 함량을 조금 적게 넣었으면,
0: 아.
1: 20분 내지 20, 30분 그 정도고.
0: 아, 오이지 염도에 따라?
1: 그렇죠. 어떤 거는요, 막, 오이지가 쭈글쭈글쭈글한 거 있죠?
0: 네.
1: 그럼 소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그건 굉장히 짜거든요.
0: 예?
1: 그러면 좀 더 담가 놔야 될 거예요.
0: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좀 짠 기를 예. 빼주는 거죠.
1: 담가 놨다가 한 두세 번 헹궈서
0: 예.
1: 짠 게 지금 요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건데.
0: 저희가 꼭 짰죠, 이거를.
1: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짤순이로 많이, 양이 많으니까.
0: 아, 맞아요.
1: 짤순이로 꼭 짜잖아요.
0: 예?
1: 근데 이게 손심이 좀 세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빠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0: 옆에 가만히 있지 말고 아빠들이
1: 예.
0: 와서.
1: 예.
0: 근데 아까는 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힘이 약해 보이죠?
1: 아니, 아니야. 이거 미리 짜왔어요.
0: 저한테 부탁하시지. 저 잘할 수 있는데.
1: 진짜.
0: 예.
1: 근데 요리를 잘하면 1등 신랑가네.
0: 아, 그래요? 네, 체육으로 열심히 요리 배우고 있습니다.
1: 네.
0: 선생님, 이거 오이지 제대로 굵게 안 짜면
1: 예.
0: 식감이 좋지 않죠?
1: 예, 지금 마른 저기 고운 고춧가루로
0: 네.
1: 지금 색을 내주는 거예요.
0: 오.
1: 이때 조금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0: 바락바락.
1: 바락바락.
0: 양념이 잘 되게끔.
1: 자, 이렇게 하고요.
0: 확실히 색이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고운 고춧가루를 하니까.
1: 예, 그리고 그냥 김치용 고춧가루.
0: 네. 이것도 섞어서 넣을게요.
1: 예. 저 마늘 넣어주세요.
0: 마늘. 마늘 넣고,
1: 예. 그다음에 깨소금,
0: 깨소금도 다 넣을까요?
1: 네, 다 넣어주세요. 설탕도 넣어주시고요.
0: 네. 염도에 따라서 설탕 가감하시면 되는 거죠. 기호에
1: 예.
0: 따라.
1: 예. 자.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도 되고요.
0: 아, 올리고당 넣어도
1: 예.
0: 되고요.
1: 조금 이렇게 간이 골고루 배도록.
0: 네. 아, 진짜. 진짜 반찬 없을 때 정말 무더울 때 이 오이지 무침 있으면 진짜 그렇게 입맛이 돌아요.
1: 아, 향기 보세요. 향이 아주.
0: 그러게요.
1: 자, 참기름 주세요.
0: 신선한 오이의 향과 그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이 진짜 오이지 식감 정말 좋아하세요.
1: 이걸 참기에다가
0: 예.
1: 싹 담아놓고
0: 예.
1: 먹을 때 덜어 먹으면 돼요. 김치처럼.
0: 김치처럼.
1: 네.
0: 이거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어도 맛있죠?
1: 밥 생각나요.
0: 그러게.
1: 네.
0: 정말 향긋하고 맛있어 보여요. 오이의 향이 너무 좋고.
1: 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0: 예.
1: 여기다 아마 파나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보관해놓고 먹을 거는 그냥 해도 괜찮아요.
0: 진짜 향이 좋네요, 선생님. 이야. 자, 여름으로 해두면 정말 든든할 것 같네요.
1: 예, 여름 반찬으로는
0: 예.
1: 최고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이지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이지는 꼭지를 제거한 뒤 0.2cm 두께로 얇게 썰어줍니다. 오이지를 찬물에 30분 정도 담근 뒤 물기를 짜주세요. 이때 오이지의 염도에 따라 찬물에 담그는 시간을 조절해주세요. 물기 짠 오이지에 고운 고춧가루, 김치용 고춧가루, 다진 마늘, 깨소금, 설탕,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이지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재료도 간단, 조리 과정은 초간단, 칼칼하면서 시원한 콩나물 두부찜부터 상큼한 겨자 소스에 함께 버무려 먹는 불고기 냉채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1: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0: 아니면 혹시
2: 음악가 팀이 있나요?
1: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우후!
0: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5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3: 하이파이브!
0: 옆으로, 위로, 밑으로. 너희도 할 수 있어, 2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4: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0: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4: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기엔 너무 긴데?
0: 우후후,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4: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4: 우스! 또 뭐였지?
0: 맞다!
1: 말하지 마!
5: 13이 두 개!
1: 난 마음에 들었어. 이곳 내 의자거든.
0: 10 두 개와
1: 3 두 개가
4: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3: 저기 21?
4: 거기 있어?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5: 잠깐만! 이게 뭐야?
0: 난 15 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6: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0: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자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1: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3: 21!
4: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0: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해.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 주지. 요원 13.
7: 읍스, 난 괜찮아.
0: 우리 13 요원이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잘 찾아내.
8: 이렇게도 가능하지?
9: 이것도 좋지만 잠깐만.
0: 문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13이라고. 13 요원은 분리된다는 거야.
4: 알겠어. 데리고 다닐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13을 말이야. 하나의 숫자 13이 아닌 하! 숫자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13팀! 왜냐하면 나는
7: 13이 두 개니까!
4: 그래! 내 스스로 알아냈어.
6: 나는 요원 26이야. 그리고 나는 13이 두 개!
0: 내가 볼 때 요원 26은 말이야.
7: 13이 두 개!
1: 숨겨진 숫자들을 잘 찾아낼 것 같군.

엄마,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싶었던 거라고.

주면 되잖아. 봐.

이번엔 더 꼭꼭 숨겨봐.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고치면 되잖아. 노래 듣긴 틀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엄마, 고쳐줘. 고쳐줘.

0: 곧 어린이 파티가 열리는 건 몰라요? 마당이 왜 이 꼴입니까? 어? 준비 안 할 거예요.
1: 어? 맨날 잔소리만.

어떻게 곰이 나보다 먼저 와있지?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버섯이나 따고 있었어요? 어서 서둘러요. 자, 어린이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곰입니다. 없어요, 친구들. 이쪽은 우리 호텔 직원이에요. 다 같이 박수!

Thank you.

0: 아주 좋아요. 자, 이제 간식 시간이에요.
1: 안녕.
0: 나 참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요.
1: 그게 아니라 전 그냥
0: 도와줘서 고맙구나. 언제든지 우리 호텔에 놀러 오렴. 아무 때나 말이야.
2: 이제 집에 가자, 곰마. 머리 잃어버리면 안 돼?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알았지? 나도 이제 날 수 있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꽁지 더보 스핀.
1: 꽁지야, 기다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2: 스타코어의 힘이 저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0: 와, 강력한 힘이 느껴져. 나도 이제 영웅이 될 수 있어.
1: 얘들아, 조심해.
2: 티노!
0: 난 이제 호기보다 훨씬 더 빨라.
2: 티노,
1: 안 돼!
3: 부스터가 작동을 안 해. 티노, 도와줘라.
4: 내 손을 잡아, 진호!
3: 고마워, 샤키!
4: 진호, 왜 그렇게 갑자기 몸이 커진 거야?
3: 미안해, 샤키. 어쩐 일인지 티노 몸이 티노 마음대로 안 돼.
5: 내가 확인해본 바론 공격을 받으면서 티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4: 얘들아, 본부가 왔어.
0: 이제 그만 좀 쫓아와. 난 절대 스타코어 포기 안 해.
2: 멈춰, 꽁지야. 구조용 로프 액션!
0: 아니, 이래봤자 소용없어!
2: 꽁지야, 제발 멈춰!
0: 아니, 꽉 잡아!
6: 꽁지가 엄청난 속도로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까지 날아갔어.
4: 디노, 좀 괜찮아졌어?
3: 너희 덕분에 티노 완전히 회복됐다.
1: 잠깐! 꽁지의 이동 경로에 거대한 운석이 있어!
3: 뭐? 빨리 슈퍼윙스한테 알려주자! 이대로는 위험해!
1: 슈퍼윙스! 당장 꽁지를 멈춰야 해! 안 그러면 운석에 부딪히게 될 거야!
2: 꽁지야! 멈춰!
7: 멈추지 않으면 운석과 충돌하게 될 거야!
0: 내가 속을 줄 알고!
2: 우리 말을 안 들어!
8: 꽁지야, 우릴 믿어줘!
2: 안 돼!
9: 호기! 섀도우 스피드!

0: 무슨 일이지?
1: 안 돼! 꽁지가 부순 운석 조각들이 다이노월드로 떨어지고 있어!
2: 뭐? 기다려! 금방 갈게!
1: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0: 어서 가자,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완료! 우리가 간다! 운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부 부숴버리자.
3: 좋았어!
1: 뜨거워. 이거 진짜 위험한데. 나와라, 세고 등판 상패. 등판 회전 자르기 액션!
0: 제노는 운석이 뜨거워도 깨뜨릴 수 있다. 공룡 펀치 액션!
3: 서핑보드 방패 때리기!
4: 안 돼, 너무 위험해. 어서 본부로 돌아가. 넌 아직 다이노윙스도 아니잖아.
5: 그럴 순 없어. 나도 곧 정식 다이노윙스가 될 거라고. 우후! 저건 내가 붙을 거야. 레티 부스터 액션! 야!
4: 어, 제법인데?
5: 보통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어.
1: 얘들아,
6: 인사하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끝내자. 트리코 올 확대 액션. 자, 하. 오, 뜨거워. 다행이다. 불엔 문제 없어.
5: 집게발잡기 액션!
1: 너무 뜨거워.
5: 구제 울러풋

0: 슈퍼윙스랑 다이노윙스가 해냈어요!
1: 잠깐만, 어? 노아. 저기 고지대를 보렴.
0: 어? 저 산에는 벨로키랍토르들이 있는데? 슈퍼윙스, 다이노윙스! 지금 당장 고지대로 가!
2: 공룡들이 위험해!
3: 알았어, 노아!
4: 당겨!

0: 공룡 친구들이 위험해. 디노가 막아내고 말 거야.
1: 노아, 다이노 본부를 변신시키자. 당장!
2: 다이노 본부! 다이노봇으로 변신!

0: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 거대 운석 처리 완료. 야호! 다이노봇이 도와줄 줄 알았어.
2: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3: 원래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잖아.
4: 근데 노아, 꽁지는 어디에 있어?
5: 나도 모르겠어. 운석과 충돌한 후에 신호를 추적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완전히 사라졌어.
2: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꽁지가 너무 걱정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왜 저러지?
1: 여기 봐! 배가 엄청 커져 있어! 뭔가 이상한 걸 삼켰나 봐!
0: 괜찮을 거야!
1: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세상에! 목에 뭔가 걸려있잖아! 구중 루프! 급착컵 액션! 됐어! 당겨!
0: 아직도 우리 잡아먹으려는 거야?
1: 어? 이제 친구가 됐어.
2: 잘 가.
1: 좋아. 그럼.
0: 이 골든 주먹 꽤 쓸모가 있겠는데?
1: 골든보이를 살짝 골탕 먹이기 딱 좋겠어. 우리가 가져가자.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0: 갑자기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지?
1: 가서 확인해보자.
0: 골든보이의 택배물? 골든보이가 실수로 알을 가져갔나봐.
1: 루아가 위험할지도 몰라. 어서 가서 되돌려야 해.
0: 서두르자.
2: 아빠, 배달은 언제 올까요? 빨리 새 보트 타보고 싶은데.
3: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꾸나.
4: 걱정하지 마, 루아. 슈퍼윙스가 갔으니까 금방 택배를 찾아서 돌아올 거야.
5: 택배 왔습니다.
2: 너희는 누구야?
5: 내 이름은 골든보이. 책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전설이지.
6: 그리고 난 슈퍼꽁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야. 이제부터 모든 택배 배달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우리만 믿어.
4: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너희가 슈퍼윙스의 임무를 가로챈 거였어.
5: 넌 끼어들지 마. 너한테 배달 온 거 아니니까.
2: 나 엄청 오래 기다렸어. 슈퍼윙스는 늘 제 시간에 오는데.
5: 슈퍼윙스는 그만이죠. 이젠 우리가 배달 히어로니까.
6: 뭐,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첫날이라서 그래.
2: 알았어. 그럼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
6: 아, 맞다. 택배. 에? 물론이지. 내 첫 임무는 이로써 완료. 여기 받아.
2: 이건 택배물이 아닌 것 같은데.
5: 잠깐. 이게 대체 뭐지?
2: 내가 보기엔 알이야. 이건.
5: 우와!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4: 타세요, 어서.
6: 왜 저렇게 끈질긴 거야?
7: 집이 위험해. 저 정도 충격은 못 버텨.
0: 그럼 진정할 거야. 서둘러. 어서 집을 잡으러 가자, 맥스.
8: 우리 왔어.
0: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8: 알을 찾아왔어. 돌려주면 아나콘다도 진정할 거야.
0: 좋아.
6: 안 돼. 제발 잡아먹지 마.

0: 여기 있다간 샌버그가 될 거야. 와, 공지, 어서 피해.
1: 저러다 떨어지겠어.
0: 지금이 도망칠 기회야. 어서 서둘러.
1: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0: 뭐?

0: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1: 어? 저게 뭐지?
2: 앞에 폭포가 있어. 그럼 우리 집은 어디에?
3: 안 돼, 설마.
2: 뭐라고 있는 거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나 봐.
1: 어서 가서 막아야 해. 보기 스피드.
0: 보기?
1: 멈춰, 골든보이.
0: 으아, 올라가. 뭐야, 왜 이래?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1: 맞아.
2: 빙글빙글 감아서 붓기 액션.
0: 꽁지야, 우리 그냥 가자, 빨리.
2: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 꽁지야, 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실망이야?
1: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0: 뭐래, 우린 집이랑 뱀을 구해줬다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2: 조심해.

0: 함께 집을 들자.
1: 에바!
2: 역시 슈퍼윙스 최고!
3: 채! 왜 항상 슈퍼윙스만 최고인 건데? 정말 못 봐주겠네. 못 참아! 공지야, 우리가 진짜 영웅이 누군지 보여주자. 합체 시작!
0: 슈퍼 공지 스핏!
1: 포기!
3: 잘했어, 슈퍼윙스!
1: 안 돼! 그렇지! 이 주먹을 이용하자!
4: 포기, 아비, 나도 도와줄게.
1: 맥스, 잡아!
4: 골든보이, 네 주먹 가져가야지. 받아! 로켓 발사기, 발사!
3: 어? 잠깐! 우와!
4: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골든보이.
1: 루안의 집도?
4: 아나콘다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 완료!
1: 에바!
5: 바다, 알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1: 이제 네 차례야, 루아. 택배 받을 준비 됐어?
5: 우와, 드디어!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우와, 보세요, 아빠! 드디어 우리 보트가 생겼어요!
2: 봤지? 배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역시 슈퍼윙스는 최고야!
4: 하지만 슈퍼윙스도 명예 홍보 대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5: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
0: 맥스, 준비됐어?
4: 물론이지.

0: 우릴 도와준 보답으로 널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할게.
1: 내가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

0: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1: 대박.
0: 좋았어. 우린 이제 돌아가 볼까?
2: 안녕 루아.
0: 안녕 슈퍼윙.
3: 좋아, 가자.
4: 왜 그래, 아리? 무슨 문제 있어?
0: 아까 내가 꽁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시 만나서 꽁지랑 얘기를 나눠야겠어.
4: 그럼 골든보이 기지로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0: 응.
3: 골든큐브 위치는 내가 알고 있지. 다들 꽉 잡아. 다음 목적지 우주로 출발!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0: 지구 영웅 번개맨. 친구들 안녕. 번개 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1: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2: 조그마니! 조그마니! 우리가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지요!
4: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3: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4: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2: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3: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4: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지. 까꿍. 괴물이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3: 역시 천재.
4: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2: 찍찍.
0: 4화 빛바랜 금메달.
5: 모범이 닭싸움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 같이 셌어.
6: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7: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5: 내가 운동 좀 하지.
8: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초능력?
5: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6: 그거 내 실력이야.
8: 실력?
9: 실력은 무슨?
5: 모범이 진짜 실력이야.
10: 정전담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8: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0: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1: 같이!
0: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11: 예!
8: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5: 나 닭싸움하는 거 못 봤어? 사랑이 놀아줘.
8: 듣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0: 자, 준비.
8: 저거 내가 가져간다.
0: 조심조심.
8: 좋았어. 우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0: 오, 잘하고 있어. 우와.
8: 오.
0: 범아, 괜찮아?

0: 자, 됐다. 분명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1: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2: 설마...
3: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1: 보석이요?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3: 오.
0: 아. 아니, 그치? 없지?
1: 뭐해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0: 아, 그게 아니.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1: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라고 그랬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그랬어? 파라사우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4: 처음 봐.
5: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6: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1: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6: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1: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4: 하긴 어딜 가지?
5: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6: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1: 진짜 돈 없다니까요?
6: 돈 말고 아무 보석 내놓으라고.
1: 보석이요? 아,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할 때 비켜요. 다치기 전에. 아빠처럼 안 되네.
6: 갑자기 닭싸움하면서 아무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5: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4: 쭉쭉.
7: 황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8: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7: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5개?
0: 짜잔.
8: 5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7: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랑!
8: 좋았어.
7: 태평이는 미소 첫.

0: 자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뭐겠어요? 범이 못 봤어요?
1: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0: 그러니까
1: 분명 여기에서
2: 반짝거리는 거 암흑 보석 내 노라지.
3: 자꾸 무슨 보석을 달라는 거야.
4: 거짓말이지. 암흑 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5: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7: 우와, 범죄자야.
1: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4: 찍찍 마법
2: 불을 뿜으라지.
8: 번개맨 조심해요.
1: 번개 쉴드
4: 불이요. 불이요.
1: 가짜는 사라져라. 번개
8: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2: 또 망했지.
4: 돼지.
0: 고마워. 세상에.
3: 엄마 괜찮아?
6: 응, 이제 괜찮아.
0: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미안해, 나 때문에.
1: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더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9: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탔다더니 진짜 기특한데?
6: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10: 뭐, 그냥.
9: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10: 안 돼!
9: 사랑아?
10: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9: 아니, 사랑.
6: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10: 몰라. 이걸 어쩌지?
1: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6: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8: 어? 핑키!
6: 내 비밀도 말해줄까?
8: 아니야.
11: 뭐지?
12: 잘 갔다!
11: 개맨아! 도와줘!

0: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1: 자, 어디지?
2: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3: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4: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1: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5: 개벽?
1: 자음이 뭐니? 너희 뭐야? 아이야도 여기로 온 거 아니야? 엄마! 청지대장님!
6: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스크림은?
1: 그게 사러 가다가 자음이 모음이를 만났어요.
6: 오호, 그래?
1: 예, 근데 모음이 자음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6: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순 없지.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이 글자인 이 마법이 최고지. 슛! 슛! 지읒, 이, 지, 이응, 우, 우, 기긋, 아, 다, 지우다.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한글 용사야!
9: 대왕님!
10: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9: 어서 출동하자!
10: 좋아.
8: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길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0: 싸움아! 모험아!
1: 아이야!
2: 오늘 파기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3: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어? 지구본의 지도도 없어졌어.
0: 내가 더 확인해 볼게.
4: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5: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0: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6: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1: 좋아요.
7: 자음 모음.

0: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1: 어디 있지? 어? 저기 지읒디귿이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어? 자두 옆에도 지읒디귿이 또 있어. 지도야!
0: 가보자. 무슨 지도지?
2: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 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우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3: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0: 저기. 와,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4: 쉽게는 못 찾을걸?
5: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0: 이쪽이야.
5: 숨어라, 숨어.
1: 화살표예요.
0: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여기서
1: 이쪽.
0: 이쪽. 저로 가자.
5: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은 못 찾지.
4: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안개가 이다.
5: 어?
1: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
0: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1: 뭐가요?
0: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6: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3: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5: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랄랄랄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 우와, 아이스크림. 한글 세계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요.
0: 그럴까?
5: 탁월한 선택,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0: 내가 잡을게.
5: 잡아야지. 잡아야지.
0: 으이, 야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보물 안 찾아.
5: 하려고 해도 못 잡을 걸. 하려고 해도 못 잡겠지.
0: 어? 잡았다. 어? 자, 보물 찾으러 가자.
5: 아, 이건 반칙이지. 이리네.
0: 오. 오.
5: 이. 아, 아이고.
1: 수염이.
0: 어? 어? 설마 개벽?
3: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4: 그걸 이제 알았나?
0: 천지!

0: 아이야, 어디로 갔지?
1: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선지대장님?
0: 개벽?
1: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바다라.
3: 한글 용사 아이야.

0: 죽어보자, 아이야.
1: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2: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네.
4: 자음 마법진,
5: 모음 마법진.
1: 기역, 어, 디귿, 헛.
2: 기읒, 이, 희.
6: 디귿, 아, 다.
1: 거치다. 안개가 거치다.
4: 우와, 안개가 거쳤어.
1: 빨리 찾아보자.
4: 보물상자를 찾았어. 와,
6: 어서 글자를 찾자.
7: 돌아와 한여름.
2: 이는 내가 쓸게. 백보로 이. 헛. 쭉.
1: 오는 내가 쓸게.
2: 헛.
1: 쭉. 뚱망치로 오.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그시 우를 만나 도. 지도.
8: 파괴된 한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4: 모음이랑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9: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4: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9: 그래. 이야. 꿀맛이네, 꿀맛. 너희들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3: 지도.
9: 지도.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

0: 빨리 와. 알았어. 오늘은 뭐 해볼까?
1: 어? 철야의 재상 비스마르크?
2: 어? 뭔가 있어 보이네. 오늘은 이거 해보자.
1: 그래. 강력한 무기, 군인들의 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을 달리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이야기. 1862년.
4: 우리 독일도 독일이다!

0: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내가 먼저, 내가 먼저.
0: 오, 저절로 움직이네.
1: 야, 이거 신기하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수모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명분만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지요.
3: 1848년 독일의 3월 혁명 시기에 등장해 독일 민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1: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6: 그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
7: 프랑스 혁명 전 평화로운 시절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 빈 체제가 형성되어 혁명의 기운을 억누르려 했지만 한 번 불붙은 자유주의는 쉽게 꺼지지 않았지. 결국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8: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6: 시민과 노동자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 왕을 몰아냈는데 이 혁명은 유럽 여러 나라들로 빠르게 퍼지면서 3월에는 독일 전 지역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지. 특히 독일에서는
9: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일이
10: 독일하라! 독일하라!
6: 독일어를 쓰는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민족주의가 거세게 일고 있었어. 왜냐하면 당시 독일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독일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연합체였거든. 혁명이 거세지자 프로이센의 빌헬름 4세는 다른 나라 왕들처럼 쫓겨날까봐 안절부절 못했어.
1: 혁명이라니, 이러다 너도 다른 나라 왕처럼 쫓겨나는 거 아니야?
6: 혁명의 물결이 거세지자 빌헬름 4세는 마지못해 혁명 세력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독일 통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지.
9: 드디어 왕이 앞장서서 독일을 통일하겠답니다!
11: 우리 프로이센이 나서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6: 이렇게 프로이센의 황제가 약속을 하자 독일 연방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의회를 만들어 통일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기까지 10개월이나 걸렸지. 그런데 그 사이 빌헬름 4세의 마음도 바뀌었던 거야.
1: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해산해!
6: 독일의 3월 혁명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빌헬름 4세는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을 통일하자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1: 그렇다면 우리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통일 한번 해봐? 하노버 작센 제후들 모이라고 해!
6: 빌헬름 4세가 이렇게 독일 연방의 제후들을 모아 독일 통일을 추진하려고 했지. 그러자 독일 연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오스트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던 거야.
1: 아니, 프로이센이 우리를 빼놓고 뭐를 추진한다고? 아, 이런 건방진 것들이 감히 대오스트리아를 빼겠다고. 가서 전해. 계속 그런다면 러시아랑 손잡고 쳐들어간다고.
6: 오스트리아는 당시 강국이었던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프로이센을 압박했고
1: 둘이 손잡고 쳐들어오면 우리가 지겠지? 자존심 상한다. 일단 다 멈춰.
6: 그러자 국민들은 물론 의회에서도 자존심이 상한다며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자고 난리가 났던 거야.
12: 언제까지 오스트리아 말만 들어야 합니까?
13: 맞아요. 이렇게 부족적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 우리끼리 통일을 합시다.
12: 옳소! 전쟁합시다!
14: 그래요.
6: 모두들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자고 할 때
5: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13: 뭐요? 그럼 우리가 오스트리아에게 계속 수모를 당하란 말이요?
5: 수모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명분만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스트리아 뒤에는 러시아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이센이
9: 그 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6: 그랬지. 비스마르크는 젊은 정치인이었지만 이렇게 외교적 판단력이 뛰어났었어. 이 일로.
14: 쟤 누구야?
9: 비스마르크래.
14: 비스마르크라. 젊은데 정치 감각이 뛰어나구만.
6: 비스마르크는 사람들에게 젊은 보수주의 정치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지.
7: 아, 정답!
3: 1848년 독일의 3월 혁명 시기에 등장해 독일 민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젊은 정치인은?
7: 비스마르크!
3: 네, 정답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왕정주의자로 유명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매우 뛰어난 감각을 지녀 프로이센의 새 역사를 쓰는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의도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7: 이번엔 제가
3: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강력한 무기, 군인들의 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7: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돼요?
6: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861년에 빌헬름 1세가 새로운 왕이 되었지.
14: 이제 프로이센은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니까 군사개혁을 해야겠어. 예산 올리라고 해.
15: 네.
6: 빌헬름 1세는 군사를 늘리고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난리가 나고.
16: 뭐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군비를 왜 늘려요?
17: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지. 그런 예산 못 줍니다.
6: 의원들은 군대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지. 그러자 빌헬름 1세는 자신의 정책을 잘 실현해줄 새 재상을 찾기 시작했고.
7: 아, 의원들을 확 잡을 사람이 필요한데.
5: 가만. 우리 프로이센이 그 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7: 그래. 비스마르크라면은 의회를 확 잡을 수 있을 거야.
6: 이렇게 해서 비헬름 1세는 의회를 장악해 나라를 운영할 재상으로 비스마르크를 임명했지. 재상이 된 비스마르크는 바로 의원들에게 협조 연설을 하는데.
5: 통일한다고 말로만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력한 무기, 군인들의 피,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올려주세요.
16: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얻자니 그게 미쳤어?
6: 이렇게 비스마르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철과 피, 즉 무기와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이길 수 있다는 철혈 정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았지. 그런데 그때 덴마크 왕이 옛날 독일의 영토였던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 공국을 갖겠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자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연합해 덴마크와의

0: 독일 통일안을 제출해버렸어.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스트리아가
1: 뭐? 프로이센이 통일안을 제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이런 감히 프로이센이 가만 안 두겠어. 전쟁해버려!
0: 프로이센에게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드디어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전쟁을 했는데
1: 저놈 공격해!
0: 프로이센군은 군사를 늘리고 새로운 무기를 구입해 아주 막강해져 있었어.

0: 결국 크로에시아는 이 전쟁을 7주 만에 끝내고 오스트리아를 이겼는데 미리 전쟁을 대비해둔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덕분이었지.
1: 아, 정답!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추진한 정책은
2: 철혈 정책!
1: 네, 정답입니다. 프로이센은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덕분에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북독일 연맹을 결성했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전쟁과 외교를 적절히 구사하며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이 통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3: 어, 불려졌다.
4: 어, 사람들 있어. 안녕.
3: 안녕.
4: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땠나요?
4: 최고였어요. 저도요.
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3: 영기라, 승환아, 김말이 먹자.
4: 어, 김말이 내가 먹어.
5: 김말이야, 형아, 같이 가.
4: 아, 같이 가. 아, 김말이 같이 먹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늘은 뭐 하지? 어?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나?
1: 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함락됐다고?
0: 궁금한데? 오늘은 이거 해보자.
2: 아니야. 난 꼭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
3: 시간을 달리는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이야기. 1453년.
4: 여러분, 지금 중국 배가 왔어요. 빨리 오세요.
5: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6: 갑시다. 갑시다.

0: 여기가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시간?
0: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0: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먼저. 야!
5: 우와! 야, 이거 저절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아, 동로마 제국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왕궁을 털자. 아, 그럼 되겠군.
3: 서로마 멸망 후 1000년 넘게 더 이어온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5: 오, 얼마나 강한 나라길래.
4: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봐. 그 동로마 제국은
3: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무역으로 점점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지.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은 뒤 동로마 제국은 점점 쇠퇴해져 5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영토가 작아져 버렸어. 그런데 이때 신흥 이슬람 강국인 셀주크 티르크 제국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예루살렘에서 셀주크 티르크 제국이 유럽의 성지 순례객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야.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알렉시오스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
6: 이 셀주크 티르크 가만 안 둬. 우리 영토도 자꾸 뺏으라고. 부셔버릴 거야.
3: 마음이 급해진 알렉시오스 1세는 바로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청했지.
6: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세력이 우리 신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같이 찾읍시다.
5: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7: 그렇죠. 예루살렘 찾아와야겠죠.
5: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보자.
3: 동로마의 기독교 신자들을 자신의 영향 아래 두고 싶었던 교황은 예루살렘 찾는 걸 도와주기로 했어.
0: 신이 원하십니다!
3: 교황의 이 한마디에 십자군이 결성되었고
8: 신이 원하십니다!

0: 어떤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약탈을 했지. 이렇게 해서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는데,
1: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0: 1차 전쟁에서는 십자군들이 이겼지만, 와! 3차 전쟁에서는 계속 쳤어. 그러다 4차 십자군 전쟁이 또 벌어지면서 동로마 제국의 비극은 시작되었지.
2: 사람들이 너무 조금 모여서 전쟁 자금이 부족하겠군.
3: 어떡하지? 이러다 예루살렘 근처도 못 가겠는데.
2: 아, 동로마 제국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왕궁을 털자.
3: 아, 그럼 되겠군.
0: 어이없게도 전쟁 자금을 마련한다며 4차 십자군들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해버렸고,
1: 있는 몸을 다 가져가자!
0: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의 침략과 약탈로 동로마 제국의 힘은 크게 약해지고 말았지.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1453년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도시국가로 전락했지만, 주위는 새로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둘러싸고 있었어. 그나마 튼튼한 삼중의 테오도시우스 성벽과 무역 덕분에 동로마 제국은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당시

0: 제국의 새 황제, 그러니까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갖고 싶어 했어.
1: 아니, 그 넓은 땅들도 다 차지했는데 그 조그마한 콘스탄티노폴리스 하나를 못 가져와!
2: 아니, 거긴 삼중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무너지지도 않고 그 바다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1: 아니야, 그래도 난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3: 거긴 선대 술탄들께서도 함락시키지 못한 곳이옵니다. 그냥 두시지요. 말도 잘 듣는데.
1: 아니야, 난 꼭 차지해야겠어.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해지지.
0: 그랬지. 그동안 오스만의 여러 술탄들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었던 거야. 하지만 메흐메트 2세는 거대한 우르반 대포까지 사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을 감행했고, 천년 넘게 그 어떤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던 동로마 제국의 삼중성벽을 무너뜨려버렸어. 오스만 제국은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면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렸던 거야.
4: 아, 정답!
0: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4: 오스만 제국!
0: 네, 정답입니다. 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천년 넘게 제국을 지켜왔던 동로마 제국은 4차 십자군 전쟁 때 큰 타격을 입고 점점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한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이후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이번엔 제가.
6: 아, 잘했어. 아니,
5: 아니, 아니.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6: 예, 배야.
0: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된 후 유럽에서는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까요?
4: 어? 유럽에서요?
7: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양의 무역이 일어나는 가장 큰 국제무역 도시라고 했잖아.
0: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이름도 이스탄불로 바뀌었지. 이스탄불을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무역 상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올려받아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었지. 그런데다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8: 아, 좀 먹어요.
9: 후추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 난다고.
8: 그놈의 후추 타령, 후추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0: 이슬람의 음식 문화를 접한 일반 사람들까지도 후추를 찾으면서 유럽에서는 후추의 수요가 크게 늘었어. 하지만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길목을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무역이 힘들어졌고 후추값이 금값만큼 비싸졌던 거야. 그러자 포르투갈의 왕은 새로운 생각을 했지.
4: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0: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스탄불을 거치지 않고 후추와 향신료를 가져올 새 바닷길을 찾기로 했던 거야. 결국 바스쿠 다가마라는 모험가가 포르투갈의 새로운 바닷길을 찾았고, 또 다른 모험가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여왕을 만났는데,
10: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0: 맞습니다. 육로로 동쪽으로 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동쪽에는 수많은 금이 있다고.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팔루스항을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인도라고 생각한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아냈어. 이렇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내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 바닷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걸 바로 대항해 시대.

0: 라고 하는 거야.
1: 아, 정답!
2: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된 이후 유럽에서 열리게 되는 시대는
1: 대항해 시대!
2: 네, 정답입니다. 온 유럽이 바다로 뛰어드는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면서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등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잘 돼 있어. 나는 간다.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땠나요?
3: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0: 저도 즐거웠어요.
2: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1: 쭉쭉.
4: 영기라, 승환아, 순대 따뜻할 때 먹게, 얼른 내려와.
0: 순대! 순대 내가 사 먹어. 아, 형, 같이 가. 내가 사 먹어.

0: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1: 화성에 가요.
0: 미 항공우주국에서 또 한 번 도전하는 화성 탐사. 발사대에서 대기 중인 우주 로켓을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긴장되네요.
1: 긴장되네요.
0: 화성을 향해 우주선이 발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 탐사선이 무사히 착륙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알아봅니다.
2: 화성 탐사는 늘 어려운 도전이죠.
0: 미 항공우주국은 1960년대 이후로 다양한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내왔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3: LC, you have permission to launch.
0: 우리는 이미 꽤 많은 정보를 수집, 붉은 행성과 지구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다시 탐사선을 발사하는 이유는 화성을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죠. 우리는 제트추진연구소 소속 탑재 시스템 엔지니어 파라 알리베이를 만나 최신 화성 탐사 로봇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탐사 로봇의 이름은 인사이드.

0: 인사이트호가 화성에서 수행하게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1: 화성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우린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선 많은 걸 알고 있죠. 판 구조라든가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든가요. 하지만 화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게 없어요. 화성에도 핵이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아마 지구 같은 지각은 없을 거라 짐작하고 있을 뿐이죠. 아직까지는 화성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인사이트호에 장착한 장비로 화성의 내부 구조를 탐사해서 화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보려고요.
0: 태양계에는 4개의 암석 행성이 존재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 과학자들은 화성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밝혀내기만 한다면 이들 암석 행성의 초기 형성 과정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죠. 이 작업을 위해 탐사 로봇에 장착한 장비는 두 가지. 하나는 지진계로 화성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임무를 맡았고, 열 탐지기는 화성의 표면 아래로 깊숙이 파고들 예정이죠.
1: 이번에 보내게 될 인사이트호에는 화성 표면에서 밑으로 5m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탐지기가 있어요. 아직까진 그 정도로 파본 적이 없죠. 큐리오시티호는 현재 화성에서 활약 중이지만 장비가 작은 삽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늘 놀려요. 넌 요만큼밖에 못 파지? 우린 이만큼 판다. 이건 우리로선 상당히 파격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0: 미국 캘리포니아 패소디나에 위치한 제트 추진 연구소는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 로봇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곳이죠. 2012년부터 화성을 탐사 중인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호도 여기서 제작했습니다. 물론 협업도 활발한데요.
1: 우리 힘만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해내는 건 힘들죠. 록히드 마틴 사원은 전에도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우주선 제작엔 그야말로 최고예요. 이런 대형 탐사는 우리 쪽에서 먼저 계획을 짜놓고 협업을 해보자고 문의할 때도 있어요. 협업은 꼭 필요해요.
0: 인사이트호에 장착할 다양한 장비를 세밀하게 깎고 다듬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인사이트호가 화성에 착륙했을 때 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죠?
1: 화성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놓은 일종의 실내 모의 화성이에요. 저기 뒤에 보이는 건 실물 크기의 인사이트호 복제본인데 화성의 중력에 맞춰서 무게만 조금 가볍게 제작했을 뿐 내부의 구조는 본체와 동일해요. 장비도 전부 복제본이 있고요. 여기서 화성에 착륙한 이후를 연습하죠. 화성에 착륙한 다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장비를 배치하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험을 해요. 밑에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고 경사면에 착륙할 수도 있잖아요. 실험팀에서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장비를 배치할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탐사가 가능할지를 연구해요.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봇이 표면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면 여기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놓고 거기서 가장 좋은 옵션이 뭔지 찾아내죠.
0: 그러니까 탐사 로봇이 화성에 착륙해 사진을 보내면 착륙 지점의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비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한다는 거군요.
1: 맞아요.
0: 이는 설계 단계부터 실물 제작을 마치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린 프로젝트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발사일이 결정되고 아틀라스5 로켓에 탐사 로봇이 실렸는데요. 발사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1: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오랫동안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가서 준비도 하고 장비도 시험했는데 발사대에 우주 로켓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실감이 나더라고요. 와, 진짜 가는구나. 사실 화성 탐사 로봇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든 게 화성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신나기도 해요.
0: 곧이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로 꼽히는 착륙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2: 공포의 7분이라고 하죠.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시속 2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나는 우주선을 시속 8km까지 줄여서 착륙을 시켜야 하니까요.
0: 지구에서 쏘아올린 탐사선이 붉은 행성 화성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 수억 킬로미터 밖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탐사 로봇을 조립하기 위해선 세계 최상급 전문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로키드 마틴사는 역대 화성 탐사에 모두 관여해왔죠. 이제 인사이트 5로 또 한 번 다른 차원의 화성 탐사에 도전할 텐데요. 콜로라도 리틀턴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화성 탐사선 발사부터 착륙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사이트5의 임무는 지진계를 활용해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열 탐지기로 열을 감지해 화성의 내부 구조를 밝혀내는 것. 우리는 발사 몇 달 전 인사이트5 조립이 한창 진행 중인 청정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둘러보려면 위생복이 필수죠. 청정실을 고집하는 이유는 탐사 로봇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에 하나 화성에 지구의 미생물을 옮겨놓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탐사 로봇을 완벽하게 조립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죠. 하지만 무사히 여정을 마치게 하는 건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힘겨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착륙인데요. 화성의 대기에 진입하는 순간이 위험하죠.
2: 보통 공포의 7분이라고 하죠.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우주선은 시속 2만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상태인데요. 특수 단열재로 열을 견디며 속도를 줄여나가고 낙하산으로 더 줄여서 마지막 45초 동안은 추진기로 착륙해야 합니다. 착륙 시 속도는 시속 8km죠.
0: 그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지구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부 자동으로 진행되잖아요.
2: 맞아요. 자율비행 시스템에 따라서 스스로 해야 해요.
0: 무사히 화성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면 곧바로 전원 공급원인 태양 전지판을 펼쳐야 합니다.
2: 먼저 태양 전지판을 펼쳐서 화성 탐사 로봇에 전원을 공급해야만 화성 탐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각종 장비를 모두 배치하는 데만 두 달이 소요됩니다.
0: 장비 배치가 끝나면 지구 시간으로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2: 탐사 지원 센터라고 할 수 있죠.
0: 인사이트5의 모든 움직임을 여기서 모니터하게 된다는데요.
2: 이쪽은 피트예요. 우주선 팀
3: 안녕하세요.
2: 책임자죠. 이쪽은 에밀리예요.
0: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선 어떤 일을 하죠?
4: 우리는 탐사 로봇이 화성에서 원격으로 보내오는 모든 걸 모니터링합니다.
0: 계기판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요?
4: 네. 각각의 계기판은 탐사 로봇의 하위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하위 시스템 중 원거리 통신 시스템엔 무선장치, 안테나 등 탐사 로봇과 원활하게 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게 포함되는데 여기서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전원 시스템의 경우도 여기서 태양 전지판이나 배터리의 상태 등을 모니터할 수 있죠.
0: 착륙할 때 두 분 다 여기서 지켜보시나요?
4: 네, 각종 계기판을 맡은 하위 시스템 담당자들과 모든 걸 지켜볼 겁니다.
0: 다 같이 숨을 죽이고요.
4: 네, 탐사선이 착륙하는 공포의 7분 동안 다 같이 숨 죽이고 지켜보다가 착륙을 하고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후 안도하겠죠.
0: 네, 착륙 순간에 벌레로 변해서 여기 벽에 붙어서라도 지켜보고 싶네요.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부러워요.
2: 네, 굉장한 날이 될 거예요.
0: 멋지네요. 곧이어 발사일이 다가오는 시점, 화성의 갈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5: 화성이 비밀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초기 형성 과정의 지문이 아직도 표면 깊숙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0: 저는 지금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와 있습니다. 발사를 이틀 앞두고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유수의 언론사가 모두 모인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미 항공우주국 인사이트 프로젝트를 계획한 주역들이 와서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기대되네요. 발사가 며칠 안 남은 시점에 열리는 큰 행사가 곧 시작될 것 같으니까 가서 앉을게요.
1: 안녕하세요. 화성 탐사선 기자간담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첫 시작을 연 건 브루스 베너트. 인사이트 프로젝트를 이끈 책임자 중 한 명이죠.
2: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 화성에 가기를 원한 이유는 초기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밝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행성의 형성 과정을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추적해보려 합니다. 사실 지구를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지구 자체에서 단서를 얻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군요. 지구는 지각의 변동도 활발하고 멘틀 대류도 활발해서 형성 과정의 흔적이 모두 지워졌거든요. 따라서 화성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크기를 지녔죠. 게다가 지구와 매우 비슷한 형성 과정을 거쳤는데 화성은 생겨나고 약 2천만 년에서 5천만 년 후 모든 게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표면에선 변동이 많지만 초기 형성 과정의 지문이 아직도 표면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화성 깊숙한 곳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0: 이어서 연구 책임자가 나섰습니다.
3: 현재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양을 갖춘 거대한 행성들도 아직 서서히 식어가는 중입니다. 여긴 화성도 해당되죠. 우린 열 탐지기로 그 온도차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은 하루 동안의 일교차가 무려 60도까지 벌어지는 극단적인 환경을 갖고 있죠. 우리 인간이 화성에서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선 그런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이번 탐사는 행성하고는 물론 인간의 진출 가능성까지 많은 걸 짚어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
0: 다음은 록히드 마틴사의 프로그램 매니저 스튜어 스페이스 차례.
2: 우리는 그간 20차례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는데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이번 인사이트 오 프로젝트도 정례적인 작업 중 하나냐고요. 전 영화 아폴로 13에서 톰 행크스의 대사 한마디를 빌려 대답하고자 합니다. 화성에 가는 건 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특히 착륙이 어렵죠. 힘든 프로젝트지만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0: 톰 호프만은 미 항공우주국 프로젝트 매니저죠.
3: 캘리포니아 토박이로서 기분 좋은 점은 이번 프로젝트가 서부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행성 간 로켓 발사라는 거죠. 만약 캘리포니아 남부에 살고 있고 새벽잠이 없는 편이라 토요일 새벽 4시 5분에 눈을 뜬다면 마당에서 발사 광경을 지켜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점점 커지는 원이 관찰이 가능한 범위를 뜻합니다.
0: 지난 20년에 걸쳐 큐브셋이라 불리는 초소형 위성이 지구 저궤도를 돌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인사이트호가 발진할 때 두 개의 큐브셋을 함께 실어보낼 예정입니다. 마르코 A와 마르코 B로 명명된 이들 위성은 화성으로 가는 최초의 큐브셋이죠.
4: 각각의 위성은 무게가 13kg 정도 되고 크기는 부품을 모두 접어넣을 경우 시리얼 상자와 비슷합니다. 마르코는 우리 과학기술의 집약체죠. 다양한 기술로 무장한 큐브셋을 최초로 행성 간 궤적으로 올려보내는데 이번 발사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0: 과학자들은 태양계 탐사에 큐브셋을 활용하려 애써왔죠. 이번 실험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이어질 장거리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겁니다.
5: 자,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요. 인사이트와 나사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을 쏟아부은 끝에 마침내 인사이트호가 발사대에 자리를 잡은 지금 탐사 로봇을 만든 이들이 어떤 심정일지 우리로선 상상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사까지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5: 정말 기대가 커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보는 첫 번째 발사거든요. 케네디 우주센터에선 봤지만 여기 캘리포니아에선 처음이라 열기가 남달라요. 이곳 주민들은 기껏 정찰비행 정도만 봤지 화성 탐사 수준의 엄청난 행사 같은 건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레요. 발사까지 주민들도 계속 들떠 있을 것 같아요.
0: 곧이어 인사이트 5 발사까지 이제 불과 몇 시간을 남겨둔 상황.
6: T-minus 15 seconds.
7: Go, Alan. Go, center.
8: Go.
0: 오늘이 D-Day예요. 진짜 신나요. 인사이트 5를 화성으로 쏘아 올리는 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발사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약 6년 만에 주관하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죠. 특히 주요 장비 중 두 가지는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화성 내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초민감 지진계를 보내주었고, 독일에서는 화성 표면을 5m까지 파고들 수 있는 열 탐지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조립 과정을 마친 화성 탐사 로봇이 캘리포니아에 자리한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조심스럽게 이송된 건 이미 몇 달 전의 일이죠. 준비 과정의 마지막 마무리는 유나이티드 론치

0: 얼라이언스 측에서 맡았습니다. 이제 인사이트5는 위풍당당한 아틀라스5 우주로켓에 실린 채 발사대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금 우린 타워로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이는 발사 4시간 전에 이뤄지죠. 현재 발사까지 6시간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타워롤이란 아틀라스5 로켓을 둘러싸고 있는 타워가 뒤로 물러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야 로켓이 날아오를 수 있거든요.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관중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서둘렀죠. 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가볼까요? 제트 추진 연구소 사람들도 나와 있었는데요.
1: 안녕하세요.
2: 왔어요.
1: 반가워요. 맙소사. 드디어 오늘이네요.
2: 우리 화성에 가요.
3: 아, 막 떨려요. 제가 오랫동안 열심히 만든 무언가가 화성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얼떨떨해요.
1: 혹시 발사대에 올리기 전에 탐사 로봇을
3: 네.
1: 보셨나요?
3: 어제 발사대에 갔었는데 로켓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1: 우와, 탐사선으로선 인간의 마지막 손길이네요. 우리가 화성으로 직접 가지 않는 한은요.
3: 네, 네.
1: 놀라워요.
3: 기분 좋았어요.
0: 팀 프라이저는 로키드 마틴사와 협업한 엔지니어죠.
4: 로키드 마틴사에서 저 같은 엔지니어를 접촉해 화성에서 진행하게 될 실험을 점검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묻기에 좋다고 했죠. 사실 저도 엔지니어인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누군가가 다른 행성에서 하게 될 실험을 도와준다는 게 재밌었어요. 저도 이번 탐사에 기대가 무척 큽니다. 위에서 카운트다운 좀 빨리 하면 안 될까요? 빨리 타워롤이 시작될 수 있게요.
1: 네, 인류의 지식을 넓혀줄 또 다른 탐사 로봇을 화성으로 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뭔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만 가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4: 네.
1: 발사대에 서 있는 로켓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설레는데요.

0: 진짜로 근사하네요. 이제 탐사 로봇을 실은 우주 로켓이 화성으로 출발하기까지 딱 4시간 남았어요. 화성이요? 곧이어 새벽 3시 역사적인 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기대에 찬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1: 4, 3, 2
2: For launch agency, weather is green with no areas of concern.
0: 좋아요. 시간이 왔어요. 이제 2시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로켓이 발사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밤이 지나가고 기다리던 순간이 오고 있네요. 금방인 거 있죠? 정말 멋져요. 우주 로켓 발사를 보러 갑니다. 화성 탐사선 발사를 보러 온 취재진은 발사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래블핏이라 불리는 곳에 모여 발사 광경을 지켜보죠. 현재 시각 새벽 3시 30분. 몽환적인 시간 속에 저 멀리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척 긴장되시죠?
3: 화성을 상징하는 빨간 스카프를 골랐죠.
0: 붉은 행성. 이제 발사까지 30분밖에 안 남은 거 있죠?
3: 네.
0: 가볼까요?
3: 가요.
0: 네.
4: Status check to proceed with terminal count. Atlas systems. Propulsion. Go. Hydraulics. Go. Launch director.
5: LC, you have permission to launch.
4: Proceeding with the count.
6: We're at T-minus 15 seconds.
7: Go Atlas. Go Center. Go Insight.
0: 어떡해. 진짜 발사하나 봐요.
6: 6, 5, 4, 3, 2, 0.
8: Liftoff. And NASA's Insight, the first outer space robotic explorer to study the interior of Mars.
0: 맙소사, 굉음이 어마어마한 게 마치 로켓이 1위로 날아올 것 같아요.
3: 네.

0: 아틀라스 5 우주 로켓에 실려 화성을 향해 약 4억 8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6개월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사이트1은 약 6개월 뒤인 11월 26일 추수감사절 연휴 첫 월요일에 화성 표면에 착륙할 예정이고 무사히 착륙하게 되면 식구간 여러 가지 실험 장비를 필요한 곳에 배치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암석 행성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일단 첫 발은 잘 디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되겠죠?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0: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비식의 도시 광주. 그 맛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호남의 밥상을 책임지는 광주 양동시장. 코가 뻥 뚫리는 남도 미식의 끝판왕 홍어도 맛보시고요.
1: 와 진짜 맛있네. 좋은 걸로 배워.
0: 신선도는 생명. 주문 들어오는 즉시 재료를 공수해와 어떤 음식이든 다 만들어주는 이곳.
2: 시장이 냉장고야. 싱싱하니까.
0: 후식도 남다릅니다. 젊음과 개성이 넘치는 디저트의 향연 속으로 소문난 명물 간식이 있고 옛날 맛 그대로 미식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곳.
3: 삶으면 쫄깃쫄깃하고 아주 탱글탱글해 맛있어요.
0: 들여다볼수록 진한 맛과 정 그리고 흥이 넘치는 맛거울의 품격 만나보시죠. 호남 최대 도시 광

0: 청주. 오늘은 그 맛의 진수를 찾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두 곳의 전통 시장으로 향합니다. 광주 전남의 전통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양동시장.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복개상가 등 총 7개의 시장이 모인 통합시장입니다. 여전히 찾는 사람들이 많고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곳. 골목골목 깊은 맛을 지키며 오랫동안 서민들의 밥상을 채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곳 상인들의 부지런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1: 첫째는 이제 물견이 좋고 신선도가 좋고 이제 또 친절하고 정성껏 손님들 모시고.
0: 양동시장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0년경 광주천 인근에서 시작해 1970년대 광주천 주변이 정비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무려 110년이 넘는 세월. 특히 양동시장은 전국 최대 홍어 유통지로 명성을 떨치면서 홍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게들도 많죠.
2: 홍어를 그때그때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파니까 홍어가 유명해요.
3: 한번 먹어볼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고
0: 이제. 캬, 바로 요 맛 때문에 홍어를 사려면 양동시장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 눈앞에서 직접 홍어를 해체하고 손질하는 곳들도 있어서 싱싱한 홍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에 별미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생으로 이거는 기름 끄고 찍어서 드시면 돼. 홍어 크니까.
0: 홍어의 간인 홍어에는 홍어 특유의 진한 풍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위. 회로도 먹고 탕으로도 끓여 먹는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없는 홍어는 전라도에선 명절이나 잔칫날에 절대 빠지지 않는 귀한 생선. 그 맛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네요.
5: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장날에 이렇게 홍어를 사가지고 오셔서 통째로 사오셔서 항아리에 지푸라기 숙성시켜서 이렇게 드셨었거든요. 저는 어렸으니까 잘 이렇게 먹지를 못했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좋아하시니까 부모님 위해서 가끔 와요.
0: 홍어회가 부담스럽다면 과일 등 비법 양념이 들어간 홍어 무침을 추천한다는데요.
6: 그냥 고춧가루만 막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감칠맛이 있고요. 순하면서 뒷맛이 아주 깔끔해요.
0: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이곳 홍어 맛에 빠져 단골이 됐다는 분들. 시작은요, 홍어 무침이었단게요.
7: 맛있지?
8: 와, 원래 저희는 본가가 서울이라서 안 먹는데 소개시켜줘갖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싸가는데 와, 진짜 맛있네.
9: 네, 감사합니다.
10: 맞았어?
11: 아, 네네네. 부모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네.
12: 제가 광주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 제사상에 항상 올라갔어요.
0: 누군가에겐 별미이자 또 누군가에겐 특별한 상에 올릴 귀한 생선 홍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동시장을 찾는 거랍니다.
6: 양동시장은 물건이 일단 싱싱하고 믿을 수 있고 품질이 좋고요. 그러니까 더 소매가 또 이루어지고 그래요. 특히 이제 홍어가 전국으로 다 유통이 되고.
0: 얼마나 삭히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는 홍어.
6: 아, 요거는 일주일 된 거예요. 네, 요게 일주일이에요. 요거는 2주일, 14일 된 거. 요거는 20일, 완전 삭힌 거, 20일 삭힌 거.
0: 숙성 단계별로 색깔과 식감, 향이 제각각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6: 이제 일주일째 돼.

0: 그것은 홍어를 처음 드시는 분들 싱싱하고 쫀득쫀득한 맛으로 드시면 가장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때 된 거는 약간 그 알싸한 맛이 나오면서 그게 또 매력있고 맛있고요. 이제 3단계는 코가 뻥 뚫린다 그러고 입천장이 올라가진다 할 정도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단계를 여기 일주일 된 걸 제일 좋아해요. 싱싱한 거.
1: 양동시장에서 홍어 손질만 와 38년?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맛의 자부심을 지켜갑니다.
0: 처음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천막을 쳐서 얼피설키 이쪽 집 저쪽 집 해서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 자, 다음엔 어떤 맛을 찾아갈까요? 어디선가 냄새가 납니다. 시장 골목 안 뭔가 범상치 않은 이곳.
0: 오빠는 계란 후라이. 예.
2: 언니 고구마 좀 주실라? 고구마. 내가 담을 거 언니?
0: 5,000원치 가져가야 되겠어.
1: 아이고 참 바쁘다 바쁘. 혹시 재료 소진?
0: 손걸로 병아 싱싱한 걸로 두가.
1: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달려 나와 싱싱한 재료들을 공수해 간다는데요.
0: 갈게요.
1: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건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조리 시작.
0: 오늘 병어가 굉장히 싱싱하고 크고 주방이 골목이야 다. 미리 장은 안 보고요. 손님이 오시면은 주문을 하면은 그때 이제 살아나가요. 낙지든 병어든 꼴뚜기든 시장이 냉장고야. 싱싱하니까. 사서 쟁여놓은 게 없어. 냉장고에 냉동이 없어. 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그런 맛으로 손님이 오셔요.
1: 손님이 주문한 병어 조림 완성. 이제 시작입니다.
0: 낙지를 사러 가야 되겠네요. 왜요? 네, 손님이 오셔서 낙지 탕탕히 해주시고. 낙지 한상이니까 낙지 담은 거 본다.
1: 이보다 신선할 순 없다.
0: 싱싱해.
3: 보성 국산이에요. 국산. 보성 낙지 국내산.
1: 보성 산 낙지까지 공수해서 참기름에 깨 솔솔 뿌려 신속 신선 정확하게 낙지 탕탕이 대령입니다. 주문하신 분 어떻습니까?
4: 저는 이제 원래 여러 가지 먹는 걸 좋아해서 육해공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좋고요. 싱싱하죠. 왜냐면 바로바로 여기서 사다 주셔서 바로바로 해주시니까.
1: 아하, 주문이 밀려듭니다.
0: 황시리 튀김이네요. 황시리. 저기 새끼라고 황시리라고 있어요. 전라도에. 이게 유명해요. 짜박이 해먹어도 맛있고.
1: 솜씨 한번 발휘하면 어떤 음식이든 척척척.
0: 여보, 맛있게 드세요.
5: 아이고, 너무 많이
0: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1: 덕분에 아는 사람만 안다는 양동시장 상인들의 단골 맛집.
6: 사장님이 솜씨가 좋으세요. 그래서 자주 옵니다.
7: 봄에 꼴뚜기, 그 도다리 그런 것을 사와가지고 여기서 또 그 요리를 해주니까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1: 재료를 직접 사가도 된다고요?
8: 냉이판이 없어도 여기는 사가지고 오면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시장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1: 하하, 맛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0: 손님 오시면은 계속 단골들 또 보고 얼굴 보고 살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시장을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시장을 나와야 재미가 있지. 아프다도 꼴딱 있나지.
1: 양동시장 반찬 골목에 가면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0: 양념이 간이 배어서 아주 맛있는 양념 게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1: 맛의 핵심은 역시 재료.
0: 때 보시면 이렇게 알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끝까지 끝에까지 다 차 있죠. 영광 법성 뻑뻑게입니다.
1: 밥상에 바로 오르는 게 반찬인 만큼 그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상인들.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가 일군 반찬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할머니의 손맛을 배워가는 중.
2: 조선장만 쳐갖고 마늘씨만 썰어넣어서 그대로만 해야지 지 맛이 나.
1: 할머니가 특히 강조하는 건 언제나 김치맛.
2: 문 열고 들어가면 대문이 뜯기 배추지가 대문이에요. 배추지가 맛있어야 그 집 음식이 다 맛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아나 할머니 손맛이다.
3: 저는 원래 춤을 추고 이 친구는 원래 헤어 디자이너 쪽을 하다가 꿈은 잠깐 내려두고 같이 한번 이 일을 도와서 배워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4: 아, 오히려 제가 형보다 이 일을 더 하고 싶었어요.
1: 가업을 잇는 건 좋지만 솔직히 걱정도 많습니다.
5: 먼저 걱정이 앞섰죠. 너무 어리니까. 근데 지금은 지들이 뭐 더 알아서 더 잘 하더라고요, 저희보다.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거 같아요.
6: 네, 맞지, 네. 맞지.
3: 저희 집 김치는 생 젓갈을 갈아서 넣은 배추김치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이 김치를 숙성을 시킨 묵은지가 있습니다. 묵은지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제 김치찜이나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었을 때도 되게 풍부한 맛을 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네, 그날 밥상은 네.
1: 상인들의 자부심 그리고 정성과 노력으로 광주의 맛을 지켜가는 양동시장이었고요. 다음 미식 여정은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1913 송정역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장과는 이름도 분위기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얼핏 보면 번화가인지 시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역사가 깊은 전통시장입니다. 1913년 기차역 개통과 함께 형성된 송정역전 매일시장.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자 시장의 모습도 이름도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지금은 독특한 디저트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됐는데요. 이게 다 청년 상인들 덕분?
7: 처음 창업을 결심했을 때 여기가 100년도 넘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는 이곳에서 어떤 간식을 드셨을까 하는 상상에서부터 양갱이라는 아이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 시장이 젊어지고 개성 있는 먹거리가 등장했습니다.
7: 팥으로 만드는 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양갱인데 12가지 부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맛으로 만들어서 과일이나 크림치즈 등의 이색적인 양갱을 만들었습니다.
1: 전통은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먹거리들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죠. 반찬으로만 생각했던 부각도 1913 송전역 시장에선 맛깔난 간식. 김을 비롯해 연근이나 다시마, 우엉도 훌륭한 부각 디저트로 탄생했습니다.
8: 저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부각을 생각하면 조금은 자극적인 반찬의 이제 맛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겸식으로 해가지고 건강하게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한입 부각으로 재탄생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명물 간식이 있다고요?
9: 어머님 여기 상추 튀김 하나 주세요.
1: 상추를 튀기는 게 아닙니다.
2: 여기 속에

0: 오징어, 미나리, 당근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요.
1: 그런데 왜 상추튀김이냐고요?
0: 광주 상추튀김 하면 오징어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데 요새는 젊은 애들이 웰빙 시대를 좋아해가지고 제철에 나온 야채를 넣어요. 지금은 미나리가 맛있으니까 미나리 상추를 많이 넣습니다. 자, 맛있게 익었죠? 상추튀김 나왔습니다.
1: 오징어 등이 들어간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광주만의 미식.
2: 그래, 여기 와서 옥수수를 또 먹어야 돼.
1: 이분은 상추튀김이 처음이라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으십니까?
2: 서울에서 왔는데 튀김에서 상추 싸먹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이 아삭한 상추에 튀김이 들어가서 조금 더 독특한 식감을 내서 되게 독특하고 맛있습니다.
0: 여기가 역세권이라 열차에서 내리거나 공항이 가깝잖아요. 가까우면 젊은 커플들이 많이 와요. 만남의 장소죠. 기차 타고 와서 만나고 또 헤어지고.
1: 다른 청년 상인들처럼 10여 년 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는 김인석, 박현덕 씨 부부. 과거 중국집에 피자 가게까지 안 해본 게 없지만 지금은 국수 하나에 승부를 걸었답니다.
3: 새우하고 기포리하고 무하고 많이 들어가면 국물도 시원하고 좀 약간 고소하죠.
1: 그런데 정성이 필수인 육수를 준비하다 방앗간에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 전통 방식으로 제면을 한다는 인석 씨의 처형. 그래서 처형이 만든 면을 사용해 국수를 만든다는데요.
3: 잘 되지. 여름철이라 잘 되지. 국수가 또 맛있잖아.
4: 이거 갖고 와서 쓰겠네.
3: 오케이. 잘 많이도 주요, 국제. 네. 어때요? 인심 써요? 처음에.
4: 더 많이 벌으라고.
3: 네, 고맙소.
5: 사장님.
3: 네.
5: 여기 국수가 어때요?
3: 자연 건조 국수라 맛이 좋지. 그리고 이게.
4: 네, 이 국수는 시중에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이게 서서히 자연으로 이틀 정도 말리니까, 기포가 없어서 쫄깃한 맛이 오래 가고 삶아놨을 때 퍼지지도 않고 또 간이 돼가지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면발이 딴 데도 약간 굵은 편이라서 씹힌 맛도 좋고. 통 갖고 왔어?
3: 아, 이제 여기 지갑에 요즘에 다 핸드폰 난 돈 지금 어디 갔다 오?
4: 얼른 가. 다
3: 그냥 저기다 뿅 싸주제.
4: 오늘 갖고 가.
3: 자, 밀어줘 이제.
4: 돈 많이 벌어 가서.
3: 예, 감사해요.
4: 조심히.
3: 예.
4: 자, 이제 난간
3: 잘. 하나, 둘, 셋.
4: 오케이.
3: 갑시다.
1: 곳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 솜씨 발휘할 차례. 국수 맛의 생명은 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면도 잘못 삶으면 맛이 확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면이 가장 맛있게 삶아지는 시간이 있어 솥앞을 떠날 수가 없다는 인석 씨.
3: 8분 삶으면 쫄깃쫄깃하고 13분 넘어가면 아주 탱글탱글해 맛있어요.
1: 인석 씨가 면과 씨름할 때 아내는 재료 담당.
5: 이 집에 대체 메뉴가 뭐예요?
1: 날이 더워지면서 인기인 열무국수. 맛의 비법은 양념이랍니다.
3: 저희 집은 믹서지 안 쓰고 여기 토마토를 좀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새우젓.
1: 비법 양념을 만드는 것도 주방장 인석 씨의 몫.

0: 누가 뭐래도 손맛 하나는 타고났다죠. 과거 운영했던 식당들이 줄줄이 실패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덕에 심기일전 사람들이 좋아할 인석씨만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손맛 하나로 버텨낸 시간. 그래서 이 국수 하나하나는 효자나 다름없다는데요. 그저 1913 송정역 시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 국수들을 맛있게 즐기기만 바랄 뿐. 드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실까요?
1: 이거를 부르러 왔어요. 그제도 와서 먹고 갔는데 또 생각나서 KT 타기 전에 다시 온 거예요.
2: 정말 맛있습니다.
3: 딸기에서 엄청 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맵지는 않고요. 되게 은근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냥 일반 국수하고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0: 하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야경도 아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이야, 4년째 부부가 함께 배우고 있는 살사 댄스.
4: 애기 엄마도 건강하고 우리 애들도 다 잘 되고 그래서 내가 복 받은 사람 같아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0: 이 맛에 산답니다.
5: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면 발목이나 무릎이 좋아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6: 물 바꿀 때마다 내 마음이 더 아파.
5: 그래?
6: 우리 열심히
5: 정말 열심히 주물렀어.
0: 살맛 나는 도시 광주에서 맛과 멋의 품격을 만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투어하고 음반 만들고 계속 반복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을 길 위에서 보냈어요. 네. 아, 이번 13번째 앨범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곡을 제가 가사도 쓰고 해서 만든 앨범이거든요. 제목은 Lost Pieces라고,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내 삶의 조각들,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찾고 있는 건 뭐지? 뭐 이런 사랑에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의심, 나 자신에 대한 의심, 그런 걸 계속 자문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그런 느낌. 저의 일기장 같은 그런 앨범이어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0: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연주를 맡아주시고 계시는 세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프랑스에서 엄청 뜨고 있는 정말 뛰어난 기타리스트입니다. 마티스 파스코. 오넷 콜만, 엘비스 코스텔로를 비롯해서 정말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오랫동안 협연을 많이 해온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베이시스트입니다. 브래드 크리스토퍼 존스.
1: 감사합니다.
0: 이분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젊은 프랑스 드러머 아르투르 알라르.

부모님 두 분 다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았죠. 저희 아빠께서는 합창계 대부셨어요. 2년 전에 작고 하셨지만 엄마께서는 한국 뮤지컬 1세대이셔서 60년대, 70년대 음악을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 보면 야 저게 너무 어려운 거구나 음악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뮤지컬 1호선이라는 너무 좋은 작품에 출연하게 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음악하는 친구한테 내가 노래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재즈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즈가 뭐야? 그랬더니 뭐 대중음악의 원조라고 네가 재즈를 배우면 아마 모든 노래를 다 할 수 있을걸? 구름같이 살자 1년쯤 지나고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은 대부분 진짜 이렇게 허스키하고 깊은 목소리를 가진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들 음악이었기 때문에 아 이런 목소리로는 재즈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재즈 싱어들의 음반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얻고 한 3년만 공부하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 30년째 하고 있게 됐네요. 네.

아, 정말 사람의 목소리는 진짜 놀라워요.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보니까 이렇게 들이마시면서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근데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아니야, 진짜. 이거는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인간의 소리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니나 시몬과 제프 버클리가 불러서 너무나 사랑받은 곡입니다. 이거는 뮤직박스라는 악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뚫어서 악보를 만들어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락 와인.

저는 사실 무대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 뮤지션들과 이 관객들이 지금 이 순간만 있잖아요. 생각하면 너무 벅차죠.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계속 공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네, 그래서 계속 웃게 되나 봐요, 무대에서. 재즈는 늙지 않는 음악이거든요. 100년이 넘었지만 제가 하는 음악은 늙지 않는 그런 음악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마코스의 두 번째 방문지는 스파르타입니다. 여기는 전쟁이 끝나고 재결합한 부부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헬레나가 이 시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시인은 그녀를 다른 인간 여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헬레네는 황금 배틀 앞에 앉은 여주인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이것은 정말 전형적인 저세상 여신의 등장 장면입니다. 여신 칼립소는 황금 북으로 배를 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여신 키르케는 불멸의 배틀 앞에서 배를 짜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다른 어떤 인간 여인도 이렇게 소개되는 법은 없습니다. 곧이어서 헬레네는 초자연적인 직관을 감추려 하지 않고 지체 없이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의 친아들임을 알아봅니다. 호메로스의 습속에 따르면 주인은 손님의 정체를 미리 밝히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낯선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먼저 좋은 자리를 권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한 다음에 통성명을 하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버선을 씻었다는 건 아닙니다. 숙박이 필요하면 좋은 잠자리를 내주고 떠날 때는 선물도 안겨주죠. 헬레네는 그러면 안 되는 순간에서 손님의 정체를 미리 밝히고 있어요. 불문율을 무시해버린 헬레네의 무례한 행동은 인간의 예법에서는 용인될 수 없겠지만 사실 인간 세상 밖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신들은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정보가 필요 없거든요. 키르케도 세이렌들도 오디세우스를 바로 알아보며 지목해버리죠. 이 헬레네의 기이한 행동은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 각각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낸 헬레네는 오디세우스의 트로이아 정탐 일화를 들려줍니다. 자기 몸에 매질을 하고 거짓골로 변장을 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에 잠입을 해서 적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탐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헬레네에게 들키고 말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다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오디세우스의 정체를 오직 헬레네 한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메넬라우스는 헬레네가 트로이아의 목마를 찾아온 일화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헬레네는 남편 파리스를 잃고 데이포보스와 새로 결혼해서 트로이아의 목마를 찾아오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헬레네는 목마의 둘레를 세 바퀴 돌면서 그 안에 매복하고 있는 히랍군의 아내들 목소리를 흉내내요. 그녀의 모사가 어찌나 완벽했던지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모든 히랍인들이 속아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히랍인들의 치밀한 준비와 교묘한 매복에도 불구하고 헬레네는 이 목마의 정체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히랍인이 각각 누구인지도 그 아내들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목마는 인간 지략의 결정체입니다. 전쟁을 끝내버린 이 장치를 고안했던 오디세우스는 도시의 파괴자라는 불멸의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에게나 그런 것이고 헬레네에게 이 목마는 그저 쉽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장난감, 작은 물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위대한 업적마저도 무화시킬 수 있는 신들의 헤아릴 수 없는 힘이라는 아주 익숙한 일리아스의 패턴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일화들이 오디세이아에서 존재론적으로
인간들과 다른 위치에 서 있는 헬레네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자신의 압도적인 우위를 선보이면서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호메로스의 신들은 인간사에 개입을 하되, 즉 인간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기도 하지만 사태를 즐기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상충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면모들이 실은 호메로스의 신들에게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일화에서 헬레네는 어떤 전형적인 호메로스의 신적 존재로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메넬라우스와 헬레네의 재결합 역시 이것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호메로스의 시에서 결혼 생활의 신의라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디세이아 전체에 걸쳐서 어두운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아가멤논 가문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됩니다. 거기에서 클리타임네스트라의 간통은 아가멤논의 피살과 오레스테스의 복수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형인 아가멤논의 비극과는 달리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와 문제없이 재결합을 합니다. 헬레네의 간통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넬라우스는 그녀를

왕비로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요. 이 특이한 재결합은 호메로스 사회의 윤리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신들에게서나 보이는 현상입니다. 오디세이아 8권에서는요, 가수 데모도코스가 노래하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사건이 나오는데 그 정도가 이 시에서 유의미한 유일한 비교 대상이 될 뿐입니다. 간통한 아프로디테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의 위엄을 금세 회복합니다. 신들은 인간들과는 달리 보복도 처벌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신들도 인간들처럼 연민도 슬픔도 토로할 때가 있긴 있죠. 그러나 신들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고통의 영역을 떠나서 복된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디세이아에서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역시 이러한 신적인 특권을 누린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헬레네의 약입니다. 그녀는 이 약을 몰래 술동이에 섞는데 이 약에 대한 호메로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약은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조차 눈물을 마르게 하고 복된 망각을 보장해준다고 그려집니다. 자, 우리는 이 시에서 헬레네라는 그런 캐릭터의 존재가 우리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아주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우스의 딸이라고까지 거듭거듭 소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녀의 위치가 남편의 인생도 바꿔놔버립니다. 메넬라우스도 덩달아 제우스의 사위가 된 덕택에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메넬라우스는 귀향 도중에 바다 노인 프로테우스에게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메넬라우스는 필멸의 운명을 등지고 엘리시온이란 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가 제우스의 사위이기 때문이랍니다. 엘리시온은요, 마치 신들의 거처인 올림포스처럼 늘 온화한 미풍만 불어오는 곳, 폭풍도 없고 눈보라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낙원입니다. 행복한 저승에 가까운 그런 곳이죠. 이렇게 엘리시온이란 곳은 복받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에 지배받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낙원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부부는 엘리시온으로 가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이 그 가게 되는 날짜가 언제가 될지 호메로스는 함구합니다. 이들이 어느 날인가 엘리시온으로 옮겨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여생에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부가 지금 스파르타에서 누리는 환경은 엘리시온이 제공하는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곳입니다.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을 이 사람들은 쉽사리 외면할 수 있습니다. 엘리시온에서도 이런 수월한 삶을 지속하게 되겠죠. 저는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이미 엘리시온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오디세이아의 스파르타는 엘리시온과 동등한 곳으로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메넬라우스와 헬레네의 귀향의 경로가 이러한 추측도 역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서로 다른 두 세계의 근본적인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메넬라우스와 헬레네는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 이집트와 리비아를 거쳐서 많은 여행을 하다가 스파르타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가 방문한 이집트와 리비아는 실제 지리상의 북아프리카의 그 지역들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상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히랍반도에서 이집트는요, 순풍을 받는다면 배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메넬라우스가 방문한 이집트는
바다 새들조차 1년 안에 건널 수가 없는 대양 건너편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커다란 물의 이미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저승을 흐르는 강을 상징하는 물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늘 쓰이고 있죠. 이집트로 가야 한다는 그 예언을 들은 메넬라우스의 반응 역시 특기할 만합니다. 호메로스는 그 말을 들은 메넬라우스의 심장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고 묘사하는데 이 표현은 이 시에서 오로지 두 번만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저승을 방문해야 할 때 나타나는 반응에서 발견이 됩니다. 심장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는 이 표현은요, 저승을 여행해야 하는 인간이 나타내는 공포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리비아도 다녀왔어요. 그곳은 치즈와 고기, 우유가 모자라는 법이 없고 심지어 양들이 1년에 3번이나 새끼를 베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풍요로움이 표현된 구절이 아니에요. 다른 서사시 작가인 헤시오도스는 복받은 자들이 가는 낙원에서 1년에 3번씩 수확이 열린다고 전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현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이 3번의 수확 혹은 3번의 출산 같은 특징은 낙원의 이미지로 보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고 갔던 메넬라우스와 헬레네가 지금 와 있는 이 스파르타는 제게는 이곳이 마치 엘리시온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아내 헬레네처럼 메넬라우스의 특별한 존재론적인 위치는 스파르타에서 텔레마코스가 겪은 일화 전체에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한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이 궁전의 화려함에 압도됩니다. 이 궁전의 비일상적인 속성은 신과 같은이라는 충격적인 수식어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신과 같다라는 수식어는 건물과 연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메넬라우스의 궁전은 이 세상의 어떤 집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집에 가득한 광채 때문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집안을 채운 신비로운 광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스케리아의 알키노스의 궁전과 올림포스 단 둘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텔레마코스가 여행한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고 거기서 만난 존재들도 우리와 같은 조건의 인간들이 아니라 인간 조건 자체를 뛰어넘은 불사의 존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리아스라는 서사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인간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종착지는 반드시 하데스라는 저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도 여신의 아들 아킬레우스도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오디세이아에서는 네스토르가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등장하고 제우스의 호의로 하데스 대신 엘리시온이라는 낙원으로 가는 메넬라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텔레마코스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겪게 되는 일들도 아마 범상치가 않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이 독립운동 하면은 안중근 의사라든가 3.1운동, 또 유관순 열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독립을 향한 그분들의 뜨거운 투쟁의 삶과 희생과 헌신을 잘 기억해야 하겠죠. 자, 오늘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 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일제의 동화 정책에 맞서 싸운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서는요, 이 정체성을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국어 교과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와는 100% 다릅니다. 일제강점기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가 국어였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는 모든 내용이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밖을 내다보는 조선인 소녀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와 함께 이 서정적인 시가 한 편 적혀 있습니다. 일본어입니다만 필요상 읽어보겠습니다. 다이하치 부도노 쭈루 부도노 쭈루와 메노아루 쭈루까 와타시노 마도에 아사모 방모 노비루 부도노 쭈루요 나니오 밑대 노비루 히노 테루 가라스 치라치라 스루까. 이 시를 우리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8장 포도의 덩굴. 포도의 덩굴은 눈이 있는 덩굴인가. 내 창에 아침에도 밤에도 덩굴을 뻗는다. 포도의 덩굴이여 무엇을 보고 뻗는가. 햇살이 비추는 유리창 반짝반짝 하느냐. 예, 이렇게 우리말로 내용을 소개해드려도 됩니다만 굳이 일본어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쳤습니다. 일본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일본어가 국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쳤고 그 일본어에 깃들어 있는 일본의 정서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식민교육을 받고 자란 조선의 어린이는 과연 어떤 모습의 성인이 될까 상상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선어와 조선민족의 문화를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일본말을 하고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낯선 조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을 수립했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선인에 대한 동화 교육이었습니다. 1911년 8월 23일 조선 총독부는 조선 교육령을 제정해 공포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령 2조, 충량한 국민을 양성함을 본의로 한다. 5조, 국민 될 만한 성격을 함양하여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민 교육의 목표는 일왕에게 충성스럽고 착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어, 즉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제의 생각은요, 학교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보통학교 교과 과정과 교수 시간을 보죠. 국어인 일본어는 10시간인데 반해 이 한문과 함께 묶인 조선어는 1학년, 2학년 6시간, 그리고 3학년, 4학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문 학습은 한자를 많이 쓰는 일본어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어는 가르치는 시늉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어는 필수 과목 중 하나였지만 입시에서 배제되었고 이 면석이라도 하려면 일본어가 필수였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직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조선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열기는 기대할 수 없었죠. 1932년 1월 8일 사쿠라다문 앞에는 이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가는 일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어수선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일왕의 모습이 보이자 군중은 술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꽝 하는 배놈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말이 날뛰었고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전 11시 44분경이었습니다. 일왕을 폭살하기 위해 적국의 심장에 침투한 이봉창 의사가 던진
폭탄이 터진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폭탄은 일왕을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봉창 의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조선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01년생입니다. 용산에 있는 문창보통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끝으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어를 일본인 뺨치게 잘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서 사귄 일본인 애인조차 이봉창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검거 후 신문을 당할 때 이봉창 의사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3.1운동 때 아무 생각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신일본인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천황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되는 극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을 겪기 전까지 이봉창 의사는 신일본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 일제의 식민교육이었습니다. 이봉창 의사 말고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식민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들 가슴 한구석 어딘가에 이 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일본어와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는 식민교육은 신일본인들을 양성했던 겁니다. 조선 총독부는 한국 신민을 양성하고 식민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때때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했습니다. 1938년에는 소학교에서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지정했고 1941년에는 국민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했으며 1943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학교에서 폐지했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는 조선어 말살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이 신문에 등장할 정도로 이 총독부의 조선어에 대한 억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조선어, 조선 전사회에서 금지된 조선어는 죽어가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을 기억하시죠? 마지막 수업에 아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료하며 가장 논리적인 언어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죠. 한 민족이 노예의 사슬에 묶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언어를 굳건히 지키는 한 그것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다고요. 노예 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언어를 지키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말이 말살 위기에 놓였던 일제강점기, 우리에게도 아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09년 6월, 국어학자 주시경은 쓰러져가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 주시경은 언어와 국가를 운명 공동체로 인식했습니다. 이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목도하면서도 말을 지키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76년 11월 7일 주시경은 이 서세동점과 일본의 조선 도발이 본격화한 격변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주시경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날마다 한문을 읽고 해독하고 외우는 반복학습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글은 말을 적으면 그만이다. 이 말을 적는 글자가 한자처럼 어렵고 거북해서야 이 어느 겨를에 학문을 터득할 수 있을까? 이 만일 언문으로 우리말을 적는다면 드리는 노력은 적고 얻는 것은 클 것이다. 이 주시경 선생은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자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배지학당에 들어가 세계 지리, 정치 제도, 영어 수학 등 신학문을 배우면서 국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1896년 창간된 최초의 국문신문, 독립신문에 주시경은 약관 20세로 회계 겸 교보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897년 4월과 9월에는 독립신문에 논설 국문론을 발표해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자를 폐지하고 국문을 전용해야 한다. 옥편을 만들고 문법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통일해야 한다. 국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서해야 한다. 이 주시경의 제안은요, 조선어문의

근대화를 위한 국어 연구와 실용의 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독립국을 유지하고 사회적 소통과 자주적 문화 창조를 위해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 언어와 민족이 운명 공동체임을 역설했습니다. 주시경은 1908년 국어연구학회를 설립했고요. 이 우리말에 대한 근대적 연구를 통해 국문법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서를 후학에게 전하기 위해 상동청년학원 국어강습원 등에서 강의했습니다. 1910년 8월 나라가 망하자 백척간두에 몰린 민족의 운명을 감지하고 제자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과 함께 말모의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국어는 일본어였습니다. 조선어와 언문은 국어와 국문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우리말과 글을 국어 국문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에 주시경은 우리 글자에 새 이름 한글을 붙였습니다. 한글은 한 나라의 글이고 하나이고 크고 바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모의 편찬에 박차를 가하던 1914년 7월 38세의 젊은 주시경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습니다. 제자 김윤경은 사인을 체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주시경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도 하고 일본이 뭔가 수상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시경이 세상을 떠나자 이 제자들이 말모의 작업을 계속했지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1915년 최남선이 이 조선 광문의 계명구락부를 결성해서 이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을 재개했지만 안타깝게도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일경에 쫓긴 김두봉은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말모의 편찬은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대사업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31일 한글날,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조선어 연구회가 사회각계 인사 108인을 규합해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선어 연구회가 어떤 생각으로 사전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훗날 가고파의 시인으로 유명해진 노산 이은상이 쓴 이 조선어 사전 편찬의 취지서 중 한 대목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민족의 갱생활 첩경은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근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촉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을 실천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예, 이 낙오된 조선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된 조선인들을 뜻하고 이 갱생할 첩경은 다시 살아나는 지름길을 뜻하니 이는 곧 독립을 뜻합니다. 이 표현만 달리했을 뿐 3.1운동 때 나온 이 선언서, 이 독립선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독립의 지름길이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를 정리하고 통일하는 것이라 선언하면서 그 최선의 방법이 사전을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언어와 결의의 운명을 하나로 보았고 사전을 만들므로써 이 민족어를 보존하고 문화의 기초를 세워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전 편찬에는요, 권덕규, 최현배, 장지영, 이상춘, 이병기, 김범린, 정열모, 이중건, 신명균, 이윤재, 이극로 등 이 조선어 연구의 한글학자들 뿐만 아니라 박승빈, 유옥겸, 최두선, 안재홍, 주요한, 이시목, 정인복, 방정환, 이광수, 로기정 등 이 108인의 조선사회 지도층 인사와 교육과 문학의 전문가들도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영화 말모의에서 소개된 이 사전 편찬실입니다. 1층은 편찬원들이 일하는 제법 널찍한 공간이고요. 이 지하는 마치 이 사전 원고를 숨겨두는 그 비밀 창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제 사전 편찬실은 이 가운데 긴 탁자를 놓고 이 타닥타닥 붙어앉아 일하는 그 좁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전 만들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조선어학회는 가난했고요. 예, 이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연구회에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 책상머리에서 연구만 하는 한글학자들이 이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어 사전을 만든다는 이 민족적 대사업에
적극적

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한 민족 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이극로의 고향 선배 이유식이었습니다. 이유식은 1891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경남 의령의 만석지기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3.1운동 때에는 의령읍 장날 만세 시위를 주동했다가 일경의 수사망을 피해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1920년 귀국해서 안희재, 김효석 등과 함께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했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1926년 서울에서 시대일보사, 1927년 중예일보사를 설립했고 1929년 조선어사전 편찬회에 참여하면서 후원자가 됐습니다. 1936년 봄, 이유식은 장현식, 민영욱, 김양수, 김도연, 서민호, 신윤국, 임혁규, 김종철, 이인, 설태희, 설원식, 윤홍섭, 조병식 등을 움직여 이 사전 편찬 후원회를 조직했고요. 1936년 이유식이 10,000원, 1936년부터 1939년까지 후원회가 10,000원의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10,000원은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당시 화폐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1920년대 후반 경성방직 여공의 한 달 임금이 21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근로자 임금 200만원으로 환산한다면 10,000원은 10억 정도가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전을 만들려면 표준어 선정과 철자법 정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표준어를 정해야 사투리나 비속어 등과 구분 지을 수 있고요. 또 올림말을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철자법이 정리가 돼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풀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 한글학자들은 철자법 제정에 착수했고 136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1933년 한글날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류사회의 말을 표준어로 삼았고 이 맞춤법의 원칙은 표음주의로 하고 단어는 띄어쓴다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던 아래하는 더는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맞춤법 이전 우리 글은요, 일정한 서기법이 없는 무질서한 전근대적 상태였습니다. 이 맞춤법이 발표되자 동아일보는 우리결의 최초의 철자법이 완벽한 것일 수는 없겠지만 이 어문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결의말의 표기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말글살이의 합리적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며 환영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했고요.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해서 이듬해인 1941년 1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민족어 3대 규범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조선어가 탄생했습니다. 조선어 사전 만들기는 더뎠지만 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드디어 조선어학회는 총독부 도서관으로부터 출판 허가를 받았고요. 이 대동출판사의 도움을 얻어서 1942년 3월부터 조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1942년 10월 1일, 이 뜻밖에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한 여학생 박영희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국어를 사용했다가 혼났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박영희를 호출한 형사는 다그쳤죠. 도대체 국어인 일본어를 썼는데 야단을 친 불순한 교사가 누구냐? 그런데요, 영희는요, 이 조선어를 국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상은 이 영희가 실수로 조선어를 쓴 탓에 선생님께 야단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한 건 영희였고 야단친 교사는 뭐 할 일을 한 거였죠. 그러나 이 야스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스다는요, 영희와 영희 친구들을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너로 하여금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게끔 가르친 그 사상이 불순한 교사가 누구냐? 결국 영생여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 조선어학회로 자리를 옮겨 사전편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정태진이 소환됐습니다. 정태진은 천성이 점잖고 과묵한 학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주입한 적도 없고 조선어학회는 독립

운동단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야스다는 정태진을 제자들에게 민족 정신을 주입한 사상이 불순한 교사로 조선어학회를 비밀 독립운동단체로 몰았습니다. 반복되는 고문은 정태진의 인격을 파괴했고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진술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 조선어학회 회원과 관계자들이 검거됐습니다. 끌려온 사람들은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체격이 좋은 이극로조차 고문을 받다가 까무러치기를 수차례 거듭했습니다. 이 회원들끼리 마주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며 뺨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자 치욕이었습니다. 1943년 12월 8일 이윤재가, 1944년 2월 22일 한징이 고문 후유증과 굶주림으로 옥사했습니다. 예심판사 나카노는 이 학회의 활동이 신모 원려를 포함한 민족 독립운동의 점진 형태라고 판결했습니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 원심에서는 이 니시다 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성, 정태진에게 실형을 선고했고요. 이중화, 김범린, 이인, 김도연, 이우식, 김양수 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현식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조선어학회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이 학회를 돕던 후원자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1945년 1월 18일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은 상고했습니다. 정태진은 미결 구금일수를 계산하면 네다섯 달 후면 추록하므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 사카모토도 상고했습니다. 일제 폐망 직전인 1945년 8월 13일 조선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 측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조선은 35년간의 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간혹 해방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중경까지 중국 땅을 전전하며 독립투쟁을 계속했습니다. 1944년에서 45년 한국 광복군은 미 전략 첩보국과 함께 한반도 침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창설된 조선의용군은 소련이 참전하면서 만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은 비록 연합국으로부터 참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해방이 되던 마지막 날까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마자 시작되어 일본이 물러가는 날까지 줄기차게 투쟁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조선어학회는 감옥에서도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이 민족 정체성 수호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윤재와 한징이 역사하자 다른 한글 학자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최현배는 지옥 같은 감옥 안에서도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주시경은 한글을 영어 알파벳처럼 가로로 풀어쓰려고 했습니다. 1914년 유작이 된 말의 소리의 마지막 쪽에서 우리 글을 우리 글이라고 풀어쓴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모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만 이 100여 년 전 타자기를 쓸 때는 음절 단위로 쓰는 한글은 이 타자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풀어쓰기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현배는 스승의 꿈이었던 가로쓰기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이 종이도 펜도 없는 감옥에서 손바닥에 쓰고 살갗에 쓰고 그리고 이불에 쓰고 천장에 그리기를 거듭하다가 이 끝내 가로쓰기를 완성했습니다. 어렵사리 연필과 종이를 입수에 적었고 이 하늘이 도왔는지 들키지 않고 면회온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최현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 가로쓰기가 세상에 잘 알려질 수 있을까? 마침 같은 방에 들어온 청년 둘이 있어

앉혀놓고 가로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한글을 가로로 풀어 쓴 것이네.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면 한글은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때는 이 가로쓰기 안이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될 것일세. 나는 죽더라도 가로쓰기 안은 살아야 하네. 자네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네. 8월 17일 오후 한글학자들은 함흥형무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당시 형무소 앞에서 석방 장면을 목격한 15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몹시 놀랐습니다. 한 분은 들것에 실려 나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이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게 흡사 미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석방된 한글학자들은 기차를 타고 19일 늦은 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미라와 같은 모습으로 옥문을 나선 분들이 다음 날인 20일 안국동에 있는 불교선학원에 모여 학회 재건과 앞으로 할 일을 논의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초인 같은 힘이 나왔을까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8월 25일 한글학자들은 안국동 예배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었고요. 마비됐던 조선학회를 재건했습니다. 살아남은 한글학자들은 민족어를 회복하고 우리말과 글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일에 즉각 뛰어들었습니다. 이금로, 최연배, 이이승, 정인성, 정태진, 이성린, 이중화, 이우식, 김인경 등은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일로 초등과 중등국어 교과서 편찬, 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국어강습회 실시, 월간지 한글속각, 국어사전 편찬 완료 등을 결의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인들은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열망했지만 남북은 분단되었고 남쪽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소의 대립으로 냉전이 시작되었고 통일 독립국가 수립의 꿈은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1948년 8월과 9월에 남북 양쪽에 분단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해방 3년간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해방된 민족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던 시대에 조선어학회는 민족어 회복운동을 선도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국어교과서, 한글 첫걸음을 간행했고 문맹률이 78%에 이르는 조선인들을 무지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사전 편찬도 재개했습니다. 1929년에 시작한 사전 만들기는 1957년 큰 사전 6권 완간으로 민족적 대사업의 큰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한글 전용운동을 전개해 오늘날의 한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말글이 죽어가던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는 우리말글을 지키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옥중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옥에서 풀려난 조선어학회는 민족어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며 새 나라 건설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해 싸운 조선어학회의 언어 독립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0: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인간의 창의성으로 열어가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물리학자라는 말 시청자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생활 방식과 이를 통해 만들어낸 것들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니 사람이 만들어낸 물리학도 결국 문화의 하나이고 또 물리학은 모든 물체의 이치를 알아낸 학문이므로 문화도 물리학의 탐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문화 물리학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은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창의성이라는 문화와 과학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러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I know that we are young and I know that she may love me. But I just can't be with you like that.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 원숭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원숭이는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자판이나 두드립니다. 그리고 100번 정도 두드리게 하면 화면에 다음과 같은 글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한글이 창제된 이래로 이와 같은 글은 없었을 것이므로 이것은 과거의 어떤 글과도 비슷하지 않은 완전하게 새로운 형태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숭이의 글이 창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도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즉, 이 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창의성이 있다고 말하려면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새로움. 이전의 창작물에서 보지 못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영향력. 이후의 창작물에서도 유사한 특징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의성의 중요한 두 조건은 하나를 만족하면 다른 하나는 만족하기 어려운 일종의 경쟁 관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작품들과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고 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새로움과 영향력,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낸 어려운 일을 하는 인물들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창의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기질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혁신가라 꼽히는 인물입니다. 누구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1, 그리고 아이폰 등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창의성인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답했습니다. 창의란 그저 이미 있는 것들을 연결해내는 일이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해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보면 살짝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남들보다 먼저 보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즉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기에 창의성이란 남들과 다른 연결을 발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왜 그는 새로운 연결을 보는 능력을 강조한 걸까요? 이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몇 개 되지 않은 사물들도 서로 연결되는 모양의 경우의 수는 상당히 큽니다. 사물 5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1024가지이며 100개의 사물을 연결하는 방법은 무려 10의 1490제곱가지입니다. 10의 1490승?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100개에 지나지 않는 사물을 연결하는 방법도 이렇게 무한에 가깝게 많으니 여기로부터 의미 있는 연결을 발견하는 능력은 결코 당연하거나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즉 아무 연결이나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부품도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품을 아무렇게나 이어붙인다고 시계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탄생시킬 수 있던 것도 전화, 아이팟, 인터넷을 합쳐보겠다는 의미 있는 연결을 찾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꾼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겠으나 스티브 잡스는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이어낸 것입니다. 즉 그것들을 제일 우아하게 연결해주는 고리를 찾아낸 거죠. 좀 더 역사를 거슬러 가서 과학사에서도 그러한 의미 있는 연결을 찾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이 바로 그 중 한 명입니다. 전 세계적인 명작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존경하던 고대 그리스 지성사 인물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중앙부를 보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왼쪽 아래를 볼까요? 한 사람이 작은 칠판을 보면서 책에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인 A, B, C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는 C제곱과 같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인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수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처음에 이 변수의 관계를 알게 된 뒤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삼각형이든 내가 90도를 이루기만 하면 A, B, C가 왜 이런 관계를 만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뇌는 곧 거대한 희열을 주는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즉, 세상은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라는 것. 이렇게 피타고라스는 시야를 더 넓혀서 우주의 해, 달, 지구와 같은 천차나 행성들의 움직임도 음악처럼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무지카 유니버살리스, 즉 우주의 음악 또는 천체의 조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철학은 플라톤에 의해 이데아론으로 발전했고 이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의 지동설,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토대를 위해서 천체 역학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자연과학자는 물론이고 인문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이죠.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기존의 기술들을 연결해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만들어냈고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발견,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주로 연결해서 자신만의 철학, 무지카 유니버살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미 있는 연결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폰과 피타고라스 철학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이번에는 예술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미술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준 화가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미켈란젤로, 어떤 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반 고흐. 다양한 이름을 대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클로드 모네입니다. 클로드 모네는 인상주의라는 화풍의 창시자로 미술사에 거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모네는 야외에서 인간이 감각하는 대로 자연의 모습을 그린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네의 1899년 작품 수련과 일본식 다리를 들여다보면 모네의 화풍이 왜 당시 미술계에
그토록

큰 충격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깔을 띈 화소들이 공간적으로 특별하게 배치된 결과물이죠. 비슷한 빛깔의 화소가 큼지막하게 뭉쳐서 주변과 잘 구별되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그림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서양의 그림들은 종교화나 정물화 속에서 주제와 배경의 경계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 작품인 성가족 같은 작품은 한 컷의 컬러 만화를 보는 것처럼 색과 선의 명확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미켈란젤로의 성가족과 모네의 수련과 일본식 다리를 비교해서 볼까요? 모네의 그림은 주제와 배경의 경계가 흐릿하고 빛깔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당대 미술계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음악계에서도 모네와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인물, 바로 아방가르드, 전위음악의 선두주자 존 케이지입니다. 그는 악기들을 비표지적인 방법으로 연주하거나 악기 안에 새로운 부품을 끼워 넣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끊임없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4분 33초라고 부르는 제목의 곡은 실험의 최고봉이라고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제목대로 4분 33초 동안 연주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주자는 무대에 나와서 그냥 피아노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케이지는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음도 연주하지 않은 공연장은 고요할 것 같겠지만 사람들의 숨소리, 기침소리, 부스럭거림, 바람의 창틀이 흔들리는 소리, 천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즉 케이지는 연주자, 악기, 관객과의 경계를 넘어서 기존과는 아예 새로운 음악 형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이 작품을 두고 이것은 음악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음악은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는 정식 음악으로 인정받고 이제 그는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모네 그리고 케이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익숙하고 안락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정상 상태를 깨버리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렵다는 이유로 변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새로운 자극이 넘쳐나는 변화의 시대에 새로움과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흐리고 부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네와 케이지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연결을 찾아낸 스티브 잡스, 피타고라스, 그리고 도전적인 경계 넘기를 시도한 모네, 케이지, 네 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포스트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를 재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에게 배울 것은 뛰어난 창의성 그 자체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은 개성만큼 다양하거든요. 하지만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은 삶의 자세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남긴 말들을 되새기면 우리도 조금은 더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우아한 연결과 경계 넘기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로 하겠습니다.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정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지난 시간에 라틴어 명사, 1변화 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제2변화 명사에 대해서 준비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틴어 1변화 명사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오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반드시란 말은 좀 싫어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내가 외웠던 것들,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준비한 만큼 안 나오는 게 뭐다? 공부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제자들에게 선생님 변호사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요? 이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준비한 20% 갖고 통과할 수 있게끔 내가 가진 것의 20%만큼으로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그 틀이 크다면 그 시험에 내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제가 느끼는 공부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1변화 명사를 했습니다. 1변화 명사의 특징은 아로 끝나고 속격이 에, 로사, 로세로 끝나고 대부분의 성이 무엇이다? 여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초급 라틴어를 배울 때, 기초적으로 라틴어를 배울 때는 이 예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예외는 예외를 다룰 수 있을 만할 때 그때부터 이제 예외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변화 명사에는 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은 이제 바로 무엇? 2변화 명사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근데 2변화 명사는 아까 1변화 명사는 한 가지 유형밖에 없었는데 2변화 명사부터는 한 가지 유형이 아닙니다. 어미가 우스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르형으로 끝나는 명사가 있고 형태로 어미가 끝나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이변화 명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 형태의 이변화 명사 가운데 첫 번째 이 우스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도미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도미누스. 아 그러면 이 도미누스라는 단어는 어떤 주인일까? 성이 여자 주인일까? 남자 주인일까? 상상을 해야지. 예, 남자 주인입니다. 남자 주인. 그럼 여자 주인은 어떻게 될까? 여자 주인. 어? 여주인. 여주인. 1변화 명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아로 끝난다고 했죠? 예, 도미나. 세미나 하면 여성이 됐던 것처럼 도미나 하면은 여자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남자 주인은 도미누스. 여자 주인은 도미나가 됩니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철자 D를 소문자로 썼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철자 D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어떤 주인이 되느냐? 우리가 영어의 Our Lord,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얘기할 때 철자 D로 쓰면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그 유일신 땡땡땡. 저는 하느님인지 하나님인지 왜 그 신 이름 하나 부르는데 우리는 통일을 못하는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 생각이 전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그 히응 니은 니은이 됩니다. 자, 이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데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우스라는 것도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D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데우스가 되면 어떤 신? 유일신, 그 히응, 니은, 니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라틴어의 표기입니다. 도미누스, 남자 주인, 여자 주인은 도미나. 그러면 자 남자 신 데우스, 그럼 여자 신은 무엇이 될까요? 여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신이야. 그러니까 그리스의 모든 여신들을 부를 때 데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오늘 또 확실하게 하나 또 딱 머릿속에 꽂힐 수 있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신은 데우스. 그러면 여자 신은 데아.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이제 라틴어가 처음 로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썼다가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이 데우스, 대문자 D로 쓴 데우스만 남게 되고
이 대하 여신도 없어지고 소문자 대우스 남자 신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 유일신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신들은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여신들이 없어지면서 그 전에는 신전에 남자들만 가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일할 수 있었어? 여자들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신전의 제사장은, 제관은 남자만 존재하지 않고 누구도 존재했어? 여제관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대우수, 대문자 D로 바꾸면서 그다음부터 무엇이 없어지냐? 여자 제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성직자는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남냐? 남자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내려오게 됐고, 그 개념이 종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개념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문화에 유효한 개념으로 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도미누스를 설명하면서 이제 딱 학생한테 아주 쉬운 문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도미나, 에스트, 인, 까사. 자, 지난 시간에 일변화 명사를 하면서 까사, 까세 뭐라고 했죠? 예, 집입니다. 그러면 인이라는 전치사가 딱 들어가면 아, 우리가 알아. 인은 장소, 인 다음에 장소 어디 어디에 됐어. 그럼 에스트는 이거 모르는 건데, 아, 에스트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의 단수 3인칭, 이즈입니다. 자, 그러면 도미나가 있다, 어디에? 집에.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여주인이 집에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그냥 중간고사 때 학생들에게 한번 아주 쉬운 라틴어 문장을 내고 번역을 해봐라 하고 이제 줬는데 답안지를 봤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답은 저는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여주인이 집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맞는 겁니다. 하여튼 여주인이란 뜻을 담고 있는 모든 단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참 창의력이 뛰어났습니다. 마님이 집에 계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참 내가 그 학생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아, 자네는 참 남학생이었는데 참 상상력이 뛰어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니까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가의 그 길 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마님이라고 해석한 그 친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도미누스. 여러분은 이 단어를 모른다고 했는데, 자, 아까 지난 시간에 로사는 로사, 로세, 로세, 로삼, 로사. 그 다음에 복수는 로세, 로사룸, 로시스, 로사스, 로시스. 여러분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렵죠? 자, 그러면 이 이변화 명사의 제1형은 어떻게 변하느냐? 도미누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형태는 똑같습니다. 아까 주어가 되는 격은 우리 조사 읊는 이가가 들어가서 주인이 됐습니다. 도미누스, 그 다음에 도미니, 주인의, 그 다음에 도미노, 주인에게, 도미눔, 주인을, 도미노, 주인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근데 딱 하나 안 한겠습니다. 혹격, 도미네입니다. 주인이여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 혹격을 도미네, 그리고 대문자 뒤로 쓰면 어떻게 돼? 주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는 도미니, 도미노룸, 도미니스, 도미노스, 도미니스, 도미니 이렇게 됩니다. 딱 이변화 명사 우수형 형태만 그 혹격 형태가 다른 것과 달리 딱 네 에로 끝납니다. 나머지 1, 2, 3 딱 거기는 다 주격과 혹격의 모양이 같습니다. 자, 도미누스,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파메 베스테 에트 벨로 리베라 노스 도미네라는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파메, 그 다음에 페스테 에트. 에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 엔드, 그리고라는 등위 접속 씁니다. 에트 벨로, 그 다음에 리베라 노스 그 다음에 쉼표가 들어가고 도미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다? 도미네 주여, 대문자 D니까 주여, 혹격입니다. 아는 무엇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입니다. 탈격을 요구합니다. 파메라는 것은 기근, 파마, 파메. 우리 일변화 명사 때 배웠습니다. 기근, 배고픔. 베스테, 베스테가 뭘까요? 베스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엄청나게 어떤 한 감염병이 인류를 힘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의 이름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패스트입니다. 이 패스트라는 이 병의 뜻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질병이다라고 이미 중세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질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면 아주 검은 죽음, 흉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문을 보여줬듯이 아파메 베스테 에트 벨로 리베라 노스 도미네. 그 뜻은 뭐냐면 주여, 우리를 기근과 흑사병과 전쟁으로부터 구하소서, 구해주소서라는 기도문이 중세에 있을 정도로 중세 사회에서 이 패스트, 흑사병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탈리아에서는 그 무지막지한 그 패스트, 흑사병, 그 베스테, 저거를 누구에게 부르냐면 말괄량이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캐 베스테 이렇게 말안 듣는 녀석이 있다니라고 부를 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누스 말루스, 이 말루스 나쁜이라는 이 형용사는 이 형용사가 명사가 돼. 보누스도 형용사가 명사가 돼. 어떻게? 보누스 보나 보눔. 이 중성 형용사였으면 이 형용사가 존이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뭐? 선. 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말루스 말라 말룸 하면 뭐? 악. 선과 악. 자, 선과 악을 라틴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보눔 에트 말룸. 아, 벌써 라틴어. 오, 선과 악. 우리가 이제 한글로 선과 악 그렇게 써도 참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언제 딱뭐 글을 쓰는데 선과 악 하는데 보눔 에트 말룸 하면 엄청 더 있어 보이죠? 자, 우리 수업의 목적을 충분히 지금 100% 달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틴어 이제 이변화 명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미쿠스, 아미치. 자신이 없습니다. 친구입니다. 이탈리아의 친구라는 단어는 뭐냐? 아미꼬입니다. 이탈리아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라틴어의 단수 탈격에서 그 단어를 채택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를 배울 때, 야, 얘네들이 왜 라틴어 배우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게 이탈리아 사람이 라틴어 배우는 걸 어려워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바로 자기네 단어들 다 보면 바로바로 호환이 될 텐데, 그걸 왜 이렇게 애들이 힘들어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라틴어 배우는 거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 저희가 처음 수업할 때 라틴어는 자연스럽게 배우는 언어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인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가 어려운 겁니다. 자, 아미쿠스라는 것. 자,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원래 명사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미쿠스, 아미카, 아미꿈이라는 형용사, 친근한, 친한이라는 형용사가 명사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마치 보누스 보나 좋은, 말루스 말라 말룸, 나쁘니 무엇이 됐다? 명사가 됐던 것처럼 이 아미쿠스라는 단어도 원래는 형용사 아미쿠스, 아미쿠스, 아미카, 아미꿈, 친근한, 친한. 그 친근한 사람이 곧 나의 무엇이다? 친구이다.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자, 친구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또 존재합니까? 친구가 아닌 원수가 존재합니다. 그 친구가 아닌 원수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니미쿠스라고 부릅니다. 아,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인 들어가면 반대 뜻이라고 무조건 외웠는데 그게 뭐 어디서 나왔어? 아, 이거 라틴어였구나. 라틴어에서 그런 문법적인 규칙이 나왔구나. 이제 이런 설명 더 이상 안 할게요. 라틴에서 영어 이거 나왔어. 이런 설명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다 원래 오리지널인데 뭘 자꾸 설명을 해. 근데 대신 왜 자꾸 그걸 설명이냐면 우리가 너무 라틴어를 접할 기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라틴어 배우고 싶어도 그걸 배울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아미쿠스, 이니미쿠스, 친구, 원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만 존재하는 것 같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 한국의 귀국에서 라틴어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 학생,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양 법제사라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라틴어 수업처럼 서양 법제사 수업도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저한테 딱 싫은 게 하나 있다. 채점하고 성적을 공지하는 게 너무 싫다고 그랬습니다. 학부와 달리 법학 전문대학원은 정말 촘촘하게 성적을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매게 됩니다. 저는 그런 교육 체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너무나 좋았지만 지금도 왜 저에게 강의를 안 하세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의 자체는 싫어하지 않지만 성적을 매기고 그거 이후에 그 과정이 별로 저하고는 맞지 않아서 저는 강의가 참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자, 성적을 처음에 한국에 와갖고 성적을 이렇게 딱 1등부터 꼴찌까지 매겨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 그 수업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음에 시험을 이렇게 볼 겁니다. 그 성적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어떤 한 학생이 정말 실제로 성적을 시험을 잘못 봐서 아니면 공부가 잘 준비되지 않아서 성적이 나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만약에 이 학과목의 성적이 안 좋아서 어떤 그 불이익이 있다면 이 학생과 성적을 자기의 성적과 바꿔줄 친구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거기에 동의하고 바꿔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A 나왔는데 그 C 나온 친구하고 내 성적을 바꿔줄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한 학생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실제로 그두 학생의 동의에서 성적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어요. 물론 C를 A로 바꾼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 학생과 저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 지금 그 친구를 보면은 제자라고 보지 않고 저는 저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미쿠스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고맙다 하면 그라시아스라고 얘기합니다. 고마워, 땡큐라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이게 라틴어로 정식으로 땡큐입니다. 고마워. 그러면 영어의 You're welcome. 그건 어떻게 쓸까, 라틴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노네스트 카우사. 디비 그라시아스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노네스트 카우사. 노네스트 카우사를 직역하면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너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너한테 땡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어쩔 줄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은 이유가 없어.

non est causa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라틴어의 고맙다는 것에 대한 인사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만 더 많은 순간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무언가를 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제자들이 제게 와서 선생님 왜 이렇게 저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에게 갈 것을 네가 받은 것뿐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것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좀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숨쉬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아 내가 좀만 건강했으면 쫙 날아갈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는 이것이 아주 유용한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냥 잘난 척 엄청 했을 텐데 맨날 이렇게 좀 달리려고 하면 살짝 뭐가 문제가 오고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 겸손해지게 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의 이 몸을 통해서 늘 겸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변의 명사 우스의 형태가 있다. 그 다음에 이변의 명사 에르 형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변의 명사의 형태로 끝나는 어미가 형태로 끝나는 이세 가지 명사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에르로 어미가 끝나는 것을 하겠습니다. ER로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명사 뿌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뿌에르, 소년. 그러면 그 다음 속격은 어떻게 되냐? 뿌에리, 뿌에로, 뿌에룸, 뿌에로. 아, 이제부터 볼 이변화 명사의 특징은 처음 주격은 어떤 것들은 우스로 변하고 어떤 것들은 에르로 변하고 어떤 것들은 움으로 변하지만 그 다음 어미 변화는 어떻다 모양이 같다. 자, 라틴어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고 많은 그 문법적인 설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규칙이 없다면 머리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변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게 있어? 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복잡해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라틴어는 그러한 언어 체계입니다.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한 단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면 무엇이 있다? 규칙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바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베르붐, 베르비, 베르보, 베르붐, 베르보, 베르붐. 처음에 주격의 어미만 움으로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베르비, 베르보, 베르붐, 베르보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안 들어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 공부할 때, 외국 공부할 때 엄청나게 들었어요. 뭐? 뭐? 그 단어입니다. 자, 베르붐. 그래서 이거를 딱 떼어내면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라틴어를 몰랐을 때는 그냥 막 외웠는데 라틴어를 조금이라도 지금 수업을 듣고 나니까 언어가, 유럽어가 어떻게 돼?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나면 내가 어떤 유럽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라도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 스페인어에 대해서, 불어에 대해서 나 몰라 라고 말해도 라틴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 라틴어를 통해서 무엇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유추하는 능력, 그다음에 단어들의 의미를 유추해 나가는 능력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르붐,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붐이 또 대문자가 딱 베르붐이 또 대문자가 딱 되면 어떤 뜻이 되느냐? 어떤 뜻이 될것 같습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그 성경 문구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In principio. 에라트 베르붐. 인 프린치피오, 태초에, 처음에, 시작에, 무엇? 베르붐, 말씀이 계셨다. 학문은 공부한다는 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게 되는데, 그 확인에 대해서는, 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박지향입니다. 저는 서양 근현대사, 영국사, 아일랜드 역사, 그다음에 제국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슬픈 아일랜드입니다. 흔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태리인들과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는 그 아일랜드와 비슷합니다. 이태리인들과는 노래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것밖에는 별로 다 비슷한 점이 없어요. 그런데 아일랜드와 우리는 정서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강대국 옆에서 겪은 고초와 식민지 경험, 강한 민족주의 정서, 현재 아일랜드 섬이 북아일랜드와 남쪽 에일의 공화국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분단 상황과 비슷하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인 점 등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일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지금부터 우리와 비슷하지만 낯선 아일랜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과 아일랜드는 어떤 점에서 유사할까요? 일단 그 지정학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 두 나라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나라라고 불렀어요. 인류 역사상 이처럼 고난을 겪은 민족은 없었다. 우리는 정복되고 멸시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한 나라는 이웃에 있는 사악한 영국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한편 영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자부했고 또 그렇게 평을 들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아일랜드를 하얀 껌둥이라고 불렀고 더럽고 무식하고 거짓말쟁이고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이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폄훼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영국에 돌리면서 자기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우월함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아일랜드 민족의 경건함과 순수함을 앞세웠습니다. 모든 자신들의 불행과 잘못은 이제 영국 탓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영국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사실은.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을 증오하면서도 모방했습니다. 이거는 아일랜드인들만이 아니고 식민지 경험을 겪은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증오하면서 모방하는 이러한 아일랜드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한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이 됐어요. 그때는 아일랜드가 상당히 경제적 성장을 보여서 잘 살게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 제3세계의 의식을 가진 제1세계였다라는 이제 평을 들었던 것입니다. 한국과 아일랜드는 20세기 후반에 아주 경제적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일랜드는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비슷하죠. 아일랜드 섬은 현재 북아일랜드와 남쪽의 에일의 공화국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데 북아일랜드는 현재 그 영국의 일부로 존속을 하고 있고, 아일랜드 남쪽은 에일의 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분단 상태하고 매우 흡사한 것이죠. 자, 이처럼 한국과 아일랜드는 여러 면에서 가장 비슷한 그런 역사적, 정서적 경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브리테네아라고 하는 영국을 의인화한 존재의 사진이에요. 대단히 이제 당당하고 사자를 옆에 항상 거느리고 있는 이런 당당한 모습이죠. 그에 반해서 아일랜드의 사람들은 거칠고 뭐 정말 이성적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뭐 이런 이제 술 취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와 영국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켈트족의 일부가 아일랜드 섬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세기 정도부터입니다. 아일랜드의 초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기원 후 432년에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것이에요. 사실 성 패트릭은 오늘날도 아일랜드의 수호신인데 재미있게도 성 패트릭 스스로는 아일랜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국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 아주 완전히 아일랜드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세기에 영국인들의 일부가 아일랜드 섬으로 또 이주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이 그 당시에 이주해 온 영국인들은 이제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16, 17세기에 이주해 온 신교도들이었어요. 16, 17세기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이제 튜도 왕조였죠. 그때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둘러싸고 로마 교황과 이제 갈등을 벌이고 가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영국 국교회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일랜드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교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톨릭들과 이제 새로 이주해 온 영국인들, 신교도인들 간의 이제 갈등이 이제 아주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나폴레온 전쟁이 시작될 때 1798년경에 아일랜드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요. 영국에 대항하는 봉기.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나폴레옹 전쟁과 이제 프랑스 대혁명 전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의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영국의 적국이었던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봉기를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일랜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영국의 방위를 위해서라도 아일랜드를 그냥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1800년에 아일랜드를 공식적으로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중요한 두 나라 간의 사건이 이제 감자 대기근이에요. 1846년부터 1850년 정도까지 계속이 됐는데 이 감자 대기근으로 인해서 아일랜드인들의 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영국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영국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완전히 정점을 치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1916년에 일어났던 부활절 봉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때도 역시 1916년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에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일부가 영국의 적국인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는 또 봉기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어떻게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은 무슨 전면전은 아니고 이 게릴라전이에요. 그래서 이 게릴라전에서 이제 두 양측이 전부 다 지친 끝에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영제국 하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독립국을 이제 유지하는 뭐 이런 형태의 타협이었는데 이러한 자유국이 1922년부터 한 20여 년 계속되다가 결국 아일랜드는 1949년에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일랜드와 영국은 12세기

20세기부터 시작을 한 오랜 갈등의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온 영국인들은 누구일까요? 아일랜드의 인구 구성을 보면은 압도적인 다수는 물론 원주민인 켈트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게일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구 구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튜도 시대 이전에 온 영국인들인데 이들은 카톨릭이었고 원주민들하고 별 문제가 없이 동화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 17세기 튜더 스튜어트 시대에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신교도들이에요. 이들이 앵글로 아이리시,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아일랜드의 엘리트로 이제 군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하면서 한동안 아일랜드의 엘리트로서 이제 군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신교도들 안에서도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 국교회를 믿는 사람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장로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81년 당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인구 구성을 보면은 영국 국교회를 믿는 신교도들이 12%, 그다음에 장로교를 믿는 신교도들이 9%, 나머지가 79% 정도가 이제 카톨릭 원주민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신교도 안에서도 이제 구분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카톨릭 교회에 대한 그 반대에서는 서로 일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야말로 이제 아일랜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들이 이들 영국계 아일랜드 출신들이에요. 걸리버 여행기를 쓴그 유명한 조나선 스위프트, 그다음에 보수주의 이념의 기초를 닦은 에드먼드 버크, 그다음에 이 나폴레옹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죠. 그 웰링턴 공작이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격파를 함으로써 나폴레옹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웰링턴 공작. 그다음에 19세기, 20세기에 영문학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던 오스카 와일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그다음에 조지 버나드 쇼. 예이츠는 1923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버나드 쇼는 1925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냥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사실은 영국계 아일랜드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스카 와일드가 더블린 출신이라는 걸 듣고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와일드는 아주 전형적인 영문학의 어떤 그 정통적인 그 문인이었는데, 그가 더블린 출신의 영국계 아일랜드인이었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사실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은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태어난 땅, 아일랜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영국 문화에 대한 흠모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웰링턴 공작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에게 당신은 뭐 더블린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웰링턴 공작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사람이 말이 되는 건 아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영국적 기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9세기 후반에 들면은 이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이제 고뇌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1798년에 영국에 대항한 아일랜드인들의 봉기인데 이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도 사실은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관계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대사건이 바로 감자 대기근 사건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840년대에 이제 감자 마름병이라는 것이 돌면서 이 감자 수확이 이제 폭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아사자가 100만 명 이상이 나오는 이런 대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사자가 100만 명 이상 나왔다는 것.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나왔다는 것.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사건, 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 질문들이 있었고 또 설명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일랜드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감자 마름병을 보내셨지만 대기근의 원인은 영국이다. 이렇게 이제 대기근이 영국, 오로지 영국 탓이다. 이렇게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실상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영국의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영국인들이 사실 그이 감자 대기근 초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제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46년 9월부터 이 대기근의 이제 징조가 보였는데, 영국 그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하고 한 거는 47년 전반기에 이르러서예요. 그러니까 1년, 거의 2년 가까이의 시간을 이제 그냥 보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영국 정부, 위정자들, 지식인들의 그 정신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자유방임 경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이제 그 주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그이 마름병으로 인한 그 경제적인 불황은 또 이제 다시 그 극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호황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러니까 정치가 너무 경제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방임 경제였고, 영국인들이 이때 이러한 자유방임 경제를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인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아주 게으르고 그 술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기근은 이러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의 게으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필요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대기근 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아일랜드인들의 다수는 가톨릭 교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산하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기는 대로 낳는 게 이제 자식이었는데, 대기근 후에 놀랄 정도로 이 아일랜드인들이 그 늦게 결혼을 하고 자녀 수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근 자체는 1850년경에 끝났지만, 그 후에 1870년까지 여전히 한 2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어요. 그래서 1870년대, 80년대 이르면은 이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40% 이상이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거대한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해외로 이제 주로 어디로 갔느냐면 영국의 맨체스터와 같은 산업지구,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 갔는데, 그나마 이주할 비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100% 안전하게 이 도착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약 20%가 배 위에서 죽거나 혹은 도착 직후에 사망을 했어요. 이러한 그 대기근을 겪으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영국에 대한 그 적대감이 급속히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대기근 후에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갖는 이제 그 적대감이 강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 간에는 영국 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치를 획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일랜드 자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완전 독립이 아니고 영제국 내에 남아 있지만 그이 독립국가에 비슷한 내치에 한해서는 이제 자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캐나다나 이제 호주와 같은 그런 식의 정치 체제를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을 전개한 지도자가 바로 찰스 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넬은 역시 영국계 아일랜드

신교도였지만 가톨릭 아일랜드 사람들로부터도 그 무한한 그 신뢰와 충성을 가지고 있었던 마치 그 무관의 왕과 같이 아일랜드에 군림을 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10여 년 동안 아일랜드 자치 운동을 이끌었던 파넬이 1890년에 갑자기 이제 몰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파넬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영국 여성 오쉐이 부인이라고 하는 유부녀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이제 자식까지 낳고 살았다는 것이 졸지에 이제 그 폭로가 되는 것이죠. 그 폭로를 한 사람은 바로 그 오쉐이 부인의 남편이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파넬의 정치적인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 자기 이익을 취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부인과 자기 부인과 파넬의 내연관계를 이제 폭로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도들 사이에서의 충격은 이제 말도 못했죠. 특히나 그 민족의 가톨릭 그 아일랜드인들의 경건함과 순수함을 그냥 그뭐 철딱같이 믿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파넬의 이런 그이 내연관계는 이제 심각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은 그이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의 지도력을 벗어나서 우리들끼리 이제 민족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한 그런 이제 그 의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톨릭 신앙이야말로 바로 아일랜드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아일랜드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영국계 아일랜드 신교도들이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 아일랜드인들은 가톨릭 신앙만이 아일랜드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개신교를 믿는 신교도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수백 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아일랜드 음식을 먹고 살았다. 우리가 아일랜드인이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90년대부터 한 20, 30년 동안 누가 아일랜드 민족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이제 양 집단이 갈등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자기 스스로가 아일랜드인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영국계 아일랜드 신교도들이 이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파넬의 몰락과 카톨릭 민족주의의 강화와 더불어서 이제 이 문화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두를 하게 되는데 그 자치운동이 이제 정치적인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운동이 이제 그 좌절하면서 이제 그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은 이제 문화적인 그런 저그이 길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계 아일랜드 신교도들과 카톨릭 아일랜드 간의 그두 문명의 전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카톨릭 아일랜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의 수비대이고 어쩌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영국인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아일랜드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 아일랜드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일랜드가 그동안 너무나 영국화됐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문화 민족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탈 영국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탈 영국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언어를 이제 되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제 모든 아일랜드 거주민들이 다 영어를 당연하게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 그 오랜 그 자신들의 언어인 이미 사장되어 버린 게일어를 이제 부활을 시켜서 게일어를 일상의 언어와 공적인 언어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게일어 부흥 운동을 시작을 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그 이데올로기를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은 독일 민족주의의 그 피히테와 헤르더가 주장을 했던 언어 민족주의에서 따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민족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은 결국은 그 혼을 빼앗긴 것이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언어 민족주의의 그 아주 핵심인데 그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이

게이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때 인구가 이제 400만이라고 치면은 이 게이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3만 명에 채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장되어 버린 그런 언어를 이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이로 부흥 운동이 189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영어를 사용하지만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영국계 아일랜드 신교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영어로 시를 쓰고 영어로 이제 그걸 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예요. 예이츠는 이제 아일랜드를 대단히 깊이 사랑한 그런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게이러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일로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이츠 입장은 뭐냐 하면은 영어로 쓴 아일랜드 문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근대어를 세계 통영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을 전 세계에 그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이츠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이츠는 이 아일랜드의 그 민담에 나오는 그런 여러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소재로 하는 극과 시를 써서 아일랜드 문예극장이라든가 애비극장과 같은 자신이 창설한 극에서 상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일랜드성을 게일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영국의 물질 문명에 대한 적대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국의 물질 문명에 대한 적대감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했느냐 하면은 이 아일랜드 민족, 순수하고 청교도적이고 경건한 그런 아일랜드 민족. 그들의 또 대표는 누구냐? 바로 농민이었죠. 그래서 이 게일 민족주의자들은 농민을 미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아일랜드 농민들이 그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순수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일랜드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극작가의 그 조지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싱은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지만 정말 천재적인 작가였고 그가 아일랜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농민, 보고 싶은 농민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농민을 아주 연구를 하고 그들을 이제 그 주제로 해서 극을 썼는데 그 싱의 극에 나오는 농민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히 영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기는커녕 떠돌이 남자를 따라서 이제 남편을 떠나버리는 아일랜드의 여성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또 아버지를 죽였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그런 한량의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싱의 극이 상연이 됐을 때이 가톨릭 그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극장에 와서 이제 소동을 벌이고 이제 난동을 벌이고 아일랜드 민족을 이제 폄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이츠를 위시한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의 그 회의가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예이츠는 어떻게 해서 그 아일랜드 민족주의자가 됐느냐? 하면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됐지만 그가 그 일생 사랑한 모드 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모드 건이 역시 그 영국계 아일랜드인이었고 대단히 이제 아주 그 강렬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게일 민족주의자였어요. 그 자신의 그 영국의 그 출신 기원을 완전히 부정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예이츠는 그 모드 건을 평생을 사랑을 했는데 건의 영향에 의해서 그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에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그 넘지 못할 그런 선을 넘은 사건이 바로 부활절 봉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1916년 4월 부활절 일요일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일부가 공화국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영국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킨 것인데 이때도 역시 1916년이라고 하는 때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이번에는 이제 아일랜드 그 민족주의자들은 영국의 적대국인 독일의 그 무기를 지원을 받아서 이제 봉기를 기획을 했습니다. 약 16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이들이 이제 그 현재도 그 존재하는 그이 아일랜드 중앙우체국 앞에서 이제 엄숙하게 아일랜드 공화국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나가던 그이 더블린의 시민들이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갑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 봉기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 그 거대한 그러한 그 결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결과는 장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 봉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영국이 이제 굉장히 그 잔인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이 봉기가 진압이 됐을 때에 영국군을 포함해서 약 450명이 사망을 하고 2,600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하는 그런 그 심각한 전투가 전개가 됐습니다. 부활절 봉기라고 하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건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가져온 그 결과는 정말 그 중대했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피의 희생을 통한 민족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화가 탄생을 했어요. 예이츠는 이것을 무서운 미의 탄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그 봉기를 지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패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패배는 곧 승리였습니다. 영웅적 패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고, 봉기를 주도했던 패트릭 피어스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삶은 죽음으로부터 솟아나고 애국적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덤으로부터 민족이 솟아난다. 우리는 아마 실수로 죄 없는 사람들을 살상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혈은 정화이고 신성화다. 이처럼 피의 희생을 통한 순교와 폭력의 메타포, 를이 부활절 봉기는 아일랜드인들한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봉기 후에 아일랜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머니 무릎에서 예수가 인류를 위해 죽었고 패트릭 피어스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고 배웠다. 패트릭 피어스와 그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와 마찬가지의 그 구원자의 지위에 오르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그이 피의 희생을 통한 민족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는 1960년대 이후에 그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라고 흔히 불리는 그들의 그 폭력 행위에도 계승이 됩니다. 부활절 봉기가 끝난 후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제 더 이상 같이 갈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제 치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이건 뭐 사실 전면전은 아니에요. 그냥 게릴라전의 모습을 띄었고 이때 이제 활약을 한 것이 바로 이 마이클 콜린스가 조직을 한 IRA라고 하는 아일랜드 공화국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마이클 콜린스는 영화에서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그이 IRA는 이제 수적으로는 몇십 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영국을 상대로 해서 이제 게릴라전을 전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년여에 걸친 그런 영 아일랜드 전쟁 끝에 양측이 전부 다 이제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갔을 때에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 아일랜드 조약이라는 것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의 이제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아일랜드는 자유국으로 이제 그 자유국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제국 내에 남는다. 다시 말해서 그이 실질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영제국 내에 이제 명목적으로는 속하는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것을 수립하자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북아일랜드의 신교도들은 절대로 아일랜드 자유국에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영국에 남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가 분단이 되는 이러한 그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 바로 영아일랜드 조약이었어요. 자, 마이클 콜린스는, 이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비록 완전 독립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목표에는 그못 미치지만 당시 영국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이 이것이다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이그 타협안에 절대
절대 그이 순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과격한 민주주의.

적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이 마이클 콜린스와 조약에 서명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922년 초부터 23년 한 5월 달까지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이제 내전 상태, 아일랜드는 내전 상태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민족주의자들 내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와중에 마이클 콜린스는 암살이 됩니다. 그는 이미 그이 영아일랜드 조약에 서명을 했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죽음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내전 끝에 그 영국과의 타협을 지지하는 자유국파가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유국이 아일랜드 자유국, 아이리쉬 프리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1922년부터 1949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9년에 아일랜드는 공식적으로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전에서의 핵심이 뭐였느냐면 영국 왕에 대한 충성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자유국이 영제국에 남아있는 한은 영국인들한테, 특히 영국 왕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과격한 공화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이제 1922년부터 북아일랜드와 남쪽의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이제 분단이 됐던 것이고, 아일랜드는 네 개의 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아일랜드는 1980년대 이후에 그 놀랄 만한 경제 발전을 보이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아일랜드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49년에 아일랜드 공화국이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후진국 상태였어요.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었고, 또 이들은 경제적 민족주의를 이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자립, 영광스러운 가난, 이것을 내세우면서 이제 우리들끼리 가난해도 우리들끼리 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경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에 이르면은 실업률이 18%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쯤 되면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대중은 이 영광스러운 가난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와 부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그 대중의 그 열망에 이제 그 아일랜드 정부도 이제 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전면적인 경제 개혁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 민족주의라고 그럴까요?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나라 문을 이제 꽁꽁 닫아두고 뭐 이랬었는데, 이때 이제 그 대규모의 그 외국 자본을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대폭 낮추고, 특히 이제 법인세를 대폭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를 이제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일랜드의 가장 강점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영어를 쓴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에 이제 가까이 있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값싼 노동력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아일랜드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아일랜드 경제는 아주 놀랄 만큼 성장을 하게 돼요. 마치 기적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경에 이르면은 이제 아일랜드는 켈트 호랑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 호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시아의 호랑이들로부터 연유한 것이에요. 이 아시아의 호랑이는 누군가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네 나라의 급속한 이제 성장을 보면서 평자들이 아시아의 호랑이 혹은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에 빗대어서 이제 그 아일랜드를 켈트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 켈트 호랑이를 타고 있는 아일랜드 기업인의 모습이에요. 아일랜드의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을 잘 묘사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에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고, 아일랜드도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회복을 보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아주 놀랄만한 또 회복세를 보여서 연 평균 성장이 뭐14%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그 놀랄만한 경제 그 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일랜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켈트 호랑이를 넘어서 켈트 피닉스라고 불러요. 피닉스는 이제 결코 죽지 않는 새를 의미하죠. 그만큼 이 아일랜드 경제는 지속 가능한 이제 경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인당 GDP가 어느 정도냐?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2위예요. 아일랜드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GDP 자체 규모는 별로 크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1인당 GDP를 계산을 하면은 1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1위는 제가 알기로는 룩셈부르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일랜드 경제를 생각할 때그 국내 총생산하고 국내 총소득하고를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일랜드 경제에는 이제 그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그 직접 투자가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따라서 이 국민 총소득은 항상 국내 총생산보다 GDP보다 약 30%가 낮습니다. 그 1인당 GDP가 10만 달러라고 치면 1인당 GNI는 약 7만 달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로도 현재 202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국의 그 1인당 GDP나 GNI를 훨씬 앞서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가 지금 한 4만 5천 달러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두배 가까운 그런 그 1인당 그 GNI나 GDP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일본 경제보다 그만큼 앞서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아일랜드 경제 그 성장과 그들이 이제 영국 경제를 장악하고 누르고 앞서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이런 경제 성장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놀랄 만한 사회 변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 교회가 이제 쇠락한다는 것이죠. 1922년에 시작한 아일랜드 자유국, 그다음에 아일랜드 공화국 시대에도 카톨릭 교회는 이제 막강한 세력을 떨쳤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마치 뭐 신정국가와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 이러한 대단히 거대한 경제적 그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카톨릭 교회의 세력이 이제 아주 쇠락을 하게 됩니다. 1971년 당시 인구의 96%가 일요일 미사에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5년쯤 되면은 그 5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럴 정도로 이제 카톨릭 교회의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낙태법이에요. 낙태를 이제 합법화하는 것이죠. 아일랜드는 대표적인 카톨릭교 그 국가였고 따라서 낙태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여성들은 이제 그임그이 낙태가 필요할 때 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낙태를 그 수술을 받고 돌아오는 이런 사례가 이제 그 만연했었는데 2018년에 드디어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조용히 합법화된 것이 아니고 엄청난 그 사회적 그 소동과 소요 속에서 이제 양측의 그 대립 속에서 이제 간신히 낙태가 합법화가 됩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제 2018년에 낙태 법안이 이제 그 통과되기 직전에 아일랜드 여성들이 그 시가 행진을 하고 이제 데모를 한 그런 사진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모습이고 이것에 대응해서 가톨릭 교회 측과 보수주의자들의 이제 그 아주 치열한 반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합법화에 성공을 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그 섬나라 근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인 정서,

0: 또 이제 대단히 많이 완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영국에 대한 태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못하는 것도 다 영국 놈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영국에 이제 탓을 하는 이런 태도였는데, 2000년대 초에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아일랜드인들의 60%가 영국을 가장 잘 통하는 나라라고 이제 간주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의 그 요소가 뭐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잡정화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며 불순하게 섞여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아한 바와 같이 아일랜드는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했지만 현재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나갔고 민족주의 정서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 됐습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 취할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그 반일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 길이 무엇인지 아일랜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런 의식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그들의 역사는 사실 우리보다 더 슬픈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일랜드 공화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를 넘는 성공적인 나라.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암.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팬이 함께합니다. 펜파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우리의 영어 공부 루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딱 정해진 시간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됩니까? 루틴이 되죠. 모든 학습, 특히 어학학습에는 이 루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분들과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영어로 말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이번 주에 하고 있고요. 자, 시간대 됐고 읽기, 듣기 학습 관련된 루틴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켜봤고 오늘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고 쓰는 연습을 할때그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와 같은 학습에 대한 설명을 나는 이렇게 공부해 라고 누구한테 영어로 설명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말하기. 쓰기는 약간 다르겠지만 말하기는 뭐예요? 구어체죠. 구어체. 글을 쓰는 문어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영어의 단어 조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런 단어를 하나 좀 살펴볼 거고 꾸준히 늘죠. 이게 영어 말하기도 한순간에 느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10분 영어 정말 몇 년을 보면서 계속 조금씩 연습을 해야 까먹을 거 까먹더라도 다시 새로운 거 배우고 다시 복습하면서 외워지는 거죠. 자, 구어체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Conversational English. 오케이.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있긴 있어요. Colloquial English라는 말이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그냥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Conversation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죠? 뭐예요?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nversational English라는 건 뭐냐면 누구랑 대화를 할때쓸 법한 영어. 구어체 영어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거로 갈게요. 자, Conversational English 강세 하나 주세요. 자, 들어볼게요.
1: Conversational English. Conversational English.
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한 가지 외워볼게요. 영어 단어의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요.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혹시 모르셨다면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뭐 가장 흔한 게뭐 있을까요? get used to 아시죠? get used to가 뭐예요? get used to. 익숙해지다. pay attention to가 뭐예요? 집중하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표현들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단어의 조합이에요. pay와 attention과 to가 조합돼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만들어내죠. 그게 뭐예요? collocation.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collocation. 오케이? 그래서 practice collocations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어체에서는. 왜냐하면 단어가 다 산발적으로 놀면 안 되고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3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를 모아서 하나의 의미 단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의미 단위.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연습해야죠. practice collocations. 들어볼게요.
1: Practice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0: 이건 비단 이제 말하기에만 중요한 루틴은 아니죠. 이건 당연히 쓰기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 콜로케이션을 연습한다는 거. 자, 말하기 쪽, 쓰기 쪽 루틴에서 중요한 단어 나왔고요. 꾸준히 늘다는 improve steadily. 자, 요거 발음 조금 어려운데 부사를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한다는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steadily, steadily, steadily.

0: 꾸준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아웃풋 쪽이 한 번에 늘진 않지만 조금 느는 거죠. 꾸준하게 하면 꾸준하게 늡니다. Improve steadily. 들어볼게요.
1: Improve steadily. Improve steadily.
0: Great. Right on. 자, 나는 구어체 영어를 늘리기 위해 영어 단어 조합을 연습한다. 그럼 이게 collocation 여기 나와야 되고 conversational English. 거기 나오면 되겠네요. 묶어볼까요? I practice collocations.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죠? To improve my conversational English. I practice collocations to improve my conversational English. 이 문장은요, 그대로 외우세요. 이걸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하기를 조금 여러분이 연습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10분 영어에서도 이 콜로케이션이 하루 10분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 묶음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You're practicing collocations. 뭐 하려고? Improve your conversational English. 말하기 늘리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그냥 여러분 그냥 통으로 외워서 말하기 공부 어떻게 해요? 저 collocation 연습해요. 이거 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I practice collocations to improve my conversational English. I practice collocations to improve my conversational English.
0: 잘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뱉어봐야죠. 이게 뭔 말이에요? 말하기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이게 말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억양이라든가 발음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즉석해서 즉흥서로 떠올리게 하려면 많이 해봐야 돼요. 거의 각인이 돼서 기억이 나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되겠죠. 자, 요 세 가지 루틴, 말하기 루틴 쪽에서 또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뱉다라고 우리도 했죠? 영어에도 spit이란 말을 실제 써요. Spit it out in English. Spit it out in English. Spit이 침을 뱉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Spit인데 이게 침을 뱉다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말을 뱉는 거죠. 이렇게. 말! 이렇게 뱉는 거잖아요. Spit it out! 밖으로 뱉어 in English. 자꾸 뭔가 콜로케이션을 배워가지고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기니까 spit it out in English. 내가 계속 영어를 이렇게 내뱉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들어볼게요.
1: Spit it out in English. Spit it out in English.
0: 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즉흥적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게 막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아, 뭐였지 뭐였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반사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영어에서 못 씁니다. 그래서 off the top of one's head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예요. 바로. Off the top of one's head. 그래서 이거는 즉석해서 즉흥적으로 뭐가 표현이 생각나야 그 표현을 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1: Off the top of one's head. Off the top of one's head.
0: 유창성을 fluency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speak fluently. I want to speak fluently. Someday I want to speak fluently. 언제 가서 내가 유창하게 술술 얘기하고 싶다. Fluently. 발음 잘 보시고 들어볼게요.
1: Speak fluently. Speak fluently.
0: 자, 그 다음에 영어를 입으로 자꾸 내뱉으려고 나는 노력을 합니다. 자, spit it out. 그죠? Spit it out.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나는 자꾸 말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요. 이거예요.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I try to spit it out. Spit it out. Spit it out. 이걸 연음해서 in English. 들어볼게요.
1: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I try to spit it out in English.
0: 자, 마지막 세트. 영작으로 갑니다. 말하기 루틴은 조금 했으니까 자 일단 영작 글을 쓰는 거죠 영어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작도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조금씩 실력이 듭니다. 인내심을 갖고 몇 년을 해야 영작이 좀 잘 나오죠. English composition skills. Composition이 뭐예요? 작문이에요. 영작이죠. English composition skill에다 S를 붙이세요. 하나의 스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킬이 모인 스킬셋을 영작 실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English composition skill이 아니라 skills로 주로 합니다. 들어볼게요.
1: English composition skills. English composition skills.
0: 끊임없는 연습. Constant practice. Constant. 계속하는 거예요. Constant practice.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자, 이게 다 루틴이죠. 그러니까 영작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Constant practice. You need constant practice to improve your English composition skills. Okay? Composition skills. Okay, 들어볼게요.
1: Constant practice. Constant practice.
0: 자, 그럼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 조금씩. 자, improve bit by bit. Day by day도 있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day by day. 여기선 조금씩. Bit by bit. Improve bit by bit. 간단하네요. 반복만 하면 되니까. 들어볼게요.
1: Improve bit by bit. Improve bit by bit.

0: composition skills are improving bit by bit.
1: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말하고 쓰는 아웃풋 쪽 학습 루틴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어 조합을 연습한다는 표현이 있었죠. 아까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이거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0: Practice collocations. Practice collocations.
1: 네, 그 다음에 영어로 내뱉다니까. Spit it out in English. 이것도 꼭 기억합시다. Spit it out in English. 말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볼게요.
0: Spit it out in English. Spit it out in English.
1: 영어 작문 실력. English composition skills. 들어볼게요.
0: English composition skills. English composition skills.
1: 복수형 잊지 마시고. 자, 영어 학습 루틴에 관련된 설명을 이번 주에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하고 쓰는 그런 학습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 와서 하시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고 단톡방 찾은 후에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Mix versus blend. Mix versus blen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mix 그리고 blend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 단어들은 부엌에서 정말 많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mix입니다. 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이 발음은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mix가 아니고요. mix. 마지막 X 소리로 끝내셔야 됩니다. 모음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끝부분에 mix. mix. mix.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mix. 다양한 것들을 합쳐서 하나가 되도록 섞다. 그럴 때 mix를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mix when we are taking a variety of different things and putting them together. Okay? 그리고 혼합을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mix 같은 경우는 it's used in the most general way when you are trying to put things together and mixing them together.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I loved mixed nuts. Can you mix the batter?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네, mix, 섞다, mix.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혼합 견과류를 정말 좋아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I loved. 그 다음에 견과류가 이렇게 혼합된 거는 이거는 mixed nuts라고 합니다. Mixed nuts. 다양한 거가 이제 혼합돼서 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mixed nuts. I love mixed nuts. 그 다음에요. 반죽을 섞어줄 수 있겠어?

Can you mix the batter? 네, 반죽은 batter라고 합니다. Can you mix the batter? Can you mix the batter? 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채소와 비벼야 해. 네, 무슨 요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비빔밥이죠. You need to. 무엇을 해야 해? Mix the rice and veggies. 밥과 채소를 비벼야 해. 여기서도 mix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You need to mix the rice and veggies. Mix 어느 정도 이해 잘 하셨죠? 자, 이제는 블렌드로 넘어갈게요. 블렌드,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발음 연습 해볼게요. 이거는 믹스하고 똑같이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블렌드가 아니고 블렌드. 블렌드. Very good. 자, 뉘앙스 차이 볼게요. 블렌드 같은 경우는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믹스보다 좀더 강하게 혼합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저희가 볼 건데요. 두 번째는요. 주로 혼합물의 결과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빔밥 같은 경우는 이제 믹스를 해요. 왜냐하면 믹스하고 나서 그래도 원재료들이 다 그래도 보이긴 보이잖아요. 하지만 블렌드는 한번 이제 혼합됐으면 이게 결과물을 되돌릴 수 없는 그 경우가 됩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love to blend smoothies. Blend all the ingredients.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Blend. 잘 어우러지도록 혼합하다. Blend.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스무디 갈아 먹는 걸 정말 좋아해. I love to blend smoothies. 네, smoothies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무디 같은 경우는 원재료들을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막 혼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스무디를 한번 만들면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무디는 블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믹서기는 이거는 한국어로 믹서기지만 영어로는 믹서 아니에요. Blender입니다. Blender, okay? I love to blend smoothies. 그래서 강하게 혼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재료를 섞어야 해. Blend all the ingredients. 물론 여기서는 mix all the ingredients도 괜찮아요. 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블렌드가 조금 더 혼합시키는 거를 더 강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Blend all the ingredients. Blend all the ingredient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아.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네, 여기 같은 경우는 mix 같은 단어 써도 돼요. 왜냐면 섞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oil does not mix with water.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oil과 water가 완전히 이렇게 섞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Oil does not blend with water. 네, 오늘 배우신 단어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mix.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섞을 때 mix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로 뭐를 믹싱을 할때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원재료들이 보이거나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블렌드 같은 경우는 뭔가 좀잘 어우러지도록 혼합을 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결과물을 되돌리기는 조금 어렵죠. 오케이? 그래서 믹스하고 블렌드. 혼동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맹학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이메일입니다.
0: 네, 이메일입니다. 전자우편 이메일인데요.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은데
1: yeah?
0: 오늘은요, 어제와 그제 봤던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I feel like email is outdated.
0: 네, 저는 이메일이 구식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Kayla from the USA.
0: 네, 케일라 씨고요.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을 그럼 만나볼까요?
1: Okay. 케일라 씨, 나와주세요.
2: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0: 네, 케일라 씨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 So Kayla said,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0: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Yeah, 네. depends on your line of work.
0: 네,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yeah. 저는 여기에도 공감을 하면서 또 이메일도 많이 쓰고 있어서 mm-hmm. 반반인 것 같은데 I personally feel like 언제나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right. 바로 이 personally라는 표현을 쓰는 yeah. 거예요.
1: I personally think, 네. I personally feel like.
0: 네, 이렇게 말하면 아, 저는, 최소한 저는 yeah. 이렇게 생각해요가
1: I'm
0: 되니까요.
1: I'm not saying it's like this, but 네. this is what I think.
0: 네, 네. 그래서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이메일이 좀 구식인 것 같고 좀 옛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복습해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것 같아요.
1: No.
0: 자, 그러면 첫 줄로 돌아가서 문장을 다 공부해 볼까요?
2: Yeah. So this might just be my own personal opinion, but I feel like email has kind of become a bit outdated. For example, I remember when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1: So this might just be my own personal opinion, but I feel like email has kind of become a bit like outdated.
0: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Mm-hmm. So this might just be my own personal opinion. 이게 지금 굉장히 길게 풀어서 해준 표현인데 mm-hmm. 한 단어로 줄이자면 그냥
1: personally,
0: 제 생각에는 uh-huh. 이거예요.
1: 그래서 or you could say personally speaking.
0: Personally speaking, 제가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그러니까 mm-hmm.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라는 말을 앞에 덧붙여 준 다음에 But I feel like email has kind of become 좀 그렇게 된 것 같다.
1: Mm-hmm.
0: A bit 약간 like outdated.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1: yeah,
0: 느낌이 느껴져요.
1: Very careful.
0: Yeah.
1: Right.
0: Not to offend anyone.
1: Yeah.
0: 그래서 구식인이라고 하는 단어.
1: Outdated.
0: 네.
1: Outdated.
0: 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1: Okay. For example, I see this message all the time on my computers and devices. The software is outdated.
0: 소프트웨어가 오래된 버전입니다. 또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라는 거죠. There's a
1: yeah.
0: new version out.
1: Yes.
0: So please update your software.
1: Please update.
0: 네.
1: So many updates these days.
0: 업데이트 할 거 많죠. 업데이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서 outdate하고 update 그 date 있잖아요.
1: Yeah.
0: 이 date가 날짜를 가리키는 그 yeah. date예요.
1: Yeah.
0: 그래서
1: so think of 네. outdated, right? The date has already passed.
0: 날짜가 지났어요.
1: Yeah.
0: 네.
1: But update, you gotta make it more, you know, you gotta raise it up a little bit.
0: 올리는 거죠.
1: Yeah.
0: 버전을 업 시켜서 아무튼 최신 버전으로 만드는 것은 update라는 동사. Outdate는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로 쓰여서 mm-hmm. is outdated 아니면 become outdat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Mm-hmm.
0: 다음 문장 볼까요?
1: Yeah, she says, For example, I remember when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0: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I remember when 이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1: Mm-hmm.
0: 자, become a thing 이야기해 볼까요?
1: Right. It means it became popular. People started using it.
0: 그렇죠.
1: Right?
0: Become a thing이라고 하면 become popula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yeah.
0: It's a thing.
1: Yeah, people do it.
0: 네, 맞아요.
1: You know, it's not just me. Everyone does it.
0: 뒤에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It's a thing that people do these days.
1: Yeah.
0: Yeah, it's a thing. 아니면 우리 회사는 뭐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런 거 하곤 해.
1: Yeah.
0: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1: Yeah,
0: it's a thing that we have.
1: It's a thing that we have, yeah. or it's our office thing.
0: Yeah.
1: It's our thing.
0: It's our company thing.
1: Yeah.
0: It's a thing at our company. 이렇게 a thing이라는 것 자체가 인기가 있거나 흔한 어떤
1: yeah.
0: 활동 패턴 아니면 트렌드를
1: or, yeah, some type of culture or yeah. something too.
0: Yeah.
1: Right? It's a thing here in Korea, mm-hmm. right?
0: 맞아요. Okay.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was quite young,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And we really use them almost like a messenger program. We would send emails to each other.
1: I was quite young,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0: 그러니까 이메일이 became a thing. 처음 흔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기억이 mm-hmm. 나는데 I was quite young. 저는 아주 어렸었는데 mm-hmm.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1: Mm-hmm.
0: 그 당시에 모두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어요. Everybody got one. 여기서 말하는 everybody got one이라는 것은 they made one
1: yeah.
0: or they had one.
1: Oh, yeah. They made or had an email account.
0: 네.
1: Right?
0: 모두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어요.
1: Or signed up for an email account.
0: 가입한 거죠.
1: Yeah.
0: 그리고?
1: Oh, she says, and we really use them almost like a messaging, like a messenger program.
0: 네. 여기에서 케일라 씨가 저도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 메시지하고 messenger 이거 헷갈려서 발음 섞일 때가 있었는데 케일라 씨도 똑같은 실수가 나왔네요.
1: Mm-hmm.
0: 메시징이라고 해야 되는데 메신저처럼 메신징처럼 살짝 됐죠.
1: Yeah.
0: 그럴 수 있어요.
1: I do that sometimes.
0: 네, 그래서 우리는 we really used them 여기서 them은
1: the email accounts.
0: 네, 이메일을
1: mm-hmm.
0: almost like a messaging 뭐 program 이렇게 하려다가
1: uh-huh.
0: 말을 바꿔서 messenger program.

0: 이제 메시징 하기 위한 메시징 앱이라고 할수 있지만 보통 이제 그거를 또 메신저 앱이라고도 부르니까.
1: They're both.
0: 네, 메신저 프로그램처럼 이메일을 썼었어요. 이렇게 띵 울리면 바로 또 답장하고.
1: That's true.
0: 그 당시에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으니까.
1: Yeah.
0: 네. Mm-hmm. 그래서
1: And she says next, we would send emails to each other.
0: 우리는 서로에게 이메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We would라는 것은 가정해볼 수도 있고 과거에 반복적으로 하곤 하던 행동을 나타낼 mm-hmm. 수도 있습니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d have these cute little sign, like signatures at the bottom, and you just check in to see with your friends what they were doing for the weekend. But then as technology evolved, we got instant messengers, and then text messaging, and then messaging apps.
1: We'd have these cute little sign, like signatures at the bottom.
0: 여기서도 이제 앞에 문장에서는 we would였는데 여기서는 mm-hmm. with 이렇게 발음 줄여서 해주셨고요. We'd have, yeah. We'd have,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곤 했다. These cute little sign이라고 하려다가 원래는 이제 sign보다는 이렇게 말하죠?
1: Yes, signature.
0: Signature.
1: Signature.
0: 네, 그래서 서명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Mm-hmm. 어디에? At the bottom of each email. 그래서 이메일 설정에 가면 지금도 있죠? 밑에
1: yeah.
0: 이제
1: 뭐, 누구누구 드림.
0: 네, 누구누구 드림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명언이라든지
1: All
0: 이런
1: right.
0: 것들 넣을 수가 있는데
1: Wait for the stars, 네. Megan
0: 그리고 이제 링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그 부분 여기에 그런 것들을 넣곤 했고 그것도 mm-hmm. 일종의 문화잖아요
1: yeah.
0: 그리고
1: And you just check in to see with your friends what they were doing for the weekend
0: 네, 주말에 뭐 하는지 이제 친구들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 연락을 이메일로 했다 You just check in 일반적으로 check-in 하면 호텔이 떠오를 호텔. 수 있어요.
1: check into 네. your hotel 네. or at the airport for your flight.
0: 네, 그런데 check in to see with your friends 이렇게 말하면 그냥 친구들이랑 check with your friends.
1: Yeah, you check in with someone, you just kind of see how they're doing, 네. see what they're doing.
0: 뭐 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연락해서 확인하는 mm-hmm. 과정입니다. What they were doing for the weekend, 아니면 what they were doing on the weekend도 mm-hmm.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1: Mm-hmm. But then, as technology evolved, we got instant messengers, and then text messaging, and then messaging apps.
0: 발달하다, 진화하다.
1: Evolve.
0: 네, 그러다가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곤 하다가 technology, 기술이 발달하면서 we got instant messengers, instant messenger 프로그램들 생겼고 then mm-hmm. text messaging, mm-hmm. 문자 메시지라는 것이 생겼고 mm-hmm. and then messaging apps, mm-hmm. 그 메시지 보내는 앱들이 생겼어요.
1: That's very true.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now I feel like I only really use email for business-related purposes, for maybe messaging a company or sending documents or, you know, explaining a wordy situation.
1: And now I feel like I only really use email for business-related purposes.
0: 그리고 이제는 I feel like I only really use email. 이메일을 이런 목적으로만 진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Mm-hmm. For business related purposes. 네,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같대요. Mm-hmm. 예를 들어서
1: For example, for maybe messaging a company or sending documents or, you know, explaining a wordy situation.
0: 네, 예를 간단하게 들고 있는데 messaging a company 어떤 회사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right. or sending documents mm-hmm. 서류를 보내거나 right. or you know explaining a
1: wordy situation
0: 네.
1: wordy
0: situation wordy 하면 이제 word가 많은 거
1: there's a lot of words
0: yeah there are a lot of words mm-hmm. that you have to convey
1: yeah
0: 네 전달해야 되는 게 많아요
1: yeah it's a very you know complex situation
0: 네 그래서 장황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문자로 보내면 또 뭐 전달하기도 힘들 수도 있겠고 뭐
1: right.
0: 캡처해야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낸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 볼까요?
2: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and now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or spam. What do you guys think?
1: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and now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or spam.
0: 네, 그럴 때 쓰는데 이제 앞에 예를 든 거를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 remember when A first, B 형태로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처음, 제가 처음 휴대전화를 샀을 때가 기억나요. 이 문장은 I remember when I first bought a cell phone 하시면 됩니다. First는 물론 for the first time 풀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넣으면 그냥 first만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I remember when I first bought a cell phone. I remember when I first bought a cell phon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다음은 당신이 처음 저 문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가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기억을 설명하면서 영어로는 I remember when you first walked in through that door. I remember when you first walked in through that door. 발음 연습이요.
1: I remember when you first walked in through that door. One last time. I remember when you first walked in through that door.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은 almost like a, almost like an 이거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거의 가족 같았어요. We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네, 친구들, the day of the treasure hunt. 오늘 마지막이에요. We're gonna finish the book today. 자, 우리 Snare이 친구들 AI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대폰 같이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Snare이 시노이를 통해서 네, 이 Quark Energy를 쓰는 Chaos Crew를 불러서 네, 그 이제 그 덩어리 있잖아요. 네, 알들을 만들어서 네, 이제 막 마구마구 막 먹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겼죠? Alright, so let's see how the story ends today. But before we do that,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Alright, the first word is attention. Attention. 뭐

0: 주의 or 관심. 선생님들 뭐 pay attention 이런 말 많이 하죠. All right. Second word is to collapse. To collapse. 자,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It means to collapse. And the third word is to skid. To skid. 이렇게 미끄러지다. 네. To skid.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story.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죠? All right, me too. I'm curious. Let's start reading. Laszlo's bubble flickered and faded enough for him to jump free. While everyone's attention was on Snare's alarming reaction to the orbs, he snatched the remaining rabbit droppings and slammed them into the control panel. It fizzed and sizzled until smoke steamed out. 자, remember, Laszlo was in a bubble. 이 bubble, 이 거품에 있었잖아요. 탈출을 못하고. 네, 드디어 Snare이 이제 그 이 똥을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갈수록 떨어져서 이 bubble도 이제 이게 더 약해져서 Laszlo가 탈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은 everyone's attention was on Snare's alarming reaction to the orbs. 자, 모든 사람들은 Snare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Attention. This is our vocabulary word. 뭐 주의, 관심. 모두 다 그쪽에 관심이 간 거예요. 왜냐면 막 이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 Laszlo snatched the remaining rabbit droppings. 자, 이 rabbit droppings, 네, 토끼똥이죠? 이 토끼똥을 이제 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he slammed them into the control panel. 확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잖아요. 그 똥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도 나고, 이제 이 control panel도 망가지는 거예요. Alright? Okay, let's continue reading on. No! Crackled Snare as the bunny bot hopped around nervously, producing more droppings. Shinoi, Laszlo, and Myra stamped onto the orbs, trying to create as many mini antimatter explosions as possible. Snare slumped onto the table. Brick! Shouted Laszlo over the noise. Everything is collapsing! Let's get back through the portal!
1: 친구들, 이 토끼가 긴장하고 좀 무서우면은 놀래면은 이렇게 똥을 싸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그림도 이제 막 놀랬을 때도 똥 싸고 여기에서도 자, he's hopping around nervously. 막 계속 깡충깡충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똥을 싸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0: Shinoi, Laszlo, and Myra stamped onto the orbs, trying to create as many mini antimatter explosions as possible.
1: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나게 밟네요. Okay. 근데 자, Laszlo가 여기에서 quick, 빨리. 자, everything is collapsing. 친구들, our second word is to collapse. 무너지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빌딩이나 이런 거를 it's collapsing, it's collapse. 그럼 무너졌다. 뭐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 이럴 때 collapse를 쓰는데 everything is collapsing.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어. 자, we have to get back through the portal. 자, 포털을 빨리 돌아가야 돼.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l right, let's read the last two pages.
0: Shinoi grabbed his phone. They jumped on the table, and the portal sucked Shinoi, Myra, and Laszlo back through all its twists and turns. Skidding to a stop on the path in the wood, they watched, exhausted, as the portal shrank.
1: Okay, 자, 포털을 다시 이제 들어가서 네, 어디를 도착했냐면요. 네, they arrived in the woods. 원래대로 이제 그 숲속에 도착한 거죠.
0: All right. So let's see here. 자, they went back through the portal in all its twists and turns.
1: 날아가고 막 이제 막 뒤집고 막 그러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0: skidding to a stop on the path in the wood.
1: 자, 드디어 they skid to a stop. Skid is our last word. To skid means 미끄러지다. 그러니까 skid to a stop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쫙 해가지고 딱 멈추는 거예요. 네, 미끄러지면서 야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They skid to a stop on a path in the wood. 자, 숲속에 있는 길에 딱 이제 도착하고 멈춘 거예요. Alright, 자, 피곤하고 exhausted. Alright, and 그렇지만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Let's read.
0: Just before it disappeared completely, the rabbit jumped out.
2: Shouldn't you be with your master?
0: mocked Laszlo.
3: Not when he's in a mood like that,
0: it said, hopping off into the woods. Myra asked,
4: Shouldn't we chase it?
0: Shinoi shook his head.
5: Well, I think we're done with the treasure hunt for today.
4: Yeah, agreed Myra. I'm happy to let Mom and Dad win this one.
1: Okay, 자, 아니, 근데 이 토끼까지, 이 토끼 로봇도 왔네요. 아니, 너는 지금 스네어, 네 주인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not when he's in a mood like that. 네, 이제 우리 스네어이 화가 많이 났죠? 네. 아, 그러니까 이 토끼가 아니 저런 기분, 저런 화 나 있을 때는 옆에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따라 같이 온 거예요. Alright,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라가 우리 계속 이거 treasure hunt 보물찾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아 그냥 엄마 아빠 이기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Very interesting treasure hunt. 우리가 pink rabbit부터 시작해가지고 snare 만나고 다시 오고 아주 특별한 자 보물찾기였습니다. Alright, I will be back with another great story. Meanwhile, take good care. Bye-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마감 전 야근 지옥 파트 2 되겠습니다.
1: 그래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 마감 전에 야근 때문에.
0: 맞아요. 갈 수가 없었죠.
1: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회사에 하나의 인물로 소속이 돼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0: 네네네.
1: 이게 만약에 오늘 다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일에 내가 또 해야 되니까
0: 결국 또 와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힘들긴 해도
1: 오늘 끝내고 가는 게 나아.
0: That's right. 에이. 자, 그러면은 야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의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1: 어허.
0: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느낌을 담고 있죠. 승진시키는 것도 알아야겠고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확실히 승진해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와우.
1: 이런 얘기 주변에서 또 누가 해주면, 오케이, 야근 가자. 되는 거거든요.
0: 열심히 해야지,
1: 예,
0: 그래. 나잘
1: 그럼요.
0: 살고 있어.
1: 동기부여가 다른 게 없어요.
0: That's right.
1: 예.
0: 칭찬입니다.
1: 주변에서 누가 인정해주면
0: That's right.
1: 그것만큼 힘나는 게 없습니다.
0: 자, 이런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오케이.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와, 정말 너희 부장님은 너 승진시켜줘야겠다.
2: Am I in trouble?
1: 응? No. your boss, you have to pay, have to take so much money. You are very hard work. Yeah, so your
2: Oh,
1: boss,
2: I deserve
1: good job. Yeah.
2: more money. Yea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Working hard?
2: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He don't know? He doesn't
2: I'm
1: know?
2: not sure. I hope
1: 와,
2: so.
1: 아니 너는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2: Huh?
1: 응?
2: What did you say?
1: 그러니까
2: Bonus?
1: 보너스. 보너스, you know?
2: I know bonus.
1: 보너스.
2: Right?
1: Much money, more money.
2: I deserve?
1: Yeah.
2: Oh.
1: You have to.
2: Oh.
1: Yeah, take it.
2: Hold on.
1: 어?
2: Hold on.
1: 왜?
2: Oh, my daughter's calling.
1: 어?
2: Hey, baby.
1: What's up?
2: 어? 아이고. 아니, 굉장히 칭찬맨이네요?
1: 예,
0: 칭찬맨입니다. 혹시
1: 그럼요.
0: 사장님 아니에요?
1: 아우,
0: 본인은
1: 하고
0: 그런 권한은
1: 싶어요.
0: 없죠?
1: 네, 하고
0: 알겠습니다.
1: 싶어요.
0: 오케이. 자, 지금
1: 예.
0: 대화 중에 승진시켜야 된다, 보너스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 그쵸. 이거 진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니까
0: 맞습니다.
1: 아마 여러분들도 꼭 쓰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0: 오늘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남을 칭찬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4: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3: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4: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야,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1: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를 승진 안 시키면 누굴 시켜?
0: 이건 말이 안 돼.
1: 야,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데.
0: Of course.
1: Your boss should give you. 너한테 줘야 되겠다.
0: 뭐를요?
1: 승진을.
0: 아하.
1: 승진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 승진이, 아, 승진이 뭘까요? 뭔가 그레이드가 업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예. Give you an upgrade. 예.
0: 상대방이 약간 소프트웨어인가요? 느낌이?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1: 찌익찌찌찌.
0: 오케이, 보겠습니다. Your boss should give you.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하려면 언업그레이드인데요.
1: 아, 그런가요?
0: 프로모션,
1: 아,
0: come on.
1: 프로모션. 아, 프로모트는 제가 생각이 어렴풋 났는데.
0: 맞아요.
1: 아.
0: 왜냐면 promote이라고 하는 것도 동사로 쓸 수는 있거든요. 네. 자,
1: 네.
0: 근데 오늘은 덩어리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명사를 좀 써봤습니다. 바로 promotion, promotion.
1: 네.
0: 물론 우리가 아, 요즘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판촉 관련돼 있는 뜻으로도
1: 맞아요.
0: 쓰지만은
1: 네.
0: 회사에서는 승진이라는 뜻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아, 영어에서는 승진시키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주다라고 하는구나.
1: 그래서
0: 네, 그걸 알아두시면
1: 기브가. 아,
0: 되고요.
1: 네네.
0: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give부터 아예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말하지만 명사를 암기하는 거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1: 네?
0: 동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1: 아하.
0: 자, so give someone 누군가에게 줘요. 뭘 줘요? A promotion
1: 프로모션.
0: 주는 거예요. 그게 승진시키다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give의 과거 뭐였죠?
1: gave.
0: gave. 요 정도만 알아도 꽤나 많이 문장 만들 수
1: 네.
0: 있어요. 자, 내 상사가
1: 네.
0: 날 승진시켰어. 그 얘기는 내 상사가 나한테 프로모션을 줬다.
1: 네.
0: Right?
1: My boss gave a promotion.
0: 누구에게 줬다고요?
1: 아,
5: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그렇죠.
5: 아하.
0: 목적어. Yes. Right? Gave me a promotion.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5: Oh.
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에게 프로모션 안 줬다는 거예요.
5: 네. They didn't give them
0: Give him.
5: Give him a promotion.
0: 그렇죠. Uh-huh.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5: Yes.
0: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거는 뭐 회사를 그렇죠. 얘기를 하겠죠. Okay, so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5: 네.
0: 누구에게 promotion 주다. Give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봉급 인상시켜준다고 하면 뭘 쓰면 되는 거죠?
1: 봉급이요?
0: 네.
1: Give someone a
0: 올려주는 느낌인데요, 뭔가. 뭔가
1: 업이요, 업.
0: 올려주,
1: 올리는 거요? 아, raise.
0: 예,
1: 아,
0: 맞아요.
1: raise.
0: 써주세요.
1: 아,
0: 역시 이렇게 계속 틀려봐야
1: raise.
0: 돼요.
1: 아,
0: 맞습니다.
1: yeah.
0: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얘기를 쓰면 이 사람을 올려주는 거, 결국 봉급 인상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raise하고 promotion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1: 세트로
0: 봐요.
1: 가져가면 되겠네요.
0: 그럼요.
1: 예.
0: Right. 읽어볼게요. Hey,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자, 이랬을 때,
1: 응?
0: 이분은 굉장히 좀 험블한 분이에요. 되게
1: 예.
0: 겸손해요. 그래서, 그래,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면 좋겠네. 아, 그쵸, 그쵸, 그쵸.
1: 아, 나라면은 그거를 왜내 보스는 모를까? 어?
0: 근데
1: 네가 좀 얘기해 줄래?
0: 반전은
1: 예.
0: 이 사람이 버스의 아들인 거예요. 딱,
1: 어우,
0: 딱
1: 네.
0: 들었을 때.
1: 어우, 그랬군요.
0: 아버지야.
1: 나도 잘 보여야겠네. 에,
0: 네.
1: I hope,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나는
0: Okay.
1: 바랍니다. He knows, 여기도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오, 그가 알기를. I'm working, 내가 일하는 걸, 열심히 일하는 걸.
0: 끊으니까
1: 아,
0: 나쁘지 않죠.
1: 우와, 끊으니까는 재밌다.
0: 음흠.
1: Hard겠네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0: Alright.
1: 예.
0: I hope. 난 바라요. 뭐를 바라냐면, he knows. 그가 알기를, 그 boss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1: 네.
0: 뭐를요? I'm working hard. 정답. Perfect.
1: 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거나,
1: 네.
0: 뭔가를 뭐 세게 치거나, 이런 거할 때, hard라는 단어, 부사를 쓰게 되는 거죠.
1: 네.
0: 여기 나왔어요. 바란다. 바란다. 근데 이게 또, 그러길 바라. 약간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1: 예.
0: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그러면 좋겠어. 이런 말도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1: 네.
0: 희망이 안 죽었어요. 희망 살아있어요. 그래서 I hope 뒤에 평소문을 넣으면 그 내용이 벌어지면 좋겠다.
1: 네.
0: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쓴다기보다는 희망이 살아있을 때 아직은 그때 쓰는 겁니다. Right?
1: 오.
0: 왜냐면 그 버스가 언젠가 지나가다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알면 좋겠어. 내가 얼마 열심히 일하고 당신 사랑하는데 이런 거가 있다고 치면
1: 네.
0: 난 바란다. 당신이 알기를.
1: I hope you know.
0: 그렇죠. I hope you know. I hope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right?
1: Oh, yeah.
0: How about this? 그가 나를 기억하면 좋겠네. 기억하려나? 그러면은 난 바라죠.
1: I hope.
0: 그가 날 기억하기를.
1: He remembers me.
0: 오, I
1: Ooh.
0: hope he remembers m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떠오릅니다. 진짜 저를 기억하는 줄 알았던 예전에
1: 네.
0: 스승님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1: 예.
0: 오랜만에 갔더니 누구세요?
1: Oh, who
0: 라고
1: are you?
0: 앉았던 네, 그렇죠. 아주 슬픈 기억이 있어요. Alright, so I hope 하고 평소문
1: 네.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ope you know.
1: I hope you know.
0: I hope he remembers me.
1: I hope he remembers me.
0: 네, 그리고 참고로요, 이 I hope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직 안 벌어진 거여도
1: 네. 네.
0: will이나 이런 거를 잘 쓰지 않아요.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요.
1: 예.
0: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I hope he will remember me.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1: 아.
0: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will 쓰지 말고 그냥 현재형을 써주시면
1: 현재형으로.
0: 돼요.
1: 네,
0: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I hope, I wish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
1: 네.
0: 정도만 느껴주시면 돼요, 사실은.
1: 맞습니다.
0: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요?
1: I wish는 완전 있을 수도 없는 일. I wish I am a bird, 뭐 이런 거.
0: 오케이. 맞아요. 지금 구조는 조금 틀렸어요. 왜냐면
1: 예.
0: I were a bird라고
1: I
0: 해야 되나?
1: were a
0: 심지어
1: bird.
0: 가정을 써야 되는데.
1: Yeah. 네.
0: Essentially 정확합니다. I hope는 희망이 살아있다 없다.
1: 있어요.
0: 살아있어요.
1: hope는 있어요.
0: Right.
1: Yeah.
0: But I wish. 이거는 바라긴 해요. 그치만 어차피 안될 거고, 적어도 지금 당장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1: 근데 나는 사실은 날개는 있어요. 저는요.
0: 어디 계신가요?
1: 지금 잠깐 숨겨놨어요.
0: 숨겨놨습니까?
1: 예. 왜냐면은 갑자기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수업 중에. 예.
0: 그러면,
1: 아야.
0: 오케이, 알겠습니다. Alright. So, I hope, I wish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 예.
0: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0: A promotion.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네, 다음 문장 볼게요.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은 거야.
2: 아, 왜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분? 야근을 더 하라, 이 소리죠, 뭐.
1: 아, 돌려서 말한
2: 예,
1: 건가요?
2: 예, 그 소리 같아요. 아. You deserve it. Deserve it에서 끊어봐요?
1: 오케이.
2: 네. And a bonus.
1: Yes.
2: 오, and가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니까 네. 조금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Okay. 보너스까지 deserve. 이거 뭐뭐 할 가치가 있단대요.
1: 오. 오
2: 그럴 그거를 할 가치가 있다. Okay. 아 이게 확실히네. 확실히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요.
1: 오케이. Okay.
2: 예. You
1: 아. 이거는 단골 단어입니다.
2: Must예요. You must have. Yeah.
1: 역시 칭찬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must have는 아예 틀린 구조고요.
2: 그래요?
1: 여기서 그냥 아 방금 본인도 부사라고 해놓고
2: 아 그럼 아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1: yeah,
2: 그게?
1: Yeah.
2: 아 그래요? 그러면은 you
1: 자 힌트 드릴게요.
2: certainly. certainly.
1: Okay.
2: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
1: You know what?
2: Yeah.
1: I like it.
2: 네.
1: I like it. Okay, certainly. 오늘은 아니에요.
2: 어?
1: 근데 이거 맞아요. 써도 돼요.
2: 써도 돼요?
1: 확실이란 뜻이에요.
2: 어.
1: Certainly.
2: 예. Yeah.
1: But Definitely. 가져왔습니다. 그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그런 확실이라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나름대로.
2: 아.
1: 그래서 definitely도 그 중에 하나고 certainly도 오. surely 이런 거 자주 씁니다.
2: Surely.
1: Right.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되고요. 사실은 이 내용에서 빠져도 문제는 없죠.
2: 에이.
1: 근데 강력하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강세를 앞쪽에 D-E에 줘서 definitely 이렇게 안 하면요. 강세를 안 주면 Definitely, definitely 이렇게 해버려요.
2: 네.
1: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2: Definitely, definitely.
1: Ooh, okay, so you definitely deserve it.
2: Yeah.
1: 이라고 했습니다. 자, deserve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2: 네.
1: 뭔가를 받거나 누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2: 아.
1: 사실은. 그래서 너는 있잖아, 그런 promotion을 받을 자격이 돼.
2: 오.
1: 어, 너는 충분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2: 예.
1: 이런 느낌이에요. So deserve 뒤에 무슨 나중에는 deserve to ge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2: 예.
1: 말고 그냥 deserve 명사 하면 이게 뭐가 됐든 이게 예. 돈일 수도 있고요. 보너스일 수도 있고요. 아, promotion일 수도 있고 나의 칭찬, 그녀의 사랑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받을 만하다, 누릴 만하다, 자격된다.
2: 네.
1: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넌 이 돈을 받을 만해. 나면서 촤.
2: You deserve this money.
1: 아, 그렇죠.
2: 아.
1: 받을 만하다고 해서 뭐 receive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2: 아.
1: You deserve, this,
2: deserve
1: money.
2: this money.
1: Hey, come on, take it.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좋은 것만 받을 만 아, 뭐뭐 할 만하다. 받을 만하다.
2: 에이,
1: 이게 아니라
2: 벌을 받아야 마땅해.
1: 맞아요.
2: 말도 되잖아요.
1: 나쁜 걸 받을 만도 해.
2: 에이.
1: 이거 나름대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 에이.
1: 그 벌이라고 하는 게 punish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2: 어, punishment. 맞아요. punishment.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그 punishment를, 그 체벌을 받을 만 했어. 과거형으로 해보세요.
2: He deserved the punishment.
1: There you go.
2: Oh.
1: Well, he deserved the punishment.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엄청 문제를 만들었어.
2: 큰 죄를 지었겠죠.
1: That's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가 항상 돈, 뭐 상, 좋은 것만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2: 네.
1: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2: 어허.
1: 오케이? 자, 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2: You deserve this money.
1: He deserved the punishment.
2: He deserved the punishment.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불공평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2: 오.
1: 이랬을 때 난 이걸 받을 만하지 않아. 이 this라고 하는 게 이런 취급이라고 칠게요.
2: 예?
1: this로 쓰세요.
2: 예?
1: 나 이거 받을 만하지 않아.
2: I didn't deserve this.
1: 현재형으로 다시.
2: I don't deserve this.
1: 맞아요.
2: Oh.
1: 이거는요. I don't deserve this. 이거는 거의 굳어졌었어요.
2: Oh.
1: 원어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거나
2: 예.
1: 화가 났을 때 I don't deserve this. 내가 왜 이런 취급당해야 돼?
2: 맞아.
1: 많이 써요.
2: 상황에 있어서 억울할 때.
1: 맞아요.
2: I don't deserve this.
1: I don't deserve this.
2: 네.
1: 오케이? 받을 만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장 중간에 이렇게 다 대문자로 A, N, D, AND를 쓰는

0: 거는 원래 문법적으로는 틀리겠지만
1: 네.
0: 제가 이렇게 대문자를 써놓은 이유는 프로모션도 받을 자격이 되고요. 보너스만도
1: 보너스도.
0: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이렇게 해주면
1: 아하.
0: 맛이 더살것 같아요.
1: Yes.
0: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0: 네. 아, 자, 이랬을 때 마무리를 좀 이렇게 끝내봤어요. 잠깐. 아, 우리 딸 전화 온다. 안녕, 공주님. 이렇게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1: 그러니까 보너스
0: 가고 싶잖아요.
1: 가고 싶어. 야근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야근 다 하고 애잘때
0: Oh,
1: 들어가요도.
0: no.
1: 아우, 속상해. 잠깐.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정말 스윗한 아빠?
0: Right.
1: 예, 같은
0: Mommy or
1: 느낌.
0: daddy요?
1: 예. 그러면은 여기에 wait 할게요. 잠깐.
0: Oh, wait.
1: 네.
0: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이렇게 또 아이 앞에서는 또 힘들지 않은 느낌
1: 그렇죠.
0: 주잖아요. 오케이. 자, wait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마 이 표현 들어보셨죠?
1: Hold on.
0: Hold on.
1: Oh,
0: Hold on.
1: 예.
0: Right.
1: 알죠.
0: Hold on도 잠깐 기다려라는 느낌입니다. 어디에 좀 홀드하고 있어. 이렇게 잡고 있어. 내가 금방
1: 네.
0: 돌아올게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Hold on. Right. 대신에 hold on 이건 좀 느낌. on은 무조건 발음할 때 입모양을 좀 벌려서 어떻게 할까요? on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n, hold on.
1: I'm hold on.
0: Very nice. 자, 지금 보세요. My daughter is 그 다음에 시제가 뭐죠?
1: 진행형.
0: 비동사 ing
1: ing.
0: 나왔죠? So she is calling. She's
1: yeah.
0: calling me, right?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1: 네.
0: 얘는 정말 그냥 진행형에 충실한 시제인 겁니다. 그렇죠? So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내 남편은 자고 있다.
1: My husband is sleeping.
0: 그렇죠? 비동사 ing. How about this one? 그 개들은 짖고 있대요.
1: The dogs are 짖다. Barking.
0: Okay. Nice. 자, 만약에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1: 예.
0: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짖다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짖어잉. 저는 원래 학생분들한테 예전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 단어는 모를 수 있거든요.
1: 예.
0: 하지만 진행형을 지키려는 약간 트레이닝은 좀 필요합니다.
1: 그렇죠. 그러면은
0: 이렇게.
1: 진짜 기억이 오래 남죠.
0: That's right.
1: 예.
0: So bark 하는 거가 짖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한참 그러고 있다. 자, 읽어 볼게요. My husband is sleeping.
1: My husband is sleeping.
0: The dogs are barking.
1: The dogs are barking.
0: 자, 비동사 ing는 그래도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꽤나 다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응용을 두 개 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1: 네.
0: 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에서 현재형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1: Yes.
0: 그러니까 시제는 비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1: Mm-hmm.
0: 지금 그러고 있는지 과거에 그러고 있었는지는. 그렇죠? 자, 난 영화를 보고 있어가 아니라
1: yeah.
0: 나 영화 보고 있었어. 너 전화했었니? 나 영화 보고 있었어. 과거 진행이죠.
1: I was watching a movie.
0: 그렇죠?
1: Yes.
0: I was watching a movie. I'm sorry.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
1: 네?
0: 너책 읽고 있니?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1: Are you reading a book?
0: That's it. Are you reading a book? See? 전 슬기 씨가 이거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오래 들으셨으면 꽤나 쉽게 하셨을 겁니다.
1: 사실 일반 동사를 의문문화 시키는 게 조금
0: 아직은
1: 예,
0: 네.
1: 두 들어가면서 이제
0: 네.
1: 일반 동사랑 같이 하는 게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0: 네.
1: 요거는 이제 BING가 굳어져 있으니까
0: That's good.
1: 예.
0: 그거는 이상하게 난 이게 더잘 맞아요가 아니라 슬기 씨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많이 해봐서 그런 거예요.
1: 오.
0: 반복이에요. 반복. 그죠?
1: 네.
0: Okay. You guys. 한번 약간 스윗하게 해야 돼요.
1: 네.
0: Oh, hold on. My daughter is calling. Hey, baby.
1: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Okay.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1: Your boss give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그렇죠.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0: 오,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2: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2: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Alright,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누군가에게 프로모션을 준다는 거, 결국 네. 승진시키다. 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목적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1: Yes.
0: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우리 부장님이 날 승진시켰어. 자, 내 상사가 나에게 승진을 줬어.
1: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그렇죠. My boss gave me a promotion.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1: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0: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Mm-hmm. 자, 하나 더요. 너의 부장님은,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자, 너의 상사는 너에게 프로모션 줘야겠어.
1: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아, beautiful.
1: Ye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My boss gave me a promotion.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Deserve something. 아, yeah. 이거 받을 만하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네. 자, 넌 이 돈을 받을 만해. 자.
1: You deserve this money.
0: There you go. You deserve this money. 명사 바로요.
1: 네.
0: 그는 그 벌을, 그 punishment를 받을 만했어.
1: He deserved this, the punishment.
0: Punishment. 하나 더요.
1: 예.
0: 억양 잘 신경 써주세요. 네.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0: 오, and 좋았습니다.
1: Yes.
0: Alright, 읽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He deserved the punishment.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오, 억양 마지막 약간 impressive 하네요.
1: 제가 또 연기 전공을 했기 때문에
0: 전공했기
1: 예,
0: 때문에
1: 예, 예, 이런 또 like 연기 that. 감이 되는 것들은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0: 오케이, okay. 자, 여러분들도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4: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3: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4: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네, 아, 오늘도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한 직장 영어라기보다는 남을 좀 칭찬하는 뉘앙스 이런 것들 풍길 수 있겠죠.
1: 뭐뭐 할 만해, deserve는 정말 아하. 여기저기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너무 많아서 꼭 저장해 둬야 되겠습니다.
0: Exactly.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2: O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5: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2: Oh, yeah. Oh, hold on. Oh, my daughter's calling.
5: Oh.
2: Hey, baby.
0: Great job, you guys.
1: 역시나.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ut your name on the paper.
0: There you go. 뭔가 놓는다는 느낌이었죠?
1: 네.
0: 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굉장히 고급입니다.

0: 겁니다. 바로 deserve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넌 상을 받을 만해. 오, 잘했잖아. 그러면서 넌 상을 받을 만해. 영작해 주세요.
1: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0: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자, 제목이 과장님과의 휴가 전 업무 폭탄. 아, 원래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하거나
1: 네.
0: 집에 가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많아집니다.
1: 맞아요. 아. 특히나 이제 휴가철 되면은 제 여동생도
0: yes.
1: 같이 일을 분담하는 다른 아하. 동료가 아하. 휴가를 가는 날은 본인은 못 가고 일이 두 배고
0: 아.
1: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항상 뭔가 막판에 벌어져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영어 표현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줬습니다.
1: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0: 가지 말란 얘기예요.
1: 예.
0: 네. 자,
1: 조금 그렇네요.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요런 문장이에요.
1: 아니, 떠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가 너무 가혹한데요?
0: 가혹합니다.
1: 본인 일 아니라고 이거 조금
0: Well,
1: 약간.
0: 어쩌겠어요. 네.
1: 아,
0: 자,
1: 정말.
0: 아쉽지만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1: 네.
0: guys. Alright.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Oh, is everything okay? 어.
1: 그니까, in English.
2: Yes, please.
1: my boss give the three working, three task.
2: Three tasks?
1: Yes, for me.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오,
2: You're
1: vacation.
2: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Huh?
1: 응? 그, three vacation, you, before, done. Three task to me.
2: Oh, she said?
1: She said, yeah.
2: 어, man,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No, that's cruel.
1: cruel.
2: You know, bad.
1: bad.
2: Yeah, I'm glad she's not my boss.
1: You boss 해. 나, I hate my boss.
2: She's your boss.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1: 정말.
0: 아이고, 어떻게 할 뻔했어요.
1: 아니,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0: 안 좋은 소문 날 뻔했네요.
1: 큰일
0: 네.
1: 나요.
0: 자, 오늘 내용도 직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1: 네.
0: 활용해서 생활 영어로 또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4: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0: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 네.
2: 한숨이 팍 나오면서
3: 아하.
2: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3: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2: 스트레스 오죠.
3: 네, my boss just gave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2: 오케이, 나한테 준 거예요?
3: 네, gave okay. me three new 업무.
2: 아,
3: 업무인데
2: 세 가지나 일을 주다니.
3: 업무는 직업이랑 달라요. 잡을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업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업무니까.
2: 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 예, 그렇죠. 뭔가 임무 같은 거잖아요. 주어진 일. 그래서 저는 타스크.
2: 오?
3: 태스크 써볼까요?
2: You know this word?
3: Yeah.
2: Okay.
3: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2: T-A-S-K. 웬만해선 잘 보기 좀 힘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슬기 씨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 잘 잡아냈는데요.
3: 네.
2: 약간 이거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는데 하는 부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3: 그럼요.
2: 뭐냐면
3: 아유.
2: tasks. 그래서 왜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3: 세 가지네.
2: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task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다는 거.
3: 에이.
2: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task라는 단어를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아요.
3: 그쵸.
2: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일이라고 할 때 T-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work를 많이 쓰셨을
3: 거예요. 저도 work 처음에 right. 생각했는데요.
2: Right. 네. 자, work를 쓰게 되면 이렇게 three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3: 그래요?
2: 네. 자, work는 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have, today I have two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3: 아.
2: 네. work는 그냥 일, 개념. task는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예.
2: 예를 들어서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기,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하기, 복사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3: 네.
2: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3: 그래서 그 tasks가
2: 걔네들은 tas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그리고 task는 실제 일, 작업 하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3: 네.
2: Okay, so task라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꽤나 뻔한 겁니다.
3: 네.
2: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줬다. Right? So my boss가 just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 줬어요?
3: Three new tasks.
2: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는 이 어순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2: Okay?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to를 안 쓰는 방법이에요. Okay? To 전치사 필요 없이 쓰려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3: 네.
2: Alright? Give someone 뭐를? Something을.
3: 아.
2: Right? 그런데 이거를 to를 쓰게 되면 이 어순이 또 바뀌어요.
3: 네.
2: 흔히 형식이라고 하죠.
3: 음흠.
2: 그래서 give something. 뭔가를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3: To.
2: 그래서 to someone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얘가.
3: 네.
2: 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줘요 숙제를.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마유가 우리에게 줬어요.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3: Mayu gave us
2: 숙제를.
3: Homework.
2: 전치사 없었죠?
3: 아.
2: To 없었습니다. 자, about this.
3: 네.
2: 뭐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줘.
3: Give her.
2: Give her.
3: Yes.
2: Give her. 자, 칭찬 영어로 뭔지 아세요? C로 시작하는 건데요.
3: 그래요? 칭찬은 P로 시작하지 않나요?
2: Praise you mean?
3: 예.
2: 말고 그거 알 줄 알았는데 C라고 시작해서 compliment입니다.
3: 아, compliment. 들어는 봤어요.
2: 네.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복수로 써볼게요.
3: 예.
2: 그녀에게 칭찬들을 줘. 그러면?
3: 그녀에게
2: 칭찬들을 줘라.
3: Give her compliments.
2: That's it.
3: No.
2: Give her complim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뒤에 거, 두 번째 거는요. 이 패턴을 익혀둬도 좋아요. Give someone compliments. 이러면 누구에게 칭찬해주다.
3: 칭찬 좀 해줘.
2: 그거를
3: 이렇게.
2: 영어에서는 칭찬을 주라고 해요.
3: 아.
2: Okay? Alright, so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3: 네.
2: 칭찬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3: 네.
2: 이 praise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걔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Praise는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3: 칭송.
2: That's right.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얘가 더 잘 어울립니다.
3: 네.
2: 자, 읽어볼게요. Mayu gave us homework.
3: Mayu gave us homework.
2: Give her compliments.
3: Give her compliments.
2: 본문도 갈게요. My boss just

0: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2: 오케이. 자, 그랬는데 직장 동료가 이걸 아는 거예요. 어? 근데 너 3일 있다가 휴가 가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끝내? 이러면서.
1: 그러니까 휴가 전에 끝내야 될 일들을
2: 프로젝트가 세 개나 있는 거예요.
1: 과장님이 그냥 다 그냥 그렇죠. 몰아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그래서 끊어볼까요?
2: You're going on vacation. 이게 뭐예요?
1: 너 휴가 가잖아.
2: 가잖아.
1: 예. 네, 어. 휴가에 이제 들어가잖아.
2: 들어가잖아. 뭐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1: 예. 네,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2: 이거,
1: 우리 있다가 거의 한 68번 정도 한 느낌 있습니다.
2: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in을 제가 오케이. 써볼게요.
2: 자, 아마 오늘 처음으로 왕초보 영어를 혹시 보신 분들은 네.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So,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Yeah.
2: 정답? Mm-hmm.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in이라고 하면 3일 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 그쵸.
2: 그 내에 가는 거는 in less than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within을 쓴다던가
1: within.
2: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지금으로부터 딱 채우고 고 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1: 그러면 그만큼을 있어야겠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in 3 days는 3일을 꽉 채우고 그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1: Yeah.
2: Right. Okay. So, 예를 들어 3시간 있다가 그러면
1: 3시간 있다가 in 3 hours.
2: 그렇죠.
1: Mm-hmm.
2: 5분 있다가
1: in 5 minutes.
2: 7년 있다가
1: in 7 years.
2: That's right. Okay. So, 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간 얘기할 때 딱 맞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근데 3일 있다가 you're going on vacation. 아마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Go on vacation. 이게 휴가를 가답니다.
1: 예.
2: Go to를 쓰지 않아요. 왜 to를 쓰면 안 될까요?
1: on이 있잖아요.
2: 네? 아니, 잠시만요.
1: on이 있는데 to를 왜 써요?
2: 아니, on을 빼고 네. 그냥 go to vacation. 이거는 왜 안 될까요?
1: Go to vacation이요?
2: 네.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Go to vacation. Vacation. 왜 말이 안 될까요?
1: 베케이션이 장소가 아니어서?
2: 그렇죠.
1: 우와!
2: That's right.
1: 우와!
2: Vacation이 destination, 이런 목적지가 아닌데 왜 vacation한테 간다? 이거 아니죠.
1: 그렇구나.
2: 그렇죠. So vacation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So go on vacation. 자, 예를 들어서 나 휴가 못 가. 올해 너무 바쁜가 봐요. 나는 휴가를 못 가.
1: I am not
2: 못 간다. 할 수 없다.
1: I can't go on vacation.
2: That's it. I can't go on vacation. This yea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go의 과거 뭐예요?
1: Went.
2: 그러면 그들은 휴가를 갔어. 지난주에.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2: There you go.
1: Yes.
2: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Yep.
2: Just like this, you know? Okay, so 휴가를 가는 딱 동작을 강조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Yeah.
2: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t go on vacation.
1: I can't go on vacation.
2: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2: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급 영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 네.
2: Go on vacation은 딱 휴가를 가는 동작 강조라고 했었죠?
1: 예. Yeah.
2: 그래서 휴가를 가다예요. 가다, 갔다 이런 느낌. 근데 go 대신에 비동사를 쓰면 이미 휴가를 온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참 즐기고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1: 비가 그 상태가 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be on vacation이면 어쨌든 휴가인 상태다.
2: 그렇죠. 오케이? 누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야 했을 때 이미 한참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I'm on vacation. I am on vacation인 거예요. I go on vacation이 아니라. Okay?
1: 네.
2: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But you a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2: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알라이. 자, 그랬더니, 아,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오, she was like, it before you leave. 오, 떠나기 전에 이렇게 끊어볼까요? 떠나기 전에 그걸 끝내.
0: 보스가 지금 여자분인 거예요. She, right? was like, 끝내? Before you leave, okay?
1: 끝내,
0: 끝내.
1: 끝내,
0: 네.
1: 끝나다, 끝나다니까 end. 에, end, 그쵸? end it before you leave.
0: 네.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1: 예.
0: 조금 다릅니다. 바로 F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1: finish.
0: 생각났죠?
1: 정답.
0: finish 한다는 거는요, 뭔가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맞춰라 라는 느낌이 더, 들어가게 돼요. 엔드는
1: 오.
0: 왠지 더 이상 하지 마라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So,
1: 아.
0: finish it. 다 끝내라. before you leave. 자, 여기 지금 뭐 하기 전에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1: Before.
0: before, right? So, before 뒤에는 뭐 before 3 o'clock, before Monday,
1: Yeah.
0: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ou leave는 뭐예요? 얘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쵸? 오케이, 너가 떠나다.
1: 네.
0: So, before 뒤에는 평소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Right? 그러면 평소문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는
1: 오호.
0: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기 전에, 그럼 어때요?
1: Before you eat.
0: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거는요,
1: You before you
0: you leave.
1: leave.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손 씻어. 너 먹기 전에 그럼 일단 너의 손을 씻어라.
1: Wash your hands
0: 당신이
1: before
0: 먹기 전에
1: you eat.
0: before you eat. 자, how about this? 나한테 전화해. 너 떠나기 전에 이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 준비해야
1: 오,
0: 돼. 이런
1: 그치,
0: 느낌.
1: 그치.
0: So, 나에게 전화해라.
1: Call me
0: Call me.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at's it. 자,
1: 아.
0: before가 굉장히
1: Before
0: 위대해요.
1: you leave.
0: 왜냐하면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되죠. 그쵸?
1: 네.
0: So, 얘도 확장 패턴입니다. 저는 좀 나눠놨거든요.
1: 예.
0: 그래서, before,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1: 오.
0: 오케이? 자,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Call me before you leave.
1: Call me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 나와
1: 그러니까
0: 있잖아요.
1: 저도 그것 때문에
0: Alright.
1: 그녀는
0: 그녀는 마치
1: 뭐 같았어?
0: 뭐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그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Oh, she was like, I'm so pretty. 이렇게 한 거는요. 사실은 she said she was so prett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엄청 예쁘다고.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죠.
1: 에.
0: 남의 목소리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가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0: 근데 영어 원어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는 마치 배고파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좀
1: 우와.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네요. She was like, 그녀는 마치 이랬어. 이렇게 이렇게
0: 보여준 거야.
1: 연기하는 것처럼.
0: Exactly. Right.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나
1: 에.
0: 영화 같은 거 보면 Oh, she was like, you know, 뭐 이러면서
1: 너무 많이
0: 많이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죠?
1: 네.
0: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1: 그 의미였군요. 이제 알았네요.
0: That's 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0: There
1: leave.
0: you go.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겠죠. 일부러
1: 에, 그쵸.
0: 상대방한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어우, 잔인하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다행이다.
1: 뭐예요?
0: 지금 느낌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1: 세상에, 이거는
0: 네.
1: 거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위로는 못할 망정.
0: Right.
1: That's, I'm glad. 나는 기뻐.
0: 아.
1: She's not my boss. 내 보스가 아니라서.
0: That's right.
1: 예. 그러면 잔인하네. 잔인하네니까 이건 어쨌든 끔찍하네. 정말 너무 싫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저는 That's terrible.
0: Terrible.
1: 예.
0: Okay.
1: 요쪽 부류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반대 방향은 Excellent밖에
0: 지금
1: 모르는 느낌이에요.
0: 들었을 때 얼핏 들었을 때 옵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Okay. So,
1: Yeah.
0: that's terrible. I'm glad she's not my bo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Terrible. 아, 끔찍하네. 아주 형편없네. 안 좋네. But 오늘은 cruel.
1: Cruel?
0: 들어보셨나요?
1: Cruel 뭐죠?
0: 자, C-R-U-E-L. 왕초보 영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말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남한테 정말 너무 못되게 굴거나 right, 힘들게 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잔인한 그런 행위라든가 이 말할 때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cruel이에요. Cruel이 아니고요. Cruel.
1: Cruel.
0: Alright, so 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so cruel 하네. I'm glad she's not my boss. 자, 여기서도 패턴이 하나 또 있죠?
1: 예.
0: 바로 얘입니다. 물론, I'm glad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냥 단순하게 기쁘다. 그런데 또 I'm glad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1: 네.
0: So 여기 지금 she's not my boss, right? 그녀는 내 보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보스였으면 엄청 안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1: 그쵸.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m glad 뒤에 평소문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안도가 되는 느낌. So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1: I'm glad you like that.
0: You like it, right?
1: Like
0: so
1: it.
0: I'm glad you like it. How about this? 다친 거는 hurt 됐다고 해요. 형용사로
1: 네.
0: hurt.
1: Oh,
0: 나 기뻐. 혹은 다행이야. 그녀가 hurt 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아서.
1: I'm glad she is not hurt.
0: Right. So 형용사로 hurt. So I'm glad she's not hurt. 이렇게 쓰면 아우 다행이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오케이?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lad you like it.
1: I'm glad you like it.
0: Oh, I'm glad she's not hurt.
1: I'm glad she's not hurt.
0: 네, 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I'm glad도 있고요.
1: 예.
0: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했었던 어우 참 다행이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Fortunate.
0: 말고 자 thank
1: God.
0: Yes.
1: Oh.
0: Thank God or thank goodness.
1: Thank goodness.
0: 이런 것들. 오늘은 thank goodness를 제가 뭐 가져왔는데 thank God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아,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버스러운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1: Yeah.
0: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막 이 정도면 얘를 쓰는 거 추천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네. 좀 가볍게 쓴다면 I'm glad 쓰시면 되겠고요.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1: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0: There you go.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2: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Ibro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더니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Give someone someth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녀에게 칭찬을 줘. 결국에는 칭찬해줘입니다.
1: Give her compliments.
0: Compliments, there you go. 마유가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
1: Mayu gave me homework.
0: 우리에게?
1: 아, Mayu gave us homework.
0: 그렇죠.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자, 과장님은 그냥 my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boss가 방금 나에게 줬어.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boss just gave me
0: 세 가지의 새로운 일들을
1: three new task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Give her compliments. Mayu gave us homework.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자, 다음 패턴은요. Before doing something, right? 네. 이거는 근데 사실은 평서문으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는 ing형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1: Call me.
0: Alright.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다 끝내. 그걸 다 끝내. 해보세요.
1: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그렇죠. Finish it before you leave. 숙제 같은 거, 그렇죠? 자, 먹기 전에 손 씻어.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오, 좋아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읽어볼게요. Call me before you leave. Finish it before you leave.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5: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4: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5: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My
6: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6: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Yes. 수고하셨습니다. 네.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무조건 그걸 끝내자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finish it no matter what.
0: There you go. No matter what. 무조건이죠.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fore 그리고 평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나가기 전에 숙제해. 그죠?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숙제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되게 전화를 받을 때, 나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요, I am heading to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go라는 이제 동사를 통해서 I am going to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면, 어디로 향하고 있다 라는 의미도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죠. 영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am heading to 장소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바로 I am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라고 얘기를 할 때 head라는 명사도 있지만, 어디로 향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head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am heading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디 방향으로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toward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쌤, 아까 전에 to라면서요. 그쵸? 여러분, toward가 이제 줄여져서 to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보다는요, 어디 방향으로, 어디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toward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to보다는 toward의 의미로, 그쵸, 어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 라는 거를 I am heading to 장소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toward 장소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짧게 짧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나 지금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집은, 그렇죠, 바로 house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I am heading to my house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나 지금 집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heading to my house.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my house 해서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나 지금 니네 집 쪽으로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친구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당연히 your house로 당연히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회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쵸, 회사, 바로 work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am heading to work 혹은 heading to the office 이런 것들 다양하게 넣어서, 나 지금 집 쪽으로 혹은 나 회사 쪽으로 가고 있어 그쪽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heading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work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회사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여러분이 걸어갈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혹은 여러분이 정말로 운전하거나 혹은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 탈 때도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네, 저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차장,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바로 parking lot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heading to the parking lo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네, 저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heading to the parking lot.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the parking lot. 해서 이번엔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건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EBS 쪽으로 제가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너 지금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나 이제 EBS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EBS라는 건물이니까 그냥 EBS를 말씀.

0: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쵸?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다양한 건물들을 이제 이 자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나 그쪽으로, 그 건물 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들, 다양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EBS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heading to EBS.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o EBS.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하나의 건물을 또 생각을 해서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으로 I am heading toward 장소 혹은 여기처럼 I am heading to 장소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음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heading to my house. I'm heading to my house. I'm heading to work. I'm heading to work. I'm heading to the parking lot. I'm heading to the parking lot. I'm heading to EBS. I'm heading to EB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표현 I am heading to my house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도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어디 가는 길이세요? 어디 쪽으로 지금 가는 길인가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땐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어디라고 얘기를 할때 항상 의문사를 뭐를 떠올린다? 바로 where 떠올리시죠. 그래서 where are you라는 표현은 지금 어딥니까? 라는 의미가 되고요.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 어디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가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땐 where are you heading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세요?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where are you heading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head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heading?에서 너 어디 가는 길이니?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가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라는 질문이 바로 Where are you heading?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여러분이, 나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도 봤는데 라는 게 바로 Where are you heading? ing를요, headed 이라고 얘기를 해서 HEADED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 가는 길이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저 EBS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라는 표현 I am heading to EBS 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죠.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그쵸? 일단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there까지는 떠올랐는데 I am heading to there일까요? 아니면은 I am heading there일까요? 여기서 to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am heading there 혹은 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때 I am heading to my house, your house로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냥 집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때 I am heading home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heading there. 한 번만 더. 시작. I am heading there.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느낌보다 그쪽으로 가는 느낌. 방향을 약간 여러분이 설정해 주시는 느낌. 바로 I am heading to 장소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and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여러분, 하루 딱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바로 하루 한 문장이죠. 요것만 갖고도 정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합니다. Are you read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포인트가요.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겉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이 뭐뭐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느낌인데 영어에서는 바로 뭐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지지난 시간이었죠? 한번 살짝 봤었습니다. What you 다음에 동사 쓰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is 이런 거야. 얼핏 보면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예를 보면 정말 아 쉽구나. 근데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당연히 네 문장을 가지고 예, 여러분의 자신감을 쌓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거는 내가 먹는 것. 말하는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시청하는 것, 다 이렇게 것, 개, 뭐 이런 거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먹는 것을 영어로는 물론 food, your food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먹는 게 음식 말고도 뭐 맛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what you eat is importan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what you eat, 그 다음에 is important. 핵심은 what you eat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죠.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해. What you eat is important. 됐죠? 두 번째, 말하는 것이 그거 틀렸어. 그러면 what you say is wrong. What you say is wrong. Wrong 하니까 예, 미국의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떠오르네요. 예, 그런 스타일로 얘기하잖아요. What you say is wro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wrong. 됐죠? long 하시면 긴 거고요. wrong 하면은 예, 바로 틀린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는 일이 멋져. 이런 칭찬 많이 옆에 해주세요. 그럼 진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What you eat, say. 그럼 하는 일이니까 what you do is cool. 자, what you do is cool. 예, 멋지다. great도 좋고요. good도 좋지만 cool. 자, 그 다음에 내가 신청하는 게 폭력적이야. 우리 보통 보면 영화도 그런 게 있고 뭐 게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what you watch. What you watch, 그죠? So what you watch is violent. Violent, 발음이 violent이 아니고 불어식이고요. Violent입니다. Violent, 됐죠? 네 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파워풀해요. What you 하는 거. 저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보고 읽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right? So repeat after me, after you try it first. 됐죠? 자, 먼저 가볼까요, 여러분? 혼자 먼저 먹는 것이 있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자, 그렇다면 your turn. 네, what you eat is import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말하는 거 그거 틀린 거라고. 자, 그래서 your turn. 네, so what you say is wrong. 네, 강력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이고요. 부드럽게 조금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예, 너가 하는 게 멋져. 자, your turn. 네, what you do is cool. 됐죠? 맨 마지막으로 네가 시청하는 거, 네가 보는 거 그거 폭력적이야, 막 폭력적이야 라고 할 때 what you, 네, what you watch is violent. 예, 이게 괴물인가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했고요. 이걸 좀 더 늘려서 오늘의 키 포인트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sentence, right? So, step 2. 내가 먹는 음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

자, 그러면 아까 먹는 거 뭐라고 했어요? What you eat. 되게 쉽죠? 예, is. 이때 is는 what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What is에 걸리는 거죠. 네가 먹는 것이 is 중요하다. Important. 나왔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니까 앞에 more 하나 쓰세요. 뭐보다 중요할까요? Than exercise.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동을 많이 하는데 나왜살안 빠지지? 이러시는 분들은요. 드시는 거를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음식처럼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 이게 전 세계에서 발효 음식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이, 유산균들이 아래서 열심히 분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조금 먹는데 살안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산균에 관련된 식품들을 많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at you eat is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그것도 좀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울금, 네, 울금 한 스푼씩 드셔보세요. 네, 이것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 되니까요. 자,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이 틀렸고 또 그거 불공평하거든. 자, 그러면 what you say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What you say is wrong. 틀렸어.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and 불공평하다 뭐라고 합니까? fair가 공평한 그러면 unfair. Hey, what you say is wrong and unfair.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정까지 실어서 배우처럼 한번 나 I'm going to Hollywood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매일 스스로 하는 행동이 본인 자신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아까 하는 행동 what you do. 그럼 거기다가 everyday만 붙이면 되겠네요. What you do every day is 그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된다. Who you become.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왜? 내가 지금 하는 행동, 5분 후 내일 아니고요. 지금 하는 행동이 내 전체 인생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o what you do every day is who you become. 좋습니다. Try it again.

Alright,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내가 먹는 음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반응은 알았어, 좀만 먹고 운동 더 할게.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네, what you eat 하면서 바꾸시면 됩니다. What you eat is important,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강조하고 싶으시면 what you ea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덜 먹고 운동은 더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don't forget to eat fermented food. 발효 음식을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Alrigh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